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렸던 연기 입간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이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궁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0: 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는 근데 보신 안에 대해서 좀 문의를 갖고 됩니다.
0: 네.
2: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경 셋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다 씁니다.
0: 네.
2: 닦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냐 문의한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스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증상이 기억력이 말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금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스 안에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전 또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예,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거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 미네 못 씁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0: 그러니까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에 자꾸 닦아주일 한단 말입니다.
1: 네.
0: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1: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약은 전문적인 건네 보신 아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망증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파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0: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잡사 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개인 얘기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대단하셨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콩에 대한 답을 봅니다.
1: 네.
3: 이등병에 걸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저철고. 위에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3: 알아서 받아봐도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한 가지입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예,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주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곰팡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곰팡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거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내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콤파치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니까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연조직 위축거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근내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상이 보인다를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아 조례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풍 같은 산. 그 속에는 정겨운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다. 김길성 작사 작곡의 운인의 병풍산.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승환 오늘 이 좋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앞에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을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단 말이 있습니다. 역마다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허복순 작사 응란 작곡의 인생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의 여리고 강한 모습을 노래합니다. 박성현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길에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여유.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금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약 조합이기 때문에 이래 세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세트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죠. 6세트도 좋습니다.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릴까나 한 반년 쓸 수 있습니다.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런 한몸에서 여러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통틀어서 같이 침구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10세트부터는 우리 지금 전화체에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도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예, 공장 측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대활동에 일단 참가하는 분들은 장례통하고 정밀의료방 다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구분기를 걸었다는 분들,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는 없고 어떤 질병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제프이랑 왔다거나 또 뇌실금이랑 막 없던 게 생겼다거나, 그 다음에 요추간판 탈출을 치료했는데 마지막에 이러도 못나고 유정실 생긴다는 게 좀 뻘뻘기에서 생기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수두룩 합니다. 다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립니다. 왜서 그런가. 그리고 치료를 잘못 받은 거기에 따라서 침과수 구설이, 우리 침구란 거는 딱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 고명한 중이들은 침가주구설이 그 감각가주구설이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파괴 정도가 어느 마에 심한가 이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침가주구설이 기다만 침가주구설이 이래 들어가서 이래 감각 보면서 이런 질병의 유해성 이걸 진단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다는 분들,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콤파치 우리 그 뇨독증이랑 먹게 되면 병원에 가서 시선하죠. 예. 특히 이런 투석이란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환자 받는가 하면, 예, 10년 전에 병원에서는 뇨독증이 왔다고 콤파치를 시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장이 정말 급성 이런 심장병 특히 급성 심근경 색으로 팍 돌아간다. 예,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말 오장육부가 다 잘못돼가지고서 심장도 우선은 마지막 이 길을 내가 딱 거기를 지키지 못한다. 예,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 외에 뇌치는 아무래나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곰팡이를 말하는데 왜 심장을 말하는가? 예, 기실은 곰팡이를 씻어낸다. 피를 씻어내는 게지 않습니까? 피를 씻어내는 거는 기실은 심장을 씻어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를 씻어낸다고 생각하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심장경에 가는 이런 피가 깨끗해라 이 뜻이죠. 그 보기에는 별로 뭐 우리 노덕증 환자들이 투석이라 하게 되면 괜찮다 이래 생각하는데 기질은 중의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장기나 오랫동안 쓰지 않게 되면 그 장기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곰팡이가 자기 공능을 잘 못한다. 제가 말하는 건 잘 못한다 했지 완전히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잘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 일을 다 하는 량이가 100% 돼야 되는데 이 곰팡이가 좀 약함으로서 이 곰팡이도 그렇고 우리 당뇨병 환자들 다 한 가지 돌입니다. 예, 이것이 다 혈당을 공제한다, 뭐 혈압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뭐 시선한다, 이것이 몽땅 거김에 대한 장기를 휴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100%를 일해야 되는데 지금 50%밖에 일을 못한다. 그럼 나머지 50%를 가지고서 이거 우리 그 시선 그러나 투석을 해가지고서 그 50%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50%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50%가 30%를 되고 20%를 되고 10%를 되고 마지막에 완전히 쏴이지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척감이 이 사람 위해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가 이런 치료를 아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또 어떤 환자를 받는가 하면 37년 전에 이 루시아이 예, 루시아이 용 위험하죠. 예. 루시아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분은 화려해라 했는데 화려아야구설이 37년 동안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우리 사람이 오장육부라는 거는 항상 마지막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지금 못해진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장기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곰팡이가 할 일을 같이 해줍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해줘야 되는가? 심장을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심장이 이런 지혜치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 신 개가나 곰팡이는 신수입니다. 물에 속하는 게죠. 오행하게 놓고 말하게 되면 신수의 크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무리가 막 올라와서 심장이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이란 건 불을 꺼주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심장 약들을 보게 되면 뭐 주심화도 그렇고 예, 이런 약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심장 열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호 심장의 부리가 너무 작게 되면 예, 그러면 부능성 비투를 했습니다. 얘는 비상의 토지를 든든하게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차갑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장 안에 많은 이런 물이 들어찼다. 예, 기실은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흉창지에 뭐 심장의 지혜가 생겼다. 이게 다 곰팡이가 나빠짐으로써 원리 이래 심장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장 거체는 심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비상의 토질에 이런 암벽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막 토하고 메스껍고 어지럼증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직접 진단할 수 있죠. 이게 신수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가 계속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간다 할 때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 치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이 중풍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뭐 있는가 하면 변비 있습니다. 이 변비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열흘 씩 변은 못 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치 그러니까 변비에 그 독소가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 혈관을 막아놓는다. 이래서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수룩수룩합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변비 오

0: 오는가? 이 중풍이나 반신이나 모습이 그냥 잘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뭐, 장도라는 건 자꾸 움직여야 되죠. 대부분 중풍 환자들이나 전조 증상 보게 되면, 예, 손발이 찬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혈병왕순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이 약술 이전에 기억력이 없어서 금방 한 일도 잊어버리고 내갱색도 있고 그리고 이 금방 한 일도 그냥 잊어버려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0: 예.
2: 내갱색이 있으니까 내 한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부치에 이게 찬바람 맞아서 그런지 이게 맹풍이 와서 예. 잘한다는 의사들은 침도 많이 맞아보고 약도 많이 쓰고 주원도 하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다 안 되니까 나 선생님이 혈배강을 강의하시는 거 듣고 인약을 썼는데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거 입하고 눈이 그냥 이게 비뚤어진 게 내려오고 밥 먹을 땐 흘리고 해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 예지 있을까 난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친구를 했습니다.
0: 네.
2: 약간 친구를 개입하니까 나 눈이 엄청 이제 돌아왔댔습니다.
0: 아, 예.
2: 그리고 이 약수니까 나 항상 심장이 빨리 뛰다 늦게 뛰다 하면서는
0: 맞습니다.
2: 심률이 고르지 못하면 네. 밤에 잠을 하룻밤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하면서 예, 잠 못 자니까 낮에는 정신이 안 나고 머리 흐리멍텅 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서 걷다가는 우울증이 있어서 택시에 병원을 갈 때만 했습니다.
0: 네.
2: 이약 쓴 다음부터는 심장도 좋아지고 밤잠을 잘 자니까 정신하고 밥 맛이 없어서 밥을 하루에 무슨 저기나 두 양이나 먹으나 이랬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거 이약 쓰니까 밥 맛이 돌아오고 밤잠 잘 자고 맥도 나고 신체도 본래 82정에 5근에 올랐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지금은 정말 맥도 나고 정신 나고 정말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0: 네.
2: 예. 저에게는 이게 정말 특효약이고, 저의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0: 특효약 맞습니다. 우리 중국 중약이란 연구소에서 직접 우리 그 특효약이라는 이런 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2: 예. 석탄약수도 아이들에게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얼굴 색도 많이 좋아지고 어디나 좋아져서 모두 나를 이용하는가 합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네. 특효약 이런 증서, 특허 증서에 거기에다 쓴 거는 전문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호신지,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후후신진, 그러니까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재정된 특효약이라고 딱 썼습니다. 네.
2: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알려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3: 예, 네, 우리 가정에서는 고기약 혈배강을 치고 있는데
0: 네.
3: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3: 예, 남편이 혈압이 조절했는데 저님 데가서 진맥하고 혈배강을 쓰고 얼마 안 돼서 혈압이 정말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0: 네.
3: 그랬거나 예, 정말 이 약이 혈압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음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네. 선생님 이야기 맞다는 거예요.
0: 네.
3: 그러니까 심장이 편해지니 주시왕 같은 약은 응용된지 오랍니다.
0: 될 수 있습니다. 네.
3: 예, 특히 우리 남편이 심장이 병원에서는 심장 조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지 몸이 허약하지 더구나 조절하면 호기 관리가 너무 어렵고 또 조절해서 끝인 게 아니라 또 조절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정말 진맥하고 더러 하는데 선생님이 혈배강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별한 거 얘기를 하고 이러고 하셔도 된다는 게 정말 이날이 있다고지 쓰지 않고 이 혈배강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주자를 병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예. 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제 찾아오는 거 하면 한방면은 예. 내가 우선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 주자가 아슬하다. 그 다음 주위에 사람들이 주자를 한다음에도 자꾸 또 주자를 해였고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주자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혈배강 써주. 네.

0: 되면요. 일단 그 혈관이가 70% 이상 막혀서 증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그 녹여서 없애주면서 예, 수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예, 걔도 그랬거나 우리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 알고 뭡니까?
0: 네, 예.
1: 심장이 아예 좋아서 이, 이 새벽강 잡수기 전에는 급한 일만 있으면 낮에 세타야지만 자기 머리를 막 두드리면 그래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0: 네.
1: 또 이야기 혈배강의 육세형지가 들어가서 수면이 대단히 잘 개선돼서 항상 정신이 팔팔하고 건강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 생각한 게 지금의 지금 아픔보다의 건강이 찾아오니 슬픔보다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잘잘 넘친다.
0: 네.
1: 선생님 정말 나는 이 혈배강의 선생님 내 마음의 얘기를 하기길래 나도 심률이 다 그래서 받아있던 게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혈배강은 모든 약보다 특별약이라는 거 쓰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선생님 정말 러인들을 위해서 좀 러인들이 환자들이 모든 병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좋은
0: 네.
1: 약을 아셔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조수지 안녕하세요.
0: 네, 예, 말씀 주세요.
3: 조수지 안녕하세요.
0: 네. 예.
4: 조수지 해요.
0: 네, 예. 예, 예. 아버님, 예.
3: 예.
2: 네, 말씀하세요.
4: 예, 녹음도 예.
0: 네.
4: 여섯 번도 넘은 사람.
0: 아, 여섯 번 넘어가고.
4: 예. 말했잖아, 안 냈어요.
0: 예. 네.
3: 예.
4: 그다음 긴급하고
0: 예.
4: 약을 먹고
0: 예.
4: 예, 이거 지금 끊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0: 다리도 영 헷갑아졌죠 아버님.
4: 예예. 예. 갑게 헷갑아서.
0: 예, 예.
4: 그래 이렇어요. 근데 약을 뭐 근데 약을 예. 예. 야 정말.
2: 네.
0: 예예. 예.
4: 예.
0: 예.
4: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주시죠.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제 환자분도, 부부가 같이 저한테 와서 치료하는데, 예, 어머님은 이 심장이 좀 나쁘고, 자꾸 숨이 차고,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아파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기실은 우리 심장이란 게 영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만족하게 했으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 바꾸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예, 이 전문의과 여러 가지로 예, 이전에 저 다발성 세균 때문에 영 오래 고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심하게 저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머리 아픈 게 앞으로 아무 일까 이거서 정말 진탈들 정도로 그리 아프고 그냥 계속 오지럽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이 눈도 꿀꿀하고 그다음 계속 이렇게 말 목이 마르고 그렇더란 말인가 그 여러 가지로 일어가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는 뭐 약도 이제 먹고 이랬는데 그때 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개발하고 하더란 말입니다.
0: 네.
5: 예, 어머니가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혈배가 썼습니다.
0: 네.
5: 썼는데 저마의 안개라에 이전에 터키에 치료하다 하다 아이들이니까 뭐니까 그 또 광고약도 먹고 이런데 어제 다 그렇게 효과 없더란 말입니다.
0: 네.
5: 예, 선생님 이 약을 쓴다부터 특히 내 친구고 결합해서 예,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효과가 생각하니 야 정말 안개라에 예, 전체 이렇게 약을 소개한 이기가 전마에 정말 예, 약 중에서 정말 특효 약이라 하고서
0: 그렇게
5: 느꼈단 말 예,
0: 예.
5: 하여튼 예, 그러다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편하고 하던 게 이런 게 다 진짜 그리고 특히 내 그 어머니가 그 신고까지 같이 쓰니까 더
0: 네.
5: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약을 예. 끊을 수 있고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5: 예.
0: 우리 심장 주자를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미 심장 주자를 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예. 환자분도 아시다시피 서약이란 건 독성이 엄청 셉니다. 오장육부가 다 잘못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서약들을 다 끊을 수 있고 어제 그러면 우리 여김의 공농주치에 명백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혈질을 낮춰준다 이걸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혈전을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방면이 500돌돈 가진 이런 특허 증서를 받은 겁니다. 예.
5: 그래가 그렇죠. 예,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5: 예. 계속 예, 그러고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6: 예, 우리도 예, 이 혈액강 쓰는 집입니다.
0: 네.
6: 예, 우리는 둘 다 두 부부간에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효과 잘 보고 나도 효과 영 잘 봤습니다.
0: 네.
6: 예, 우리 남편은 한일로 고혈압을 해서 20몇 년 앓고 그 고혈압이 하고 그래서 떨구지 못해서 그랬던 게 이 등촌 약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약을 뭐 복용한 다음부터는 그 혈압이 하고 우선 떨군 지 1년도 남아야 된다.
0: 네. 예, 혈압 조절되죠. 예.
6: 예, 조절이 영, 아주 영 좋습니다.
0: 네.
6: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 화를 쉽게 내준 것도, 용, 좋아지고, 이 혈배가 영 특별합니다, 정말.
0: 네.
6: 예, 약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는, 예, 이래 자꾸 음식을 먹으면 깨끼던 것도, 그건 없습니다.
0: 네. 깨끼는 게 해결됐죠, 예.
6: 예, 물은 맨물은 말 때도 자꾸 깨끼나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6: 예, 그것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그 다발성 내경 세기관을까나 어지럽고 매겹고 이랬던 게 아우 지금은 영 정신화해서 영 놀라금 잘 댕긴다.
0: 네.
6: 예. 그리고 나도 예 영 좋은 효과 봤습니다. 나는 얼마 심했으니까 우울증이 와서 예.
0: 네. 예. 말하기도 예. 싫어하고. 예.
6: 예. 말하기도 싫어하고 겁이 나하고. 예. 네.
0: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자꾸 이랬죠. 예.
6: 예. 네. 네. 예. 영 그런 심장이 그럼 영 나빴습니다.
0: 맞습니다.
6: 제 발짝 소리에도 예, 막 놀랐댔습니다, 막.
0: 심합니다. 예.
6: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가슴이 아프다, 뭐, 그랬던 게, 예. 지금 예, 내 선생님 친구로서는, 뭐, 쓰겠까 하고, 이 혈배강 쓴다음부터는, 예, 이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0: 네.
6: 예, 가슴도, 예, 줄이 아이 뻗친다. 아이 예. 아픈다. 예, 뒷단다리도 막 뻗치고, 앞단다리도, 앞가슴도 막 뻗치고 하던 게, 그것도 이롭지. 땀은 머리에서 흘리던 것도,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0: 네.
6: 예, 혈배강이 확실히 특허약이라 되면, 예. 네. 정말, 이리 좋은 약이 나와 나서리. 네. 우리한테는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를 한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항상 한계려정 맞고, 두계려정 맞고 하면은, 용, 네. 이렇게 순리롭게 된다 하더만은.
0: 맞습니다.
6: 예, 예, 정말, 네. 예. 전번에 내 큰 활동에 참가해서 이번에 내 지금 계속 침을 맞고 있지 않까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6: 예. 그런 게 예. 우선 그렇게 맞은 게 예. 진짜 좋습니다. 막 정심하게 예. 말수간다.
0: 예. 식사도 잘하고 예. 매기하지.
6: 예. 밥도 잘 먹고 예.
0: 네.
6: 얘기도 나고 그래서 예. 머리 환한 것 같습니다.
0: 예.
6: 예. 용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소화 아이디어에서 내 좀 소화를 해서 많이 엄청 고사했지 않까.
0: 예.
6: 예, 근데, 예, 그게, 예, 소화 잘 되고, 예, 그, 배꼽인데, 뜸뜸한 그, 적이라든지.
0: 적이, 예, 풀렸죠.
6: 예, 선생님 내 친구 맞아서 이렇게 풀렸습니다. 네, 이번에, 예, 돌고 돌고 하는 약이란 건 다 써봐도 점점 더 하던 게, 예,
0: 네.
6: 내 선생님 내가서 이 약 쓰는 소리 친구를 전날부터 말씀해보, 전날부터 나는 효과 팍팍 나옵니다.
0: 예.
6: 예, 나는, 예, 진짜 선생님 돼서, 예, 효과 용, 좋은 효과 보고 건강 전화기 찾았습니다.
0: 네.
6: 얼마나 심했습니까? 말하기도 싫어하고 정말 목이 자꾸 막 그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이 거기 만했지 않까?
0: 네.
6: 이 그런 게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내 손이 네. 활발해졌지 않까?
0: 네.
6: 예. 그리고는 이 무릎이 그 기 올라오는 거는 이 근본 없어졌습니다.
0: 네.
6: 그리고 내 실금도 이 있었습니다. 내 수도 막 틀어놓게 되면 자꾸 실수 나가서 이
0: 네.
6: 그래야던 게, 예, 야, 그게, 예, 약 쓰면서도 잘 아이 됐대다.
0: 네. 그래서 아이 됩니다.
6: 그거, 그건 없습니다.
0: 네.
6: 선생님 친구를 한 다음부터 없습니다. 야, 선생님 친구 이렇게 정말 기술이 높습니다, 정말.
0: 네.
6: 나는 얘 친구를 이렇게 맞아볼까나, 정말, 야, 나는 얘 약 쓰기보다 얼마나 쓸대다.
0: 네.
6: 예, 내 병원으로 댕기면 전약도 많이 써보고 하면서도 전약도 얘 막, 혈압이 막 올라가서 막 재뿌렸습니다. 막 먹지 못하고.
0: 네.
6: 그런 적도 있고, 예, 나는 항상 또 더 혈압이 됐지 않까?
0: 예, 피모자랄까, 예, 저 혈압이죠.
6: 예. 예, 수술도 받고 이래다 나니까 나 저 혈압이고 하던 게, 예, 내 어머니 선생님 돼서 친구 맞으러 가서 혈압

0: 이게 80에 124대다.
1: 어, 그만하면 좋죠. 네.
0: 얼마 좋아졌습니까? 나는 한 일을 내 둘 해다 원래 고사였습니다.
1: 네.
0: 예, 그래 계속 이 흐린 날씨에서 살았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예. 아, 그래서 이제 내 정말 이번에 이야기하고 선생님 친구에서 이래 좋은 건강 찾았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요. 소화 잘 되니까 나 밥을 잘 먹어요. 맥이 팍팍 나지.
1: 예.
0: 영 하루라도 사는 게 영 즐겁게 유쾌히 보내기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예.
0: 예. 네. 그래 항상 선생님인데 영 감사드립니다. 예.
1: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비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비장이가 사람이 이 예, 이걸 관할하는데 심장 공능이 회복되게 되면 비장 공능도 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곤파치 질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심장부터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질병 다 그렇습니다. 심뇌혈관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우경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예? 그 뇌경색이 온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어제 그런가? 총적으로 전신에 우리 각 곳에 제일 깨거나 멀리 떨어진 곳이 그러니까 제일 끝이 보통 우리 대뇌하고 손발입니다. 그것이 피공급이 잘 되는가? 일단 발이 벌써 차갑다 할 때는 이런 사람 뇌실금이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런가? 심장하고 소장이가 부부가입니다. 그럼 심장의 열하고 소장의 열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의 폐에서 폐열도 막 같이 세지면서 심장 열을 아래 내려 보내지 못합니다. 소장이라는 게 배꼽 아래죠. 그래서 거기에 차가워 넣거나든가 변비도 생기고 남성분들 젤레젠도 문제 생기고 뇌실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발이 막 차가워 나면서 그 다음에 아랫다리랑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 뇌독증이 왔다 해서 시선한다 무슨 뇌독증 그 수치 무슨 뭐 쇠지갈이 어떤가 이것만 보지 말고 예? 일단 손바닥에 탁 봤을 때 이런 뇌독증이 나온 분들이 손바닥이 좀 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색깔이 벌써 어서는 쑥 없어진다 할 때는 그러면 예, 어서는 소변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어서는 이런 뇌독증 증상도 해결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심뇌혈관 질병도 좋고 뇌독증도 좋고 예? 먼저 심장부터 든든하게 해줘야 합니다. 심장이 잘 돼야 머리의 각 곳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죠. 심장이 잘 안 뛰게 되면 예, 머리에 피 공급이 안 돼서 뇌경색 자꾸 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상속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풍경은 계속 바뀌었으며 차 안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차가 상숙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눈앞에는 고급 저택이 펼쳐졌다. 푸른 기와에 흰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집 앞에는 연못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서총재는 나이 60살이 훨씬 넘었으며 체구는 중간 정도였다. 서총재의 곁에는 절강 지방 출신의 친구인 정 사장과 40살쯤으로 보이는 여비소 소환이 나란히 서서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리리는 아버에게 먼저 내리도록 권유했다. 곧 서총재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리리도 차에서 내렸다. 정 사장은 이 저택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총재가 이 집을 얻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저택으로 완성했습니다. 집 전체에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옛 건축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문의 벽은 안희성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거실에는 출련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려 있습니다. 집 내부에는 서양식 소파, 소규모 객실, 긴 탁자가 구비된 회의실, 자체 보일러 시설, 깊은 욕조, 사우나 시설, 전문 안마기계까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우측에는 1930년대 상해 중산층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이 다섯 칸 마련되어 있었다. 객실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대, 흔들 의자는 물론 구식 선풍기와 옛날 달력판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뒤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고 방 안에는 탁구대와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총재는 자신의 저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은 소중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항상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고 교대로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소환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소환은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비서로서 함께할 뿐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는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온 집안이 귀중한 소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총재는 웃으며 물건들은 정 사장의 소장품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때 집사가 들어와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두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총재는 집주인 자리에 앉으며 리리를 곁에 앉히려 했지만 리리는 왕아 씨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자리를 사양했고 정 사장은 왕아 씨와 리리가 서총재의 왼쪽 오른쪽에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즉시 자리에 앉았고 어쩔 수 없이 리리도 자리에 앉았다. 리리는 손짓으로 아버를 곁에 앉히고 그 옆에는 장아 씨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찜닭, 기름에 튀긴 닭, 뼈를 제거한 물고기, 흰 소스로 맛을 낸 죽순, 맑은 국물로 조리한 토끼 요리 등으로 화려하게 식탁을 채웠다. 소아는 일어나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했다. 특히 죽순은 이곳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죽순 껍질을 말아서 자르고 생선살과 새우살을 싸서 쪄낸 뒤 다시 죽순과 채소, 황금 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요리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왕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맛있다고 말했다. 서총재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요리를 왕아씨 앞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개 요리가 식탁 중앙에 올라왔다. 소아는 일행 모두에게 이 대게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이 게의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은 바로 인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름하여 게인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여덟 가닥의 가는 팔끝 부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곳이 게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다른 일행 모두는 소환이 15만 원대로 개발에 가장 가늘고 뾰족한 끝부분을 먼저 꺾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꺾으니 정말 가느다란 살 한 가닥이 빠져나왔다. 아버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며 오늘 인삼을 먹었다고 감탄했다. 모두가 개 인삼을 맛보았다. 오직 왕아 씨만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소아는 왕아 씨에게 배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왕아 씨는 아까의 열정이 모두 사라진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갑자기 오래된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서총재는 왕아 씨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개를 먹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아 씨는 갑자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그냥 황주만 마시고 싶다고 고집했다. 술 이야기가 나오자 서총재는 리리를 바라보았다. 리리는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승낙하며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리리의 승낙을 얻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되었다. 서총재는 이곳에 아주 좋은 황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아리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양조주이며 맛이 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총재, 정사장, 왕아 씨 세 사람만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게를 맛보았다. 서총재는 왕아 씨가 술을 마시려 하니 술자리의 규칙에 따라 먼저 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리리도 이에 동의하며 왕아 씨가 드물게 술을 마시려 하니 세 잔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는 입술을 살짝 부풀리고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여자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적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배하며 한 사람씩 한 잔씩은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권했다. 왕아 씨는 이에 동의했다. 리리는 아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자신이 예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가볍게 웃을 뿐 별다른 말 없이 경청했다. 만찬이 끝난 뒤 서총재와 아주머니는 왕아 씨를 부축하며 우측으로 올라갔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소아는 말없이 걸으며 사람들을 2층 객실이 있는 곳까지 이끌었다. 소아는 한 사람 한 칸씩 정성껏 객실을 배정했고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아버가 방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사장이 찾아왔다. 아버는 웃으며 소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크게 웃으며 소환은 여러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잘 조절할 줄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고 수다를 떨며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아버는 정 사장에게 소장품을 수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왔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점차 수집하기 시작했고 계속 수집하다 보니 흥취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요즘 자신은 청동기 화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분명 전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아버가 방법을 찾아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가벼운 수다를 이어갔다. 3시가 되자 정원에서 소환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라는 안내였다. 아버와 정 사장은 아래로 내려가 뒤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성 일행이 소안의 안내에 따라 따라왔고 리리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아씨와 오아씨는 단정하고 고운 차림으로 나왔고 진아씨는 평범하게 방 슬리퍼를 신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 리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청제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소아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이때 정원의 작은 극장 안에는 남녀 두 명이 앉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 배우는 푸른색 긴 옷을 입고 위엄이 있었고 여배우는 붉은 바탕에 매화 모양이 그려진 둥근 기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가 매우 가늘었다. 두 사람은 목을 풀고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해에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는 멋진 시 한 수를 읊었다. 이어 현악기 연주 소리가 다시 울렸고 상숙에서의 첫 공연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해덕이 탄 배가 이제 막 부두에 정착했다고 말했고 은봉은 아이를 안고 해덕을 맞이하러 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곧 우측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은 주변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열쇠로 문을 여는 작은 소리가 이어지고 바닥 틈새로는 열두 세줄의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소모는 은봉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어 주변을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는 예상과 달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안겨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해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소모의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은봉이 장을 보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2층 아저씨도 아래로 내려와 은봉을 조용히 쳐다봤다. 해덕도 아래로 내려와 소모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소모는 이웃 형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해덕은 치약을 꺼내 소모의 칫솔에 정성껏 한 줄로 치약을 짜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해덕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이날 아침 소모는 옆가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0: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종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시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 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재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 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 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지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4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고에서는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하고 착즙 생산흐름선, 캔 주입 생산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과배 NFC 무균 주입 생산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연간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 NFC즙, 냉동배 NFC즙, 사과배즙 사이다, 자작나무 농축 음료를 15,000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리사장 정신리입니다. 현재 장비 설치를 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배즙과 사과배즙은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변은 사과배의 최대 생산기지로 사과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의 1314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삼위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 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동상구, 백년 부락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 문화 관광

정품 로션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더문시에서 문화관광 건강 양생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 지역의 결혼 문화 관광 공백을 메우고 수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0: 건설을 필선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 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주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만화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담당과 실천으로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수견은 관할 구역인 굉재원 아파트 단지에 가 환경정돈 시료를 알아보고 주민들의 일상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사업에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내려 대중 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루후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 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걷어들이는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회구역 관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지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7위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7위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7위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0: 입양했습니다. 짱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츰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이행하는 그녀한테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숙연은 책무 이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기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 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질이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천명 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7위 전문간사 리춘룡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치리와 민생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고향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개선, 편민 무료진찰, 유지보수 등 계열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 치리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치리로 사회구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 청소년 사업발전 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치리,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치리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회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지수 100강 순위에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 혁신 인재 인입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현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혁신인재인입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사업일꾼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 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봄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찬영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계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계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계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17일까지 진행하는 특수한 무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대 활동인데요. 본 제품을 아주 손에 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천이 박사는 지금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498원인데요. 이번에는 원래는 이 천이 박사는 15각에 15각을 주는 이런 우대할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12각을 싸도 3각이나 적게 쌉니다. 그래도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천이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40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파악해서 제때 해결해서는 심장과 뇌혈관을 도출하게 해결해서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12각 사면 12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장 지자를 했거나 혹은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완고성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귀합니다. 그 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곰팥을 관리하는 젤이란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은 한각은 원래 25세 복용하던 데로부터 3분째 1 더 많이 복용해 3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이번에는 6각을 싸면 4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10각을 싸야 1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6각을 싸면 4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 써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곰팥이 너무 좋아지네, 소화가 너무 잘 되네, 숨이 차지 않네, 여러모로 면역력이 올라가네,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세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역에 나온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을 해결해 준 데는 알아주는 눈병 치료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12각을 싸야만이 그만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야드각을 싸도 그러니까 이전에 3분째 2만 싸도 되는 거죠. 이래 또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귀합니다. 1신에서 1신이 1000양이라면 눈은 지금 900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여러 가지 심항막 색소변성, 안과 질병은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집에 아저씨도 어째 그런지 겨울부터 이 전번 겨울부터 가슴이 자꾸 침침하다 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전액이 뭐.
1: 예.
2: 그러면 자꾸 깨어나고 어째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정서서서 안 좋고 해서 방송에서 이제 들었다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천이 박사가 노벨상을 두 번 받았지 아주 좋은 약을 해서 지금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당장이 예. 잘 난다 효과 지금.
1: 예.
2: 요즘에는 가슴이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고 집중력도 많이 되돌아왔습니다.
1: 예, 그렇죠.
2: 예, 정서소설에 앉아서 어떤 다음에 뭐 마음이 슬픈지 어떤 데는 깬스보다도 별로 흐느끼는 같은 이런 정서 그게
1: 예.
2: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그다음에 중풍 진단지 손을 떨던 게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밥 먹을 때 손 떤다 말인데 이게
1: 예.
2: 없어졌습니다.
1: 예, 수전증.
2: 예. 효과 증명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눈약은 어떻게 썼는가 뭐 아이고 눈물을 실수 없이 그런다 바깥에 약간 나갔다 돌아 뭐 그래서 시집을 해서 눈앞에 한 시집을 해서 이래 다니던 게 그 눈물 주실란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눈곱이 하나 없습니다.
1: 그렇죠.
2: 하고 다니던 게.
1: 예. 그거는 기본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눈이 부옇게 배워서 예. 그냥 눈 자꾸 비비고 벌고 그래도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요즘에 눈도 빤하게 보인다고 뭐 시력이 떨어진다 이래던 게 무슨 계속 그대로 포장하고 있을 때다. 또 뭐 터치해서 네. 검사 받은 게.
1: 어, 그렇죠. 대단하죠.
2: 예, 더 또라지 계속 그만 안 들었을 때다, 걔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내 방송 들으니까 활동도 좋았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난다니까, 내 지금. 또 두 가지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1: 네,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전박사야, 요즘에 한 반년 썼습니다. 지금 내 이거. 네, 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3: 네. 네, 특히 어디가

0: 항상 어지럽고, 그리고 왜 길에서도 정신없이 자꾸만 나고, 그리고 먹이가 항상 자꾸 뻣뻣하며 있잖아. 원래 주변에서 이렇게 아프고 뭐 이래도 증서가 지금 이거는, 이거는 마치 한 달 다 없을 거나 이렇습 때가
1: 왔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예, 가슴이가 항상 답답하며 있잖아. 이게 예, 어떻게 돼서 뭐 제 집심하며 이래도 증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 손하고 발이 어떤 때는 예, 발가락 손끝이 막 쏙쏙 바늘처럼 쬐니까, 이 시릴 때 같은 때는 증서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다리하고 손, 발이 많이 작았습니다, 항상.
1: 예.
0: 예. 예, 그랬더니 이게 지금 몸도 많이 따뜻해나고, 지금 뭐, 이 발이 안에 발끝이 어떤 데 바늘처럼 서서 치기도 이런 증서가 완전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어제는 이러고 이게 또 내력이라는 게 예, 많이 올라갑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0: 내력이 없던 게 지금 예, 영 내력이 나고, 그 다음에 나가 예, 걷어도 지금 예, 크게 바쁜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 예, 조금 걷어도 예, 항상 내력이 없고, 어느 조금 걷으면 쉬었다 앉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 뭐, 걷어 나가서 시장도 아침에 갔다 왔다 이래도 아무 일도 없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아예 됩니다. 갔다 오면 숨 차서 젠게 땀도 막 나고 하는데, 이런 증서도 완전히 없습니다.
1: 예, 순환장애 원기 부서 종합적으로 문제, 혈관에 문제 생긴 거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편하고, 그리고 잠도 옛날에 예, 못 왔습니다. 세 시간씩밖에 못 왔습니다.
1: 예.
0: 발전에. 이런 게 지금 이거 쓴다면 잠도 3달 잡니다, 지금.
1: 예, 예.
0: 예, 확실히 예, 이 약 써보거나 예, 다, 그 여러 면의 공동이 다 좋아집니다.
1: 예. 그렇죠.
0: 예. 이런 좋은 약을 해, 지금 안 그래. 이때까지 약도 많이 써보면, 이처럼 이렇게 효과도 그 좋은 약이 저번에 처음 지금이라 써봅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내가 오늘 이렇게 활동이라는 게 17일까지니까 지금
1: 활동.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은 적게 써도 많이 들게 되는 우대 활동이니까, 예, 귀입니다.
0: 예, 오늘 지금 저에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우리 올케가 지금 중국에 와서 이 터니 박사를 쓰는데 얻어는 1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기본상 아주 좋습니다. 그에 중국에 온 사람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바깥 출입 다 하고 어디나 아예 다니는 게 없이 다 다닙니다.
1: 터니 박사 1년 쓰면 확실히 좋습니다. 야, 좋지 않을 그래,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예.
3: 그래요. 딴 것보다 그 손이 떨던 게 저만의 아이 났었는데 그 손이 떨던 게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 삐뚤어진 입이라 완전히 이렇게.
1: 그 문제가 다 한 가지, 야, 두 가지 해결되는 겁니다. 중풍 후유증, 예.
3: 손이 그 오그라져서 예, 되지 못하던 게 다 핍니다, 저는. 예, 예. 겨우 예, 후유증이란 게 없습니다. 이거 써보니까, 예.
1: 그렇죠.
3: 야, 굉장히 정말 좋아하십니다. 말 못하던 게 말할 수 있고, 바깥 출입 못했는데 지금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꽤 모두 물어본다, 친척들이 와서. 무슨 약 쓸까? 이렇게 효과 좋은가 물어본다. 그래, 우리 내 쓰고 소개를 해서 지금 쓰는데,
1: 그, 전 박사. 예.
3: 예, 그 주위 사람들도 어전에 호기심이 들어서 쓸까? 한데, 안 돼, 완전 쓰든지 안 씁니다. 그래, 우리 올케를 보면 좀 지내보고 쓰겠다면, 우리 올케 들어오면 사람마다 써라고 해서 전달 납니다. 그게 영 좋다 했으니. 그래 이번에 원래 저기 먼저 날에서 배달을 했는데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그 약을 굉장히 좀 써야 되지 그 뭔가.
1: 그렇죠.
3: 중풍 환자들이. 그래 오늘 또 이렇게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그 뭔가.
1: 그렇죠.
3: 그래 오늘 또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래라 하셔. 501-7766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예, 세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쓰기 전에는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예, 소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예, 통증 나서 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기내내기 없고 소변이 너무도 이렇게 애나게설이 장애 있으니까 예, 소변 검사를 함했습니다. 감화하니까 단백이 안 내 나갑니다.
1: 단백이 나가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또 예, 약 성분도 좋고 하니까 예, 그 서른도가 예, 갑울도 있지만 서른도가지야
1: 예.
4: 예, 얼마나
1: 그렇죠.
4: 아무래도 서른도가지 약이 많이 효과도 그렇게 좋겠지 뭐.
1: 그렇죠.
4: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밑구슬이 인천 싸서 쓰는데 지금은 예,

0: 많이 났습니다.
1: 예.
0: 예. 허리도 지금 10분 걸리지 않고 소변이 드리브 통제 나지 않고 맥이 나면서 예, 지금 예, 아,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안전은 완전하진 않지만 예, 예.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식사, 아침 식사 후에 소화제를 한 두 가지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돼서 예, 아무 음식이나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예, 아, 움직임 숨도 차고 예, 또 하품 잡고 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편안하고 가슴이 편안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아, 저는 예,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 지금 이 약을 쓰니까 예, 지금 점점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도 이 약을 쓴다니까는 하나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1: 어떻게 말하면 그게 너무 작은 증상이에요. 작은 질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에서 해결받았다는 건 큰 해결입니다. 예.
0: 그랬대다. 이게 워낙 떨어도 알진다고 그랬대다.
1: 예. 무슨 질배입니다. 예. 예. 예. 예.
0: 그런 게 이게 없어지는 소리 맥도 난다. 저는 예, 맥이 지내 없어서 그냥 그것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또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예, 홍강 치료이기를 저는 예, 조금 병이 조금 중이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나쁘던 게 계속 그 드란시해서 약을 쓰지 않았는데 에, 그래서 예, 약을 좀 마셔서 홍강 치료도 지금 홍강 치료기를 쌓아서 그 선물 주는 거 바꾸서 예,
1: 그것도 쓰고
0: 합니다.
1: 있죠. 예, 예,
0: 예, 합니다.
1: 전 그게 예. 제품입니다. 예, 함께 예. 쓰세요. 예, 예. 예.
0: 소변이 시원히 나가고 예, 허리도 아프지 않고 영 예, 맥이 나면 영 치료가 잘 됩니다.
1: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전이박사를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석고 생겼는데 이 소변 잘 쓰러지려 보니까 밤 편안하잖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밥을 잘못 먹던 게 그러니까 자꾸 맥이 없어 들어눕고 하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이 밥 잘 먹이 맥이 난다.
1: 네.
3: 그리고 혈압이 파동이 심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엄청 안 되던 게 혈압 조절이 엄청 잘 된다 지금.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안 나고 예, 머리 아프고 흐리멍 등한장 쪽을 살기 좀 많이 나아졌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3: 그리고 기관 지음으로 예,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증가리가 심했는데 어떻게 안 와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약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예, 효과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최신이로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비델로설이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잠 자지 못해 영 고생 많이 하다가 이거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아 한다.
1: 전립선에는 최신이로입니다. 이 최신이로는 믿고 쓰게 되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혹은 여성들의 요실금, 혹은 이제처럼 단백뇨가 나가거나 혈뇨가 나가거나 이런 데는 세신이로가 최고입니다. 예.
3: 네.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그리고 가위 나빠든지 항상 옆구리 키운다던 증상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감각 컴파츠 도와주면서 치료했으니까 그거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얘 눈이 저기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다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예.
3: 그 약이 여러 면을 효과도 오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또 이번에 들어보니까 방송 들어보니 영 우리 할도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3: 예, 적게 써도 영 우리가 좋으니까 나 이번 우리 활동에 좀 참가해서 우리 두 가지 약 좀 변화해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

0: 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새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확실한 치료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료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는 특수한 처방입니다. 무엇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하는가 하며 하나는 새신이로라는 것은 곰팥을 관리하는 젤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갑을 이 성분들 가운데서 록혈정입니다. 특히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록혈정은 무엇 때문에 제가 때때로는 아주 빨리 효과를 본다고 늘 말씀드리겠는가 하면 남성들은 우선 먼저 이 갑을 먼저 드시고 여성들은 을을 먼저 드시고 닷새 후에 나흘 후에 제 닷새 만에 그 갑을 드시는 게 저 록혈정 드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 전에 이거 선택해서 이거 그 어느 거 먼저 드는가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약에 어디에 문제가 먼저 생기는가 하면 곰팥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곰팥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으면서 곰팥은 오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관리하고 소화계통을 관리하고 소변 그리고 골격 그리고 귀까지 관리하는 이런 그 여러 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새신이로가 이걸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갑은 록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간과 곰팥이 양이 부족 곰팥이 양이 부족과 간이 많이 그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불면증이 생기고 심장이 후들거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 요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이제 어느 분이 위에서 말씀하신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건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그 표준 그 농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피가 계속 어혈이 생깁니다. 퍼렇게 임은 것처럼 이런 건 주의하지 않고 큰 배입니다. 이것은 조혈 공능에서 문제가 생기 조혈 병형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이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특히 쉽게 추위를 타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숨이 많이 차거나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새신1호입니다. 특히 새신1호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너무 소화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황계라는 성분, 그러니까 닦아서 한 황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닦은 또 백술이라고 있습니다. 건비 이기 역할을 하는 그리고 허우깨똥이 불편한 거 해결해주는 윤폐의 역할하는 맥도이 들어갔는가 하면 관건의 관건은 곰팥이 양을 도와 부선종양 해주고 그리고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병행을 찾아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잘 통하지 않을 눈찬 통변해주는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이런 전노근 전노권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데서는 이런 처방이 없습니다. 이 처방의 특수성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처방이 들어갔는가 하면 황차 여기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지양간선 해소는 저실자 간과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분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해도 눈은 더 환해지더라 간선3 시력을 개선해주는 역할하는 저실자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부중을 빼주는 이런 역할합니다. 부중을 빼준다는 것은 콤팥이 든든해야만이 부중이 빠집니다. 콤팥이 허하게 되면 뭐 눈떡이 붓기고 얼굴이 붓기고 발이 손등이 붓기고 그 하신이 붓기고 이럴 수 있는데요.

0: 건파질 든든하게는 저실자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종을 빼서는 이런 역할도 하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서는 이 우술이란 성분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사 평형이 불평형을 가져오게 되어있고 하니까 쉽게 추위를 타고 쉽게 추위를 타는 원인 자체는 모든 순환이 산소를 충족하게 되면 이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상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바로 그 콤파티 양을 돋아주면서 원부 선장해주는 차원에서 콤파티 따뜻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쌍한 하는 한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집에 곁에 식구가 참 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늘 가래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싫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황차 건비이기 역할하는 여러 가지 소화계통을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심지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뭐 드시는 음식이 그럼 나는 사탕 단 거 먹지 않는데 당이 어디서 와서 내가 당뇨병이라 하게 됐는가. 당신은 날마다 당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은 바로 전분입니다. 전분은 바로 쌀하고 뭐 가루 음식 이런 걸 포함해서 모두 전분에 속하는데 이게 위에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 해리해서 마지막에는 포도당으로 해리합니다. 이 포도당은 어디에 들어간? 혈액 속에 들어간. 혈액 속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자동차의 그 기름과 마찬가지로 이 당으로 해서 주식이 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걸 조절해주는 능력이 바로 보통 세신 1호에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요, 황혼육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1: 네,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때에 진땀을 빼며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인순의 황혼육아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 로인순.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월에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 등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를 돌보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육아 방식에서의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황혼 육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 육아 방식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손자 손녀 교육엔 우리 늙은이가 경험자지. 김노인은 요즘 사위와 딸의 자식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손녀가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딸은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고는 휴일에도 어린 것한테 쉴 틈을 안 주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노라고 야단이었다. 어린 것은 엄마가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여리디 어린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어떤 때는 너무 싫어서 울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김노인네 량주는 방 안에서 단가마 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히 방을 나설 엄두를 못 낸다. 딸이 노인들이 애 교육을 잘못시킨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손녀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일로 김노인은 딸과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는지 모른다. 오랜 교육자인 김노인은 우리 그땐 조기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규정에 따라 8살에 학교를 붙였어도 넌 대학까지 가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냐 라고 질책했다. 딸은 딸대로 요즘은 다들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시작이 늦어져 평생 뒤떨어진다며 양보할 생각을 안 했다. 조부모들은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다. 하기에 자녀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간섭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대가족 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조선 3대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조부모는 다르다.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인지라 손군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상대적으로 작다. 흔히 격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타이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격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대소변 가르기 훈련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동요며 옛말도 들려줬다. 격세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격세 교육의 미풍량속이 거의 사라졌다. 65세의 오로이는 퇴직 후 친구들과 같이 장기도 두고 낚시도 다녔다. 또 아내와 함께 광장 무용도 쳤다. 그런데 이처럼 다채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살짜리 손자가 집에 오면서부터였다. 오로인의 며느리는 외자 기업에 출근하는데 평소 출장이 잦았다. 그리하여 아이가 첫돌이 되자마자 아예 젖을 떼고 시집에 맡겨버렸다. 오노인의 량주는 모든 취미 생활을 접고 손자를 키우는 일에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 손자는 밤중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두 노인은 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곤 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지쳐버린 오노인의 량주는 륜번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다. 먼저 오노인이 밤 12시까지 손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어나서 오노인을 대신했다. 손자는 쪽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대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다. 그 바람에 량주는 오밤중과 새벽에 혼비백산에서 몇 번이나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른다.
오노이네 령주는 2년간 손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애보러 왔는데 올 적마다 놀잇감이며 간식을 한 알음씩 사들고 왔다. 애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고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들었고 게다가 밥은 먹으려 들지 않고 사탕 과자만 담했다.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간 뒤면 2, 3일간 손자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한 번은 손자

조카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손자놈이 혼자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넘어지면서 손자가 이마를 살짝 벗겼는데 그번 주일에 애 보러 온 아들 며느리가 죄인 다루듯 오노인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오노인의 량주는 손자가 잠깐만 안 보여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오노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오노인은 혼자서 아내를 보살피랴 손자를 돌보랴 하루 종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지만 아들 며느리한테 미움을 살까봐 손자를 데려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워낙 낙천적이던 오노인은 하루 종일 이 근심 저 근심에 쌓여 있었고 그런 정서가 한밤중까지 이어지면서 실면까지 겪었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핵가족이 늘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황혼 육아 과정에 많은 조부모 세대와 젊은 부모 사이의 모순 충돌은 허다한 경우 젊은 부모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데서 초래된다. 애가 열이나 온몸이 불덩이구만 병원에 안 가고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하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젖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혔어요? 이러니까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감기 들 수밖에 없죠. 자꾸 애만 감싸도니 애가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손주를 해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런 말들은 황혼 육아에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예리한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된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 양육을 맡기는 황혼 육아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미리 규칙을 정한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워한다. 때문에 아이 부모는 연로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모순을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함께 육아 지침서를 쓰거나 육아 방침과 육아 기간 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드린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칭찬 먼저, 요구는 나중에, 그리고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드린다. 노인이 불만을 말할 때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차여차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육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사항 같은 건 육아 지침서에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를 보느라 무엇이 힘들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충분히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황혼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있더라도 육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육비보다 돈 봉투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 따뜻한

한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상호 간의 모순을 피하고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교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식을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억지로 맡기고 맞는 관계의 육아가 아닌 서로 에너지를 주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황혼 육아. 격세 교육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한데요. 육아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지요. 네, 이슬기로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젊은 세대는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잘 헤쳐나가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김인덕의 쌀 유기견 잡담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쌀 유기견 잡담 김인덕. 생활이 요족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고 있다. 현대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인간 간의 연계가 훨씬 원활해진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은 날로 단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개인은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보상받기 위해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애완견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진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거리에서 유기견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빼빼 마르고 다리나 혹은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 공통한 특징이라 하겠다. 요기계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도 애교를 잘 부리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져 주인의 때 묻은 손길을 잊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흰 배를 드러내놓고 네 다리를 강동거리곤 하는데 음식물을 얻고자 하는 요기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한때는 주인의 손끝에서 애지중지의 호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요기견들의 처지가 십분 처연하다. 하지만은 갈 길이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요기견에 맞닥뜨릴 때마다 연병이라도 걸릴까봐 물지감치 피해 가기가 일쑤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의 마당에서 요기견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요인 대신 배가 항상 뚱뚱 불러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직장에 마음씨 고운 선배가 유기견에게 굴을 지어주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준 것이었다. 그 선배는 유기견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어 비만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 굴 옆에 음식물을 함부로 갖다 주지 마세요 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후에 그 유기견이 새끼를 뵌 것을 알고 집에 들여다가 보살폈는데 얼마 후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동물들은 인간 먼저 지구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저마다 삶의 공간을 차지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가 나타나고 개발이라는 명목이 생기면서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급 민간단체만도 500여 개를 웃돈다. 하지만 동물보호 민간단체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줄로 안다. 우리도 이제는 먹고 살 만하게 되었으니 유기견 보호를 세움으로써 유기견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죠. 심심하면 뭐 키우고 귀찮으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날로 늘어난 유기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다음으로 박진아 씨의 이 시간 지나면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이 시간이 지나면 박진화. 처음 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던 것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맞는 첫 겨울방학이었다. 겨울은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내 아이에게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나는 그날 아이를 붙들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와 덜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 딴에는 최대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기대 가득 차하며 물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 더하기 3은 얼마일까? 돌아오는 대답은 5였다. 처음엔 그래도 참을만 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을 봐서는 그제야 알아들은 상 싶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여전히 답은 5란다. 그게 왜 5야? 엄마가 말했잖아.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고. 너 그럼 말해봐.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2 더하기 3도 5고 20 더하기 3도 5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끝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으며 아이가 겁에 질려 하건 말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제 딴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똑똑 떨구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디에도 쏟을 길 없는 화만이 점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한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아이에 대해 했던 커다란 착각에서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느 엄마들이 다 한 번쯤은 느끼는 이를 테지만 내 아이는 왠지 전제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크레용으로 원색을 벅벅 칠을 해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 그 어떤 미술적인 천부가 느껴졌다. 어른들도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도 두어 번 듣고 나면 척척 곡절을 따라 넘기는 것이 음악 세포도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주워 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을 할 때이면 제법 근사한 단어를 불쑥불쑥 내뱉는다. 얘가 문학적 소질도 갖춘 걸까? 블록놀이도 잘한다. 내가 보기엔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립체 도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블록을 맞춰가는데 얘가 누굴 닮아서 공간 감각이 이리도 뛰어난 건지 찬탄이 절로 나갔다. 아, 이쯤 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 대한 환상이 고작 20 더하기 3, 5에서 깨지다니 나는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일 거라고 문제 사고력은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라며 나설로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올림픽 수학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다. 극성스레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강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어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진도를 따라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깊어만 갔고 그럴 때면 나는 제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와 영락없이 소리를 지르고 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아예 올림픽 수학 과외를 그만뒀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그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학년이 된 아이에게 이제 20 더하기 3이 왜 5가 아닌지를 깨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대신 다른 어려운 것들이 많고도 많다. 요즘은 시간 익히기를 배우는데 그놈의 시바늘과 분바늘은 왜 그리도 헛갈려 하는지. 그래서 어제는 남편과 둘이 총동원을 해 아이에게 맹훈련을 들이댔다.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어렵던 시바늘과 분바늘의 차이도 척척 알아보고 시간도 제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낸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덜기를 척척 계산해낼 때 내 아이는 고작 20 더하기 3의 발목을 묶여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간을 척척 보아내고 곱하기 나누기도 식은죽 먹기로 해낼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시바늘과 분바늘을 가려내지 못하니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엔 이 어미의 배포가 그리 크지 못하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난다. 올림픽 수학 과외를 견지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공부 지도반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갈팡질팡 마음이 어수선하다. 1년 동안 수없이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덤으로 아이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엄마이다. 내가 이런 엄마라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같이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때면 나는 아이처럼 당황해지고 만다. 20 더하기 3은 왜 갓기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나의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한때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으로 듬떠밀린 사람 중 하나였다. 9년의 의무교육 과정을 거쳐 고중에 입학했고 공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상큼한 추억 몇 개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른바 청소년 시기를 흘려보냈다. 그 시절 내 생활의 키워드는 공부 그리고 시험 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순위로 한 사람이 평가됐던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두루 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 이 같은 도리를 누누이 설명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수긍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나 할까요를 몇 번 외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생각하며 혼자 씩씩 마음속 분노를 삭혔다. 이 한 무리 입시 대우는 먹이를 찾아서 때를 지어

허니아는 룡양의 무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내쳐 달리기만 한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테니 말이다. 아이에게 도하기 덜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이까 도하기 덜기 나중에 계산기가 다 알아서 두드려줄 것이고 시간은 휴대폰 액정의 숫자로 고스란히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한테 더하기와 덜기의 변종으로 출제된 수학문제의 풀이 방법을 납득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며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아이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래, 바로 사고력을 키워 아이의 논리적 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야. 급기야 나는 어렸던 내가 힘들게 익혀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입시 대오에 뒤섞여 휘청거리며 달리던 날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대수나 기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답을 얻어냈을 때의 그 잠깐의 희열에 대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외웠던 원소 주기표와 암만 생각해도 나랑은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전력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추리해보던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날들을 지나오면서 지식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은 그나마 봐줄 만한 어른으로 자라있는 게 아닌가며 나에게 우겨봤다. 실로 살아가는 것은 덧셈과 뺄셈을 푸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짜장 말 한마디를 해도 글 한편을 써도 깊이 있는 사고로 리치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는 종종 느끼곤 한다. 그것이 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내가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며 연관 지어본 적도 있다. 세상에 헛된 배움이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러는 나를 한 후배가 지적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다. 아무렴 그때도 내가 이 깊은 도리를 다 알고 있었더라면 난 올챙이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개구리였지. 그러니 모든 개구리는 다 올챙이의 시절을 지나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아이에게 무작정 올챙이를 뛰어넘어 개구리가 되라고 하니 그건 잘못이어도 큰 잘못이라고 후배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 밤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노곤하게 잠이 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마음이 자꾸만 알지근해 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이토록 치열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절대 알 리가 없는 나의 올챙이. 아직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가느다라며 여린 아가미로 숨을 쉬는 작고 말캉말캉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거리며 내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챙이에게는 뒷다리도 생기고 앞다리도 생겨나 제법 높이 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로 되겠지.

네, 가족끼리 무엇이든 배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가족한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없어지는데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천천히 남에게 배워왔는데 말이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 즉 생각, 올챙이는 뛸 수 없다며 남을 하게 되죠. 네, 내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요, 제작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양신유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이 장양신유방이 약과기 치료범이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예, 이렇게 기를 조절하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고도로 높아질 수 있죠. 예,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예, 이 장약신내방에는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약신내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아주 높여주죠.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싼다 강양화지다, 쓰다 강양화지다 이렇게 몇 가지 항산화지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예,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반응입니다. 예, 그러나 지나친 자유기는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 항산화 물질은 자유기를 제거해서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과라는 세포가 변합니다. 예,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이죠. 예, 이럴 때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 몸에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약심리방이 들어있는 이 그 주요 약재의 홍경천이 이 해발이 4천 이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야생약재입니다. 이 홍경천이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살리로드사이드의 타이로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다당류, 아데노신, 스쿠알린, 셀렌하고 아연, 폴리페놀 계열 물질, 수폭사이드, 디슈뮤타지소디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원식물이 아주 안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리고 항암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예, 이 홍경천에는 18가지 아미노산, 비타민 AD하고 황통 여러 가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그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심리방이 들어있는 주요 약재 소홍화의 이 소홍화를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소홍화, 장홍화 한 가지 뜻입니다. 예, 여기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치하고 사프란 쓴색소, 크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약심리방이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황기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기다당치하고 황기황동류 화합물은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예,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2와 상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시오. 예, 그리고 당귀 안에 들어있는 순, 쑥, 벤다톤이라는 성분은 만성 골반염에도 치료작용이 좋고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안에 들어있는 페룰산 비타민 E하고 시스 아파게닌 이 성분은 연구 결과 뛰어난 항산화 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단계

0: 많이 들어있는 페룰산 성분은 티로시나이제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허혈소수 성성을 막아준다. 예, 그래서 이 얼굴이랑 검은 버섯이랑 많이 난 분들 또 잠이 좀 젊은 사람들 잠이 많이 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런 분들한테 허혈소수 성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 잠이 그 잠을 그 나는 것을 많이 억제시켜 주셔. 예, 예, 이렇게 멜라닌 생성을 죽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귀송이 비타민 E는 세포막이 산화 손상을 보호하고 시스 아파견인은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해 가지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주셔. 예. 그리고 소목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헤마토신, 사파놀하고 사파노는 자유기 생성을 억제하고 산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진통하고 진정작용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세균 병독을 저항하는 데서 효과적이죠. 예. 그리고 천궁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페놀산 계열물질하고 리구스트린, 페루릭산, 리구스티라이드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해 준다. 예.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보다 더 우수하고 특히 모낭세포하고 피부세포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네.
2: 이 약도 한 15년간 먹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간도 손상 많이 받고, 콩팥도 손상 많이 받고, 예, 막 지방간도 오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고통받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약이 서당 4,500m 고산에서 달하고, 제가 특히 이렇게 고혈압이 좋다니까, 예.
0: 예.
2: 먹었는데, 약자지 한 만에, 예. 끊어봤습니다. 끊어드린다 해서 끊어봤는데 지금까지 1년 반 거의 썼는데 아무런 미동입니다. 계속 그대로 온전된데를 만들고 혈압은 시름나도 되겠습니다.
0: 예, 혈압 조절이 원래 그렇게 잘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큰 시름났습니다. 네. 그 위에 다가 왔는데 이게 색이 두 번 나와가지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고라니 그림은 통한 게 안 잡힌 것 같고 정신이 나고 뒷골이 계속 아프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맛속에 이때까지 막 어제는 출시 거의 사는 이런 물기도 뭐 처음 받아봤습니다.
0: 그렇게 그래서 정시 바짝 나죠, 예?
2: 네. 예. 항상 그 눈에 먹은 거 그처럼 해 그냥 구멍 통하고 정시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 큰 해결해가지고 그리고 얘 또 지금 그 이장이 좋은가 지금 이것만 쓰고 있는데 또 정로돼서 4층 뛴다 오르.
0: 예.
2: 무릎이 관절이 아니고 근데 그것도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0: 예.
2: 다리도 내리고 그래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부와 같이 쓰자고. 이번에 서른이수과 배달 받았습니다.
0: 아유 잘하셨습니다.
2: 예, 신우이 또 한국에 있는데 심장도 아이 좋고 혈압도 높고 예, 위에 계속 소화해야 되겠어. 계속 트림 꿀꿀하고 예, 관절 다 있었고 그래 돼서 내산 거 먼저 보내봤습니다. 먹어보라고
0: 예.
2: 숫자 썼는데 효과 좋다며 주님이 오늘 내 서른이수과 배달했을까 배달해달랍니다.
0: 예. 서른이수과 사시려면 지금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그 배달 받겠다니까 내 배달 번호만 지금 알려드리는데 예.
2: 예. 받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담남성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알칼로이드하고 담즙산은 실험결과 지질과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고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룡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하고 펩타이드에 이 펩타이드라는 게 타이를 말합니다. 예, 이 타이는 안지산으로 조성된 소분자 화합물입니다. 예, 이 타이하고 SOD는 자유기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완화시켜준다. 예. 그리고 지룡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하고 지방산, 효소류, 밀양원소하고 지렁이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매긴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슬에 들어있는 SOD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자기기를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준다. 예. 예, 이렇게 장약 심리방은 항산화 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고 나서 그냥 맥이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사들던 이런 분들도 이제는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0: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기대나 맞습니까?
2: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1: 두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선생님,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2: 예.
1: 네, 여보세요. 야구 당장 신의 빵님 열심히 듣고 있는데.
2: 예.
1: 내 본신이 자부림이 잘하려 한다.
2: 아.
1: 예. 내 자부림이 너무 다지 못해서 그래도 이따가 안중패를 먹기보다는 투여서 먹으면 그게 좋답니다.
2: 아.
1: 아니 먹으면은 그 투여서 아니 먹으면은 내 어느 때나 이 투여서 아니 먹어서 또 못 살았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
2: 하하, 그게 예. 일하신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1: 그렇습니까?
2: 예, 그래 그렇습니다.
1: 예, 귀에서도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 뭔가 특기에 이 비상이 잡지 않습니까?
2: 예, 비상이.
1: 네, 비상이 이 약을 먹으면 비상이 해결합니까?
2: 이 비상에도 용 좋습니다. 위도 좋아지게 만들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1: 예,
2: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잠도 못 잔다 제품입니까? 이 잠을 예, 잘 예. 못 자는 이 원인이 하나는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길래 못 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경 문제입니다. 주요하게 예, 그 이 신경을 잘 수복해줘야만이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강의 드릴 때
1: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볼 거니 이 약을 먹으면은 먹으면 내 지금 다른 약을 먹는 게 있는데
2: 예.
1: 이 약을 먹으면은 시간대에 뭐가 이렇습니까?
2: 다른 약 어떤 거 잡수는 게 있습니까?
1: 네 다른 약이 주리박산 먹습니다.
2: 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 시간 띄워서 잡수면 되고 그거하고는 예, 같이 잡수도 되는 약입니다. 그거하고는 천이박사하고는 같이 잡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1: 네, 그렇습니다.
2: 예, 그거는 예. 이건 같이 잡사도 있고 이렇고 다른 그 중약을로 그 이 강하게 나온 이런 약을 잡술 때는 한 반 시간 사이 두고 잡수면 됩니다. 예.
1: 예. 예. 예. 선생님 저기나 이게 잔약이 이게 저기나 환약입니까? 전환.
2: 지원항으로 나왔습니다. 예.
1: 지원항으로 나왔습니까?
2: 예, 이게 예. 먹자마다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1: 먹는 게, 내 천이 박사는 아침, 저녁 먹습니다.
2: 그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세 번 먹는데 같이 잡사도 이렇다지 합니까, 그거는?
1: 예, 예.
2: 예, 그건
1: 예,
2: 같이 잡사도.
1: 식후에 먹지 않습니까?
2: 이거는 식전, 식후 상관이 없습니다. 식전에 잡수겠으면 식전에 잡수고, 식후에 예. 잡수겠으면 식후에 잡수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예, 하면 됩니다.
1: 나는 이제, 하늘 많이 싸잡는 내가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2: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많이 싸고 적게 예, 싸는 거는 예, 거기다 토론하면 됩니다.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우리 이렇게 예, 이 약은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도 보충해주고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간암 말기 환자 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런 환자분인데 한국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딱 못 산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중풍에 온 지 또 3년이 됐습니다. 예, 2024년 8월 중순에 예, 우리 장약을 그거 사서 드시면서 저희하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지럼증이 너무 나고 집에 누워 있어도 집안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아 무슨 음식을 좀 그거 먹으면은 토하게 계속 토한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소리 그래서 속이만 하면 그래서 탁 말은 남기 그래서 탁 그래서 그거 그런 남기고서 탁 번져지는 것처럼 밑에 뿌리가 그서 싹 그서 그 흔들흔들 거리와서 그 번져지는 것처럼 그서 나무 목대기처럼 그서 탁 번져져가지고 온 몸이 싹 펄해서 소한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약을 좀 먹고 좀 한 달이라도 사는 동안 조금 그 토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아가지고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고 저희한테 예, 말씀하시면서 예, 이 약을 그 어서는 나는 마지막 격전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싸서 잡쌌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 약을 드실 때 아무 다른 약을 한국에서 가져온 그 이런 약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객관화 이 항암제를 비롯해서 모든 약을 다 끊고 우리 장약 심내방만 이드셨는데 이분이 2025년 5월 8일 날 생방송에 참가해 분享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며칠 안 쓰니까 누웠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너무 어지럼증이 나서 넘어지던 것이 어지럼증이 안 나고

0: 무슨 음식을 좀 드시기만 하면 토하고 머리가 몹시 아프던기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음식을 좀 드셔도 토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약을 드시면서 한 달이 되니까 매일 저녁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째 지금 살고 있을까 하면서 한국병원에서는 나를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하면서 이 약만 드시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버지 중풍 걸려서 여기서 탄고성 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 약이랑 약은 좋다는 건 다 쓰고 어디서 탕 어디서 다 보이고 이래도 예. 그래서 어딘가 난 그래서 부급하고서 예. 많이 났을 때다.
0: 예.
2: 예.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약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저기나 한일이 그저 해서 약이랑 많이 먹고 이래다가 그리고 어느 날에 방송 광고들인 게 저기나 예. 소장약이 그렇게 좋다고 예. 그 다음에 또 공룡수치에 딱 씌어있고 그 중풍에 딱 치료된다고 이러니까요.
0: 쓰여져 있습니다. 딱 중풍이 치료된다고.
2: 예, 거기 예. 딱 써있으니까. 그래서 예, 쓰기 시작한 게, 야들다를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해서 이제 혈압약을 뭐, 아이 먹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예 그래서 이제 발을 걷지 못하고, 흔들흔들 내 부축하고 이래고, 예, 밥도 잘 못 먹고, 밤은 못 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고리 윙하고 이래, 얼빠나던 게.
0: 예.
2: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0: 아.
2: 동탄 잘 댕긴다, 예.
0: 어제
2: 2년은 거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거, 변했습니다, 예.
0: 좋아진다, 그래, 그만큼. 어제 예, 5년 넘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
2: 예. 예. 그리고 나도 신장이 나빠서, 그러고, 위 나빠, 밥 잘 못 먹고, 딱국질하고, 밤 자고 신경질이 나서, 밤잠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예. 어구어구하고서 이래서, 우울한 활동 포기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냥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 먹으면 좋다니까, 저 먹으니까,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좋아진다, 원래, 그렇게.
2: 예, 그래, 사람들이 다 말한다. 너는 무슨 약 먹어서, 너는 어째 그리 팔팔한가. 같은 동갑이 쳐도 너는 정말, 육정적이나 젊었다고 소리, 이러면서 이뻐졌다고 많이 칭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서
0: 예.
2: 더 가고 싶습니다.
0: 아하,
2: 그런
0: 예.
2: 활동 좀, 예. 그래, 우리는 활동마다 예, 쌈다. 활동마다 쌈데, 어른이는 남은 인생에 이 약만 먹고서 예, 즐기려고 이래고서.
0: 그래도 됩니다, 이 약은.
2: 예, 소문에 예. 쌌습니다. 다른 약은 안 먹습니다. 그 전에 먹던 것도 지금 있는 거 다 버리라고 이랍니다.
0: 예. 그 뭐 버리겠습니까? 있던 거 그것도 같이 잡사리.
2: 아, 그 약은 요, 저기나, 손이는 나빠지고 사람이 먹으면 고리고
0: 아,
2: 있나 하겠는데.
0: 서약이, 이게 예. 서약어서 그렇습니다.
2: 그 예, 서약어, 예. 예. 지금은 많이 좋아서 기분 좋고 이래 밥도 잘 먹습니다. 둘이 예, 잘 먹습니다.
0: 우리. 아유 예. 그래 좋은 일이죠. 그래.
2: 예. 근데 내 친구 안에 있는데 예. 저기나 예. 이 양선번에 예. 선생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예. 그 저기나 이 떠는 병 파스
0: 파키스병입니다.
2: 파키스병하고 예. 관절이 다 좋고 그 다음에 위궤양이고 이래서 예 밥도 잘 못 먹고 어리버리해서 집에 그 집도 있었답니다. 나그네 예.
0: 예.
2: 그래서 우리네 이렇게 여차 이런 말하니까 나 예. 선생님과 이제 물어봐달라 해서 뭐니 물어보고 소리 양선인데 일곱 달 쓴 게 예. 지금 효과야 확실히 좋단다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예.
2: 그래서 오늘도 예 소리연수가하고 배달받아서 쓰겠답니다.
0: 예.
2: 열심히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0: 예.
2: 단거 포기라고 먹으라고.
0: 예. 소리연수가하고 예 배달받겠다는데 예 배달 전화번호 2417979번입니다. 예 거기다 전화하십시오.
2: 예. 2417979 예
0: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이 당약을 위해 쓴 지 2년이 넘어지는데 예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당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여섯 달 반에 예, 서약인 고 혈압약을 예, 안 먹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이 약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네, 경사기 와가지고 예, 머리에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말하거나 웃을 때도 얼굴이 당기우고.
0: 예.
3: 당기우고 됐는데 예, 이 약 예, 2개월 먹은 후부터 예, 소화하시는 게 알리고 머리에 어지럼증이 인차 이로 없을 때다.
0: 아, 예.
3: 네, 그래가지고, 예, 당에서 신체 검사 해준다 해서, 예, 검사한 게, 예,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을 때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예, 남편하고, 예, 같이 먹으려고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0: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계제
3: 네, 소개로, 예.
0: 예.
3: 예, 저 먹고 있는데, 예. 친구가 관절이 저기나 뭔가 몹시 아프고 심장이 주자를

0: 항해를 했단다. 그래서 숨이 차고 가슴이 통쇠나가지고 뭐 이 약을 먹었는데 예. 좋아지는 게 예, 알린다면서 예, 오늘 예, 배달을 받겠답니다.
1: 꼭 알립니다. 좋아지는 게. 예, 예. 그분이 배달 받으시려면은 지금 우리 할도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예, 방역시 내방을 먹은 지 어떤 한 2년 넘습니다.
1: 네.
3: 뭐, 그런데 나, 저기, 어째 먹으면 하면 예, 혈압 조절해야 됐어. 나 그래서 예, 그래서 30~40년간 혈압약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혈압약이 보통 소약이 돼야지 중약을 해야 되는데, 소약을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넣고 그냥 먹어서 혈압 조절해서 아저씨 인간을 신경 쓰게 썼습니다.
1: 예.
3: 그런데 오늘 우연한 기계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볼까나 이 장약신 예방은 예, 혈압 조절을 조절하는 다섯가지 인수를 뜨고 막.
1: 예 맞습니다.
3: 예, 내게 딱 부합되더라 막 이런 데 선생님이 먹는데 아는 게 알았으면 혈압 조절을 참아 살지는데 야 이렇게 돈이 어디 언니 쓰고 언니 알았겠는데 뭐 지나간 게 아이고 후회됩니다.
1: 아 이제라도 알아도 뜻이 열매 좋습니까.
3: 글쎄 말이야 예. 지금 이 약을 밥 먹고 혈압약 떼주고서 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어, 예. 그래서 뭐 스스로 말해서 추중에 혈압약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이것밖에 그러니까
1: 종이 리로리하면 다섯 가지 혈압 조절 잘해주는 이 다섯 가지 그 리론이 딱 부합되기 때문에 다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3: 저만 선생님 강의를 내 민발 들었다 말인데,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세심하고 열심히 듣고 그래, 이거 먹었는데, 야, 지금 혈압 조절을 잘 되니까, 지금 골이 그렇게 아프고 어지럽지, 나중에 골이 항상 우리 더 보내지, 지금은 골이 얼마나 마시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 좋은 일이죠.
3: 그리고 또 나는 신근경색, 혹은 일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병이 발달한다면, 그래서 땀이 그래서 잘 땀술 풍긴다, 엄고 머리부터 막, 약을까지 땀술 풍 그래서 그거 땀을 쓰느라고 담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발작한 다음에 앞뒤고 아침에 쪼여들면 아프고 그래서 입원 아야 말이야 지금 고자불로 입원하던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는 어지럼증도 없어졌지 고리 떼가던 것도 이러지 귀에서 샵나던 것도 다 없어지고 지금 입원은 모르고 삽니다.
1: 아 좋지요. 예.
3: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약이. 예. 이 약은 내가 맞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원 가서 나는 너무 기뻐서 우리 친척 친구 보는 사람마다 이 약 쓰느라고 정말 안개를 잡신 사람들은 매도 칭찬이 잘 안 돼. 이 썩은 소개해서 자기네 병을 매일 치료했다고 자꾸 칭찬합니다.
1: 소개를 해도 요거 아이 먹는 약이 이야기.
3: 요거 아이 먹습니다. 예. 예. 좋다고 이 썩은 약 있는 거 우리 이제까지 이 장약이잖아 그렇다고 그래. 장약이 됐어. 이 좋다고 그래. 무슨 대단합니다. 저를 잘 대단합니다.
1: 예.
3: 그래서 난 이번에 나도 계속 먹길래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아빠 들어가서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잡수고 해고 했다는 나의 사람 그리고 또 술료수가 배달왔어.
1: 예.
3: 예, 계속 먹겠어. 그런데 예. 우리 옆집 할머니 예, 우리 화초 받으러 같이 댕겨놓은 자면 중풍이 약간 오고 그냥 예, 어째서 뇌에서 예, 뇌중풍 듣고 예, 그냥 그래서 예, 용 불편해 했을 때 이 약 소개해서 잡사는데 용이 효과 좋다 하대. 요즘은 자꾸 걸음거리고 어느 장에 듣고 그런 노래가 벌을 그냥 따라나고 그러는 게 지금은 이 약 잡수고 구성상이 막힘 없어져서 용 좋아합니다.
1: 중풍이 예, 치료가 잘 되니까 예, 그런 게입니다.
3: 예. 할때서 할때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번. 예.
1: 네.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가난 말기 그분이 그러는데, 예, 이 우리 장약심리방을 아홉 달 드시고, 아, 체중이 15근 불었답니다. 예. 그러면서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분이 두 번째로 약을 쌀 때, 예, 그, 어떤 분이 저희가 소개한 약을 드시고 가난 말기 그 환자이고 한국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했고 그 중풍이 온 지 3년이 되는 이런 환자가 이 약을 드시고 체중이 15근 불었고 또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본인이 다닐 곳을 다 다닐 수 있을까 해서 예, 이분이 집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날 11시쯤 제가 그 집에 도착했는데 금방 그분이 서시장에 가서 고사리를 사가지고 왔다 하면서 다니고 싶은 걸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걸 또 다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암을 치료한다고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은 암이 치료돼서가 생명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약 심리방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0: 아, 야생약재로 제조한 이런 약이면서 아, 그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고 아, 이 중약이 성분들 가운데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를 또 조절해주고 기와 혈도 보충해주고 또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오상육부들은 다 혈액이 충분하게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면은 웬간한 잔잔한 병들이 스스로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우리 몸을 좋은 군대들이 많이 증가돼가지고 굳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같은 중한병을 몸에 지니고 있어도 아,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중약성분이 장약신내방 같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성분이 이렇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약은 오직 이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중약제의 같은 이름을 가진 약재라 해도 아, 그 같은 홍화라 해도 예, 예,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야생약재인 이 홍화하고 그런 일반 이런 지역이 홍화하고 아, 해발이 또 낮은 이런 곳이 홍화하고 아, 이게 예, 다 약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런 데는 공기 오염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에 우리 이 장약심리방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지금 장약심내방 우려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에,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예. 이 한 곽이 330원인데 에, 이 약을 산다면은 아, 이 4,752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지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재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춘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0: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10만
1: 套 暖风机.
0: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지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4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고에서는 연변금두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하고 착즙 생산 흐름선, 캔 주입 생산 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 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과배 NFC 무균 주입 생산 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연간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 NFC즙, 냉동배 NFC즙, 사과배즙 사이다, 자작나무 농축 음료를 15,000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리사장 정신리입니다. 현재 장비 설치를 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배즙과 사과배즙은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변은 사과배의 최대 생산기지로 사과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의 1314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3위 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예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 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통상구, 백년불악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문화관광 정품 로선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도문시에서 문화관광 건강양생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지역의 결혼문화관광 공백을 메우고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대상 건설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산업대상 건설을 길손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추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0: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 만화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협상 요구 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4배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내려 대중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의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루후 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걷어들이는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회구역 관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지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7위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7위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7위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짝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침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리행하는 그녀한테

0: 앞에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숙에는 책무리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길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질이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천명 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7위 전문 간사 리춘룡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치리와 민생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고향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개선, 편민무료진찰, 유지보수 등 계열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치리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치리로 사회구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청소년 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치리,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치리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회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지수 100강 순위에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 혁신 인재 인입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헌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혁신인재인입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사업일꾼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봄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결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

0: 청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중위 및 중위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위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위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를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아 조례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풍 같은 산. 그 속에는 정겨운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다. 김길성 작사 작곡의 운인의 병풍산.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오늘, 이 좋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앞의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을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단 말이 있습니다. 역마다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허복순 작사 응란 작곡의 인생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의 여리고 강한 모습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박선영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앞으로 달려온 인생길에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여유.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네, 오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에서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의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식힘포 동충 하초 균분은 국제 최신 추출물 기술을 융합하고 또 한층 발전시킨 가장 선진적인 생물 효소 분해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연적이고도 신선하고 희귀한 이런 서장의 동충 하초 추출물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는 이런 모포균을 재배한 후에 새로운 생물 접종 방식으로서 인체 내에 소화 분해가 잘 되고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중약이 큰 분자를 소분자 활성화 물질로 전환시켜서 제조한 황금 분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생산 기술이라든가 예, 품질 표준이 국가 규정에 도달했고 보조제라든가 첨가제가 없는 이런 유일하게 국가 기업에서 생산한 순동충 하초 모포균 발효 분말입니다. 42날 좋은 이런 심층 액체 생물 발효 기술로 제조한 고과학 기술 산물로서 한 그램의 약효는 100g의 원약제의 약효와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물 효소로 분해하고 발효시켰기 때문에 약효가 아주 강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한 봉지에 보면은 3g의 용량으로서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많은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많은 이런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유효소 성분의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때문에 약효도 빨리 나고 흡수률도 높고 부작용도 없고 전통약에 비해서는 약효가 30배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 치료에서 양생복원하고 무병장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해서 인체 생체 기능도 조절하고 체내 생체 환경을 균형시켜서 인체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진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제조 과정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흡수률도 높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동시에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서 우리 중국이 동충 하초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장이 동충 하초가 토질이라든가 기후 등 이런 자연 환경이 가장 적합하고 품질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의 양리적 효능에 보면은 면역력 증가시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효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피로, 이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냄새가 있거나 병이 오래 시달리다 보면은 자꾸 피로하지요. 맥이 없지요. 이런 맥이 없는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항스트레스 작용도 있고, 항암 효과라든가,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 외에도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해발이가 4,000m 정도의 이런 고산지대에서 채취하는 아주 희귀하고도 귀한 고가의 약재로서 약품 중에 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충초.

0: 지켜주는 보약 중의 명약입니다. 동충하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효능도 갖고 있고 불로장생이 비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약품 중에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명약으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이 허해서 발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기침하고 천식, 각혈이 있거나 허리와 잔등이 시큰거리고 아픈 등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은 좀 심한 운동으로 운동원들이거나 혹은 장기간 과도한 육체적 노동으로서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데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쓰시고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관절 질환, 그리고 만성염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아주 좋은 이런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지금 동충하초와 발효본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유행성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빙하고 경련이었고 그래서 뭔가 신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숨차고 방점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거 또 미 소화도 잘해야 돼.
0: 네.
2: 무릎 관절도 아프지 전립선 비대에서는 소변도 잘해야 하지. 여러 가지를 좋지 않은 게 많을 텐데 이 동충하초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우리 집에 놓친데도 미 소화해야 되지 변비 오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우리 같이 쓴 데 이 효과 좋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 우리 하동충을 때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지금이 우리 상강중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6곽 사시면 5곽 드리고 9곽에 12곽, 18곽에 24곽입니다. 예, 이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명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2: 우리 둘이 쓰길래
0: 지금
2: 6곽 사는 거기에 참가.
0: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은 우리 이렇게 노인분들 많은 여러 가지 질병 이제처럼 전립선 질환도 있고 심내혈관 질환도 있고 항상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아주 선명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원약제 효능에서 신체 활력하고 정신적 에너지, 바로 정력을 동시에 증대시켜주는 효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강장제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체 활력을 주면서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이런 효능이죠.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분들을 보면은 지금 육체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신경도 약해지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절약되는 이런 분들도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안전하고도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허약 체질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로서 누구에게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약제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네. 저도 동충하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이렇게 빵꼬가 다 있었습니다.
0: 네.

0: 고혈압, 고혈증, 고혈당.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에 고소하천 먹었습니다.
1: 네. 예. 여보세요?
0: 아, 이렇게. 조혈이, 저기, 조절이 잘 되고, 예.
1: 네.
0: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맥이었고, 식은 땀이 나던 것도 예, 잘 되고.
1: 네.
0: 이용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1: 예.
0: 그래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0: 원래 이렇게 혈당이 고르지 않아서 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종합주의 와가지고, 예. 막 사지게 예, 저리고, 갈았고, 예. 모르, 하루에 얼마 마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 이렇게 사지가 가려워서요.
1: 네.
0: 가렵고 예, 이렇게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대로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물도 별로 마시지 않고 예, 사지 갈아가서 예, 긁어서 예, 그래도 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몸이 원 상태로 거의 회복됩니다, 지금.
1: 네.
0: 그래서 오늘도 아홉각 그냥 원도 활동도 좋고 하니까 아홉각도 사각도 나있습니다.
1: 예, 지금 예. 아홉각에는 12각들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18각에 예. 24각이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활동이가 제일 큰 의대 활동이고 명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활동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동춘하 초발을 경부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언제 한 1년 거의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 제 심장이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계속 후들후들거리고 밤잠 못 잤습니다.
1: 네.
3: 계속 이렇게 잘 때문에 식은 땀이 자꾸 나고, 예. 그 다음에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그냥 하고, 이게, 이내 좀 이 신경물란을, 예, 대체 고상 세게 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 가슴이 계속 짱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 그냥 이 소변도 거품이 나가지,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지.
1: 네.
3: 약 많이 썼는데, 그게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매년 고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예, 이 사람 밤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예, 금이란 게 팍팍 돌아, 한 20곳이 막 돌아댔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면 어째어째 그리 못 쓰게 됐어 하는 게, 그 말이 어째 듣기도 뭐, 예, 슬픈지.
1: 네.
3: 예, 그러던 차에 이 동춘하 초 발효 경분을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틀리긴 틀립니다. 해발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 물고기 돼 그런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은 불로 뭐 자관 어쨌든 이야기 좀 특이합니다. 좀 먹어보니까.
1: 네.
3: 예, 그래 이걸로 지금 이거 먹으니까 지금 내 손에서 말하던 이 증상들이 많이 지금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1: 네.
3: 어떤 그 집안 지금 예, 괜찮습니다. 지금.
1: 네.
3: 예, 이게 좋으니까 또 예, 활동도 좋지 하니까 예, 계속 먹으려고 게 조금 더 배달받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그 동초화술 먹은 지 여전히 또 시간이 여전히 반년 넘습니다. 먹기 전에 나 그냥 심장이 나빴어. 심장병이 있으니까 어선 어란다 어선아 심장 넣었습니다. 심장에서 그냥 심률이 그냥 90 초과하고 100을 90에까지 이러는데 100을 100, 10, 120까지로 숨이 최소한지 길 걸을 때는 헐떡거리면 아무 걸지 못해 쭈그러지면 3층밖에 안 되는 곳 올라올 때는 야 헐떡거리면서 올라오는 소리 3층도 몇 번 쉬어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서야 다른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병원 약은 병원과 검사하면 관식병이라지 뭐.
1: 네.
4: 에, 관식병에 대한 약도 좀 많이 먹었는데 먹을 때 보이지도 12번도 해봤습니다. 예. 먹을 때 보이지고도 인자 또 잡아내고 잡아내고 하던 게 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이 동쪽 화초는 그리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더라 말을 이거 빨리 먹으라고 이게 효과를 말하더라고. 그래 먹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심장에 지금에 벌써 얼마 안 먹은 거 아니 벌써 심률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1: 네.
4: 심률이 오죠. 그저 요즘에는 그 78에 80에 그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숨이 그렇게 아이 참다, 지금.
1: 네.
4: 어, 그래서 얼마서, 그리고 난 또,

0: 어, 신장도 하는데 바닥 혈압이 그러지, 혈압, 혈압 조절 아직 그렇구나. 한 몇십 년 동안 그 혈압 먹음이, 어, 그리 지나왔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용서해야 된다, 이게.
1: 네.
0: 예, 혈압이 그저, 요즘은 그저 120에 그저 130, 제일 높아 148 해야 되고, 저혈압은 그 78에 85에 그 저승들. 그래 놓고, 야, 정신이 나고, 쥐꼬리 그리 아픈 게 아야 보고, 영조승. 그리고 난 또, 어, 이전에 경력이 영 나빴습니다. 시내 갈 때는, 그냥 시내 가서도 무슨 쌀지 모른다. 이제 뭐, 그냥 그래, 대게나 적어가지고 가면. 적어가지고 가서 어때, 시간에는. 그때는 또, 무거운 쌀아가지고 그냥 그런 놓고 옵니다, 시내다가.
1: 네.
0: 어, 그러는 게 지금은, 어, 경력 영사하든지, 신장, 혈압,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이렇게 써주면 모르겠어. 그래서 난, 이 동충화초를 먹고 술이, 지금은 내, 이 약은 정말 다, 어느 약보다 별 특별합니다.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다른 약에서 이런 효과를 못 본, 이 약은 그런 동충화초를, 그, 풀어볼까나, 이, 고원지에서 사철로 100m 된 고원지에서, 이 여름에는 화철로, 겨울에는 벌레로, 이래, 숙성이 잘 된 약이 그런지, 또 서당약이 돼서 그런지, 영 효과를 좋고, 여러모로 좀 효과를 잘 보고, 나는 전문의 싼 게 좀 있긴 한데, 또 아홉도, 오늘 아홉도 없다고요. 이 활동할 때 사면 좀, 경주사기도 많이 설레갑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또 아홉
1: 통 배달 받겠죠. 네,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2830066번에.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거 지금 먹은 지 어선 1년 넘습니다.
1: 네.
3: 제 동네는 좋아가지고 지금 이 몸이 불편한 데 많았습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그게 이런 열정단 아예 분할이 없이 그냥 힘하면서 이랬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경추가 심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간에 이번에 했는데 치료를 아예 했는데 이 약 먹기 시작해서 사슴사슴 이제 경추가 더 나아지는 감이 났습니다.
1: 네.
3: 어떻게 되는 건 이래, 기. 서지도 오래 앉아 못 보고, 일단 그냥 이 얼리 이래면 이 오른쪽 어깨 깍지으로부터 얼리 그러면 뒷대지 뻗어내서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 계속 이렇게 무슨 원인인지 이렇게 경출해 그런지 이렇게 그냥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 머리 힝하면 아프고 이것도 이렇고 경추도 이렇어지고
1: 네.
3: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밥하고 다른 맘 먹고 조금만 먹으면 이 민지 끝에 그냥 그게 부딪히는 게 불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무슨 더 먹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끝에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조금 더 모두 괜찮고 그래서 아 이게 어쨌든 내게 맞는다. 내 이거 먹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슴자슴 나아지니까 이게 내게 맞는 약이다. 다른 약을 먹지 말고 다른 약 쉐이 먹는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거 싸먹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먹기 시작해서 다른 약을 조금씩 오게 됐다.
1: 네.
3: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먹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이걸 어느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1: 네.
3: 이 약을 얼마나 먹는지 모른다. 이런 게 이거 먹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차츰차츰 나아지고 정말 이게 동참화초 발효교회는 정말 사탕이다 이런 고원에서 고원들에서 삶이 여름에 하차도 걷기 힘드니 벌레들이 얼마나 신기한 식물입니까. 그래야 이게 이렇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구세주입니다.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 약이 내 몸에 맞는 게겠다 해서 지금 계속 먹는 게 앞으로도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1: 예, 지금 활동에 또 용 좋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이게 저기 동충하도 좀 잠을 하자고 그럽니다.
1: 예.
4: 나는 예, 기억력이 영 없습니다.
1: 예.
4: 기억력이 없고, 그 다음에 눈이 지금 저 잘 보이지 않는다.
1: 예.
4: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한 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1: 예.
4: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 근데 이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써서 좋습니까?
1: 예, 뇌기능 향상이 아주 좋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0: 깨구리 네.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경력도 네. 향상시키고, 그리고 비타민 네. B12도, B하고 미네랄도 있고, 이래기 때문에 네. 눈 피로라든가 눈 질병에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냥 쓰십시오. 쓰시면 그 눈에 맞은 이 여러 가지 면으로 다 효과 봅니다.
1: 예. 나는 써서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래, 오늘 잠을 하고서 내게 합당하면 내 싸자 그럽니다.
0: 예, 눈이 피로하다, 눈이 불편하다 하면은 예. 간도 예. 문제 있고 혈액순환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쓰면은 그러한 이런 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예, 쓰십시오.
1: 예, 예. 예. 네, 싸서 써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이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효소의 형성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동충하초를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또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노화도 막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생활습관 질병이 예방과 개선에서도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는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암이라든가 생활습관 질병 등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런 멜라토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이런 정신질환을 개선하면서 심신건강 모두에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아주 뛰어난 혈압조절 작용이 있으면서 혈압조절 효과는 이 높은 혈압은 낮춰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면서 온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3: 에, 그리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 당뇨병 예방 효과하고 고혈압 예방 효과 등 이런 성인병 예방하고 개선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신장이 섬유화를 막고 또 신장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신장 장애 예방하고 보호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다른 버섯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서 종양도 억제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자외선에 의한 유전자 DNA 손상을 완화합니다.

0: 강화시켜서 피부암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이 또 아주 좋습니다.
1: 네. 네,
0: 우리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생리 이런 작용을 하죠. 우리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동충하초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칼슘의 흡수율을 도와주면서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위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일을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일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산골의 정두로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산골 풍경과 함께 정이 깊어가는 마음이 느껴지는 정겨운 민요풍가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하였습니다. 류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원어연 작사 송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없이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부모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등 많은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길 바라면서 렴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 창작된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어낸 행복하고 풍요로운 살림을 노래한 기쁨 가득한 이 가요는 늙은 량조 대창곡으로서 그때 당시 가는 곳마다 관중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요즘 모내기철에 어울리는 가요.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 컬컬 감주로다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디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벌판의 붉은 해 서산을 보내드립니다. 디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소박한 고백을 엄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성비 작사 리메 작곡의 연길 창가입니다. 연길, 그리운 그 땅의 산과 강, 그리고 사람 냄새, 고향의 전경을 한 편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남성 황명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어제의 길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계신 분들 한동희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은 자식이 가슴 한켠에 뺀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호흠의 작사 은한 작곡의 부모라는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희생과 사랑이 다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자식에게 주는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 어머니 리메자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미소 따사로운 손길 그 먼 기억이 음표 하나에 깃들여 있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 정가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부르는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냄새, 소리,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인정,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 숨기는 고향 정가를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입니다. 가끔은 흔들려도 결국 자신 혼자만이 걸어갈 인생길. 자신을 향한 다짐과 누군가에 보내는 진심을 응원을 노래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입강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예.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가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궁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0: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공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신 안에 제가 좀 문의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이 좀 색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 좀 작습니다.
0: 네.
2: 작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냐 뭐냐 합니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증상이 기억력이 말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소변도
0: 자수
2: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화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화에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보시안을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중 또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네,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0: 네, 이 약을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 미네 못 씁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침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침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에 자꾸 닦아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이런 불 되겠습니까, 이야기?

0: 어른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내보신환이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망증이 있고 경계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상 것은 다 좋아지죠.
1: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예, 잡사 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게 같은 개인 얘기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셔.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코업에 대한 답을 봅니다.
0: 네.
3: 이런 병에 대해 건리고시하면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인가 이 젖들고 이게 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3: 알아서 받아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상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순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추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건내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아니 되면 恐怕就抓完就说。

0: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법 중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록용입니다. 홍삼록용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록용,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록용 못 쓴다 한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록용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록용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건내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등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의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의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록용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콤파치트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록용 쓰자 이 말입니다. 홍삼록용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연조직 위축거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내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0: 정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현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현웅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거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만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벌써 그래도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이 봤습니다.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그래도 구마역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이 약은 꾸준히 좀 먹자,
0: 근데
2: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멍에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행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쓴

0: 내가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디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닥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조수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깐님 뭐 구별수고 이거 자 정말만에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신이 시에서 와서 이 폰에 신체검사인데 어제 환당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당장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3: 구별이 제대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 갑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네.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 말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정말.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예,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예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양의 아서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이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 하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투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 동력을 활성화해 새로 착공된 대상들이 예정대로 가동되고 계속 건설 중인 대상들이 조속히 완공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지 곳곳은 대상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1년에 우량 산업 대상들이 착공 가속 추진돼 전주 공업경제 전환 승격과 특색 농업 질적 재고 효익 증대, 문화관광산업 융합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시범구 14번 단지에 위치한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의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블레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은 올 3월 28일에 정식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명파 정속과학기술혁신위원회사의 훈춘 첫 첨단 제조 대상으로 부지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이며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 봉사 건물 등 핵심 시설을 중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주로 경질 플라스틱 패널, 자동차 방수구와 온풍기를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 4억 원, 세수 4,800만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춘 금석해우과학기술연회사 대상 책임자 왕덕명입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기초공사의 반수를 완수했으며 후속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건물은 거의 완공됐으며 8월 30일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10월에 정식 조업할 계획입니다. 조업하면 연간 블레이드 30만 세트, 방수구 12만 세트, 온풍기 10만 세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상의 계약 체결에서 착공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된 것은 대상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주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이 대상의 착지는 훈춘의 운동 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으며 1.4분기 훈춘 산업 승격을 대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년산 5만 톤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은 현재 대부분 공장 건물이 일도섰습니다. 회사는 식품, 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중약재, 특색 농산물 재배, 가공, 수매, 판매를 통합한 종합기업으로 길림공업무역학교와 공동연구해 국내 유일의 사과배 변색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와 언배 음료 가공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계획 투자는 1억 2천만 원, 부지 면적은 2만 4천 평방미터이며 2기로 나뉘어 건설됩니다. 그중 1기는 종합건물, 표준화 생산작업장, 냉동창고 등을 새로 건설하고 착즙 생산흐름선, 캔 주입 생산흐름선, PET병 주입 생산흐름선, 유리병 주입 생산흐름선을 건설하게 됩니다. 2기는 사과배 NFC 무균 주입 생산흐름선을 건설합니다. 대상 1기가 완공되면 연간 자작나무 수액, 사과배 NFC즙, 냉동배 NFC즙, 사과배즙 사이다, 자작나무 농축 음료를 15,000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금두 농업과학기술개발위원회사 리사장 정신리입니다. 현재 장비 설치를 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시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배즙과 사과배즙은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변은 사과배의 최대 생산기지로 사과배즙 생산 흐름선의 사과배 소모량은 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 도문시 331 국도의 1314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조업해 변경지역 문화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했으며 일생일세라는 낭만적인 의미를 활용해 약 5,500만 원을 투자해 역사 플러스 결혼 플러스 민속 삼위일체 몰입형 고대마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개 핵심 건물 주체 구조

0: 공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 실외 경화와 녹화 및 부대 시설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7월 초에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문시 항해일생관광발전위원회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인데 가옥 4,600 평방미터를 건설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시설이 70% 정도 됐고 이제 장식과 세부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운영되면 매년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이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은 관광 플러스 혼인 등록 봉사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사랑 박물관, 결혼식 공방, 발해 풍경 상업 거리 등 경영 방식을 계획 중이며 동시에 도문 통상구, 백년 부락 등 관광지를 연결해 변경 문화 관광 정품 로선을 구축할 타산입니다. 도문시에서 문화 관광 건강 양생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대상으로 준공 후 변경 지역의 결혼 문화 관광 공백을 메우고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끌며 3차 산업 장성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대상 건설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장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산업대상 건설을 뒷선으로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특색 산업과 우세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각종 산업 대상이 신속히 건설되고 조기에 생산에 투입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으로 추동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투자는 35.5% 장성했습니다. 우리주는 실물 경제 기반을 다지고 투자 구조를 지속 조정하며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추적 봉사를 강화해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하고 산업 승격을 추동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회구역은 작아도 천문 만화와 관계됩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은 일선에 뿌리내리고 직책을 다하면서 담당과 실천으로 대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수견은 관할 구역인 굉재원 아파트 단지에가 환경정돈 시료를 알아보고 주민들의 일상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이는 10여 년간 사회구역 사업에 종사한 그녀의 일상입니다. 주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수견입니다. 인민이 저를 대표로 뽑았으니 저는 대표로서 인민을 위한다는 장엄한 공약을 언제나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내려 대중 민생에 접근하기 위해 인대 대표 직통차를 개통하고 직책 리행 진지를 아파트 단지와 집문 앞 장터에 옮겨 1대1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구역 7위는 도시 7위의 토대이고 더욱이 고품질 발전의 기층 지탱입니다. 행복사회구역에 루후주거 층집과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문제가 많아 7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수견은 당건설 인솔을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행복 동반자 모식을 혁신해 공동건설 단위와 홍색 부동산 관리, 관할구역 경영호, 주민 골간 등의 힘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인력, 전문 봉사로 인대 대표 인솔, 여러 측 연동, 사무 공동 결정, 봉사 공유의 기층 7위 새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청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굉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건축 쓰레기가 뒤쪽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배품을 거둬들이는

0: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 생태 환경, 공안 등 부문 사업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봉착한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제기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수견은 노크 행동을 주도했는데 퇴근 시간에 주민 집을 찾아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직능 부문과 여러 번 연락해 방안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경재원 아파트 단지 주민 조리영입니다. 지금은 녹화가 됐고 가림이 없는 데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수견은 또 일상 치리와 조사 연구를 긴밀히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기층에 심입해 선으로 4건의 질 있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층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 입력되며 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된 기층 치리 봉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하고 노인들이 식사하기 어려운 등 문제 대비해 그녀는 사회구역 자택 양로 봉사 체계를 다그쳐 완선할 것을 건의해 왕청년 첫 노인 식당이 행복사회구역에 만들어지도록 추동했습니다. 동시에 사회구역 사업일꾼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 아파트 단지 진입기재 건설을 심화할 것도 건의해 기층 치리 효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수견입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랑 귀가 노인 방조 봉사를 내왔습니다. 200여 명 독거노인을 위한 애심 서류를 만들고 5가지 필수 방문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짝 묻기로 방조 부축을 하고 노인들에게 애심 음식 배달, 동반 진료, 방문 리발 등 열성 봉사를 해줬습니다. 또 40여 명의 기능상실, 기능 반상실 노인들에게 무료로 방문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왕청년 대천가도 행복사회구역 주민 구취련입니다. 제 남편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서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돈도 가져왔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쌀이며 밀가루, 기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필요하거나 방조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뭐든지 반영하면 서슴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는 등 어려움을 얘기만 하면 인침 해결됩니다. 사회구역에 큰 민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역에서 책무를 이행하는 그녀한테서 큰 담당이 엿보입니다. 서수견은 책무 이행 답안지를 대중들의 환한 표정에 써놓으면서 실천의 힘으로 지역사회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전 연길시 여러 가도 사회구역에서 나무를 심고 운동 기재를 보수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펼친 청춘의 작은 질이 봉사 사회구역행 자원봉사 활동 모습입니다. 활동은 사회구역 조문, 공청단 위원회 배정, 자원봉사자 접수의 정밀 봉사 모식을 취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살기 좋고 깨끗하며 온정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 사회구역 천령 조거단지 자원봉사자들이 20여 개 폐기 다이아에 새롭게 칠을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단장합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 7위 전문간사 리춘용입니다. 이번 활동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구역에서 환경치리와 민생실사에 참가한 실천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싶습니다. 공청단의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많은 청년 간부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구역에 실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꾼이자 주민으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장옥수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사회구역에서 이런 활동에 참가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교육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구역 봉사와 녹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고향 건설에 깊이 참여해

가정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푸르고 건강하게 건설하렵니다. 올 4월 1일에 공청단 연변주위에서는 여러 측 자원을 통합하고 환경개선, 편민 무료진찰, 유지보수 등 계를 활동을 펼쳐 광범한 청년들이 기층 치리 일선에서 기여하고 재능을 키우면서 작은 치리로 사회구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 청소년 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성휘입니다. 작은 치리, 환경수호, 편민봉사 등 실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역 소형 경관 조성에 초점을 맞춰 봉사지를 높이고 봉사 범위를 넓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치리에 참여하는 실효성을 높이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미딘 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5회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지수 100강 순위에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3개월 연속 2026년 관광지 지역별 순위에서 동북지역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2026년도 대학교 학과 혁신 인재 인입계획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변대학 성헌무 교수가 주도해 신청한 만성 스트레스성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및 의학학과 전화 혁신 인재인입기지가 립건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지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등 문제로 봄가리에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5월에 들어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3.1군을 조직해 봄가리 현장에 가 조정원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측량과 인내심 있는 소통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며 범가리 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연교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고 제보 전화 0433-801-0009번은 더 이상 대외 신고 접수 전화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신고 제보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이고 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길해관 남쪽 현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수돗물은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그, 양도원에서 호류원 모집하려고요.
1: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3: 네.
1: 연길입니까?
3: 네, 연길이.
1: 네.
3: 전화번호는요.
1: 네.
3: 1370.
1: 네.
3: 443.
1: 네.
3: 1959.
1: 네. 남녀 제한 없습니까?
3: 네. 예. 여성뿐이면 더 좋고요.
1: 아, 여성뿐. 될수록 여성뿐요. 네, 나이는요? 제한이 있습니까?
3: 나이 제한 없어요.
1: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연락 기다려보세요.
3: 네.
1: 네.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256-1111번과 256-1112번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

0: 개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연규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네,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그리고 물건 저장고도 따로 있습니다. 야시장도 가깝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연결해 있는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 6538번, 1761443, 6538번입니다. 네, 뭐 가정집에서 89세 되는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오셔서 말동무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리고요. 한 달에 나흘 휴직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18073-6890번, 1318073-6890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간병인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손잡이 뜨락도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556802-9342번, 1556802-9342번입니다.
0: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훈촌에 있는 맹인 가정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번지방부는 출퇴근할 수 있고요. 외직부는 어쩔 수 없이 또 숙박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입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1077-0378번 1371077-037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밥 공기,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요리 고프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2475

1384336 2475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남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 1386번 1394336 1386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병원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0: 네.
1: 예, 가격이 원래 한 800원 좌우 되던 거.
0: 네.
1: 예, 200원 좌우로 받으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예.
0: 네.
1: 집안지 밀차.
0: 네.
1: 집안지 사람이 둘에서 밀고 한 거 작은 것을 크고 막.
0: 네.
1: 그거 좀 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휠체어를 말씀하십니까?
1: 예.
0: 세 바퀴 밀차라는 건?
1: 네 바퀴.
0: 네 바퀴.
1: 예, 작은 것을.
0: 네, 밀차입니까?
1: 예, 다 사용한 것을.
0: 네.
1: 예, 새거 말고, 예.
0: 네네네, 중고. 네.
1: 예, 중고.
0: 네.
1: 중고를 사려 합니다.
0: 네.
1: 전화번호는? 예?
0: 네.
1: 137.
0: 137.
1: 예, 044.
0: 네.
1: 33.
0: 네.
1: 807.
0: 네, 1370443-3807번요.
1: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겠습니다.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파고서
0: 네.
2: 위치는 그 하남에.
0: 네.
2: 피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만익 피발시장입니까?
2: 예, 예, 예.
0: 네.
2: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2: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2: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2: 4473.
0: 네.
2: 3869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0: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연길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네,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 집을 새로 둡니다.
1: 네.
2: 새집 위치는 신흥광장 그 아침 수상시장 부근이 있습니다.
1: 네.
2: 예, 그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자원 등이 우월합니다.
1: 네.
2: 가든 제품도 고전하고 환경자원 등이 조용합니다.
1: 네.
2: 예, 쌍각이 실질로 그런. 그리고 중고 가구들을 중고 가전 제품들이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1: 네,
2: 한국 국어 전기밥솥, 웨이버로, 매치.

0: 유한미취소유엔지 등등.
1: 네.
0: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들 옷장, 침대, 화장대 등등.
1: 네.
0: 그 공표 에어컨도 있고요.
1: 네.
0: 그 아래 아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뭐 물이 새거나 수도가 고장나거나 상하수도 일체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래 연계전화는 요선알.
1: 네.
0: 2443.
1: 네.
0: 4797.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병원용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네, 200원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네 바퀴용 밀차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을 팝니다. 이외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상가수도 고장난 것을 수리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 사택이고 중급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백돌 도성도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0: 해서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1: 네.
0: 가야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구유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0: 연락번호 138
1: 네.
0: 9433
1: 네.
0: 3616번입니다.
1: 3616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살림집을 한 채 세루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세루준 위치는 예, 하남 해관고 남쪽의 6층입니다.
0: 네.
1: 안에 구조는 이스이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전 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예, 저 면적은 65평방입니다. 예.
0: 네.
1: 연계전화의 네. 요산바.
0: 네.
1: 433지우.
0: 네.
1: 우리우요산.
0: 5613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네.

일전에 연변대학에서 제2회 백꽃 음식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민족의 정취와 캠퍼스의 따뜻함을 담은 미식잔치를 열어 학교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속감을 더 한층 높이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학교 식당의 55개 점포에서 정성 들여 만든 200여 가지 특색 있는 음식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활동 현장은 인파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봄을 주제로 한 백꽃떡, 백꽃 호두과자 등 한정판 백꽃

시리즈 간식이 큰 인기를 끌었고 순대, 김치 등 다양한 민족 특색 음식은 각지의 특색 음식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음식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변대학 관련 책임자는 백곳 음식 축제를 담채로 계속하여 캠퍼스의 음식 문화 건설을 심화하고 노동 교육, 미적 체험 교육, 민족 간 교류와 어울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특색 있는 캠퍼스 문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서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총 12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심장 및 기타 근육과 함께 순환계를 구성합니다. 혈관은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운반합니다. 혈액순환은 심장 박동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고 로폐물을 수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혈류가 느려지거나 막히게 되고 우리 몸의 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소 몸속 혈액을 잘 돌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동맥 경화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혈압 수치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분 보충입니다. 혈액이 잘 돌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할 때나 날씨가 더울 때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앉아 있지 않기입니다. 한 번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에도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다리의 혈액순환도 느려져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가입니다. 요가는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을 이리저리 비트는 동작은 혈액이 여러 곳으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또 거꾸로 선 자세는 하반신의 혈액을 심장과 뇌로 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세는 많이, 용류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남세를 많이 먹고 동물성 식단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멀리해야 합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및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반신욕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목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이 더 많이 돌 수 있게 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사망은 이번에 아주 여러분들이 접수하기 쉬운 이런 우대활동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 가운데서 사지원액은 한각에 124원인데요. 40각을 싸면 50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은 8각을 싸면 7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한각에 598원인데 한각은 30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우대해드리는 퍼센트는 너무 높은 퍼센트로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지문액은 40각에 50각이게 되면 80각에 100각을 드리는 그 돈은 우대활동은 좋지만 해도 그만큼한 손에 진 돈이 한꺼번에 그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20원 좌우밖에 되지 아니요, 한 각에 124원이니까 한 각의 가격이 아주 싼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각에 한 30원 좌우가 되나마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 명서방 눈병 체로 약품도 그렇습니다. 야득각을 사면 일국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야득각에 일국각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잘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싸지 원해 그 중풍예박으로 먹었는데 한 1년이 됩니다. 넘습니다, 1년이.
0: 예.
2: 머리 싱하고 온하루 올빠나면서 머리 그러니까 어두맞은 거 계속 어두맞은 거 둥기 많이 이렇게 먹어봤댔습니다. 계속 예. 이 증상이 요즘은 많이 머리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머리, 심장과 예, 뇌혈관이 좋아지는 예. 그 과정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2: 예, 맑아지고 머리 많이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다리하고 다리 저리 내리 저리고 손가락 끝에 내리 저리고 다리도 내리 저리면서 손에기면서 자꾸 쥐 올라왔댔습니다.
0: 네.
2: 근데 요즘에는 쥐 아예 올라온다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이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은행 잎이 네.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네. 병원에 가서 은행 잎 그 추출물을 그 점적 주사를 맞는 것 제가 많이 봤는데요.
2: 네.
0: 그 은행 잎 한 번 맞는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수밖에요.
2: 네. 네. 그리고 제가 좋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뭐 가슴 그냥 답답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콧간 얼른 열심히 서 자고 나면 또 놀라서 깨난다만 조금 자파도 끊어서 깨나고 자꾸 이렇게 깊은 잠 자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약 먹으면서부터 깊은 잠 자시고 잠은 잘 잠도 요즘에는.
0: 그렇죠.
2: 예, 심률이 고르지 않게 돼서 그냥 맥이도 없었댔어요. 맥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심률도 좀 고르게 뛴또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그럼요.
2: 그리고 명수방 약도 먹는데 좋습니다. 약도 다른 약에 비해서 엄청 효과 빠릅니다.
0: 예.
2: 결막염이 있어서 그냥 한 번이나 내 가렵고 이렇게 고민성 결막 제모해라 말인데 그러니까 나 그냥 침침하고 가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이런 무슨 꽃가루고 나무지 근데 그래 인사 눈이 가려버렸습니다. 그 눈 바깥에도 못 나갔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0: 그렇죠. 예예.
2: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약 먹어서부터 이 정상이 많이 어서 약간은 가렵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봄 잡아서 예. 꽃가루 날아다니면서 예. 눈에 몸에 생기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피부에 그 민감해지면서 몸에 생기는가 하면 눈 직접 뭐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2: 예.
0: 직접 영향받게 되는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과민성 여러 가지 뭐 봄 잡아드는 이런 데도 면역력이 올라가야 해결되는 명서방이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조금만 집에서 자고 좀 냄새라도 인사 눈이 가려고 이랬대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이게 눈에 또 무슨 소사 있는가 뭐이 앞에 눈앞에 거미줄 같은 둥둥 떠댕기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0: 유리체 헌탁입니다. 그렇죠.
2: 약간 있었잖아.
0: 예,
2: 이제
0: 예.
2: 조금 먹으면 완전히 낫겠을 때다.
0: 예.
2: 그래서 약은 지금 조금 주머니 배달할 거 있을 때 조금 배달 받았는데 오늘 또 하트 너무 좋으니까 내가 또 있는 거 제대로 배달

0: 배달해놓고 오랫동안 목수업 순서 배달받게 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에 속하니까 네. 이번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배달받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세요.

0: 내내 인류에게 선물한 선물이니까 많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삼노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아주 잘 어울리죠. 예.
1: 예, 항상에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정신이 자꾸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이게 잠 밤잠 해 못 자면 이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지원의 먼 후부터 지금 예, 밤잠 잘 자고 머리 어지러운 증세가 완전히 이러고 그다음에 예, 혈압이 원래 언제나 혈압 줘서 참 잘 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예.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 기관지를 연결해서 예, 이 봄 같은 날 겨울에 이게 날 차오게 되게 된 기침이 자꾸만 나고 목에 가래가 가득 끓이든 이런 정서도 완전 이렇습니다.
0: 예.
1: 올겨울에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소화계통이라는 게 안 좋아가지고 위라는 게 소화 안 되고 밥 먹으면 딱 얹은 것처럼 내려가는 게 이거 쓴다면 위부에 지금 소화도 참 잘 된다.
0: 예.
1: 매운 거나 찬 거 먹고 이렇게 되면 전에 설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위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래, 종합으로 소화지는 게 사지원 얘기입니다.
1: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전력선 미달에서 예, 어제는 10몇 년 넘어 했는데 야, 소배 밤에, 딱, 낮에는 이러는데, 밤에 그것도 대여섯 번씩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시호에 못 나가고, 예, 냄새라는 게 막 소배 많이 나고 이랬는데, 이중서도 어제는 완전 없어져가지고, 하루 쓰다 그러 예, 한 번씩 봅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나 소배도 시호에 잘 나가고, 냄새도 완전 없고,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약이 오겠네, 이 모임각이 되면 예, 항상, 조금 나가 긁고 이렇게 되면 다리가 후두두 하면 맥이 없던게 다리에 맥이 많이 옵니다. 이거.
0: 예. 그렇죠. 예.
1: 뭐, 아니셔 걸어도 예, 맥 없는 줄 모르고, 그리고 예, 뭐, 어느 매일에 밤잠이 하면 때 제대로 못할 때 옛날에 피곤하면 막 바쁘게 예, 피곤한 줄 모릅니다.
0: 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삼노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 이게 보통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그런 그 설명이 아닙니다. 이삼이 다섯 배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노경이 여섯 배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예. 그런 부작용을 제외하고 우수한 역할만 할 수 있는 이런 공능이 사지원에게서 발휘된단 말입니다. 예.
1: 예. 선생님께서 오늘 내절에 40각도 배달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는 아주 40각에 50각을 주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겠다면 기회가 됩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501-7766번 이용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예전에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3: 나는 예, 이 혈압을 내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저기 혈압이 엄청 안 되네가지고 저래 항상 파동이 심하고 예, 이러니까 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예, 어느 때 별로 저기 혼자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이 약을 이제는 1년 넘어 먹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불포화지방산으로 예. 오메가3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연 오메가3가 예,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
3: 예,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고 그리 힘나던 증상 좀 이내롭고 예, 경력이 영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러면 예.
3: 아, 그러니까 어메가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나는 이 코로나 후유증을 넣을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나빠가 주술이. 예. 기관지염 몰라 항상 그저 기침가래가 심해가지고서 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0: 그렇죠. 그 병 자체가 호흡계통을 상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까? 예.
3: 예. 그래야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좀 기침가래가 까딱 이렇습니다.
0: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호흡계통뿐만 아니라 종합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면역력이 이삼노경 428가지 영양활성소 2억 3천만 전의 고려한 식물이 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요. 예.
3: 예,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는 이 소변이 젊었을 때부터 저기 숙소가 자꾸 예, 자꾸 줄이고 아프고 이래서 만나 그러만에다 저는 소염제를 계속 여가도 던졌습니다. 조금만 참은 발달한단 말입니다.
0: 어, 예.
3: 그래도 지금 이 등살 또 미내 이롭습니다.
0: 예.
3: 이 사전 차수가 줄어드니까 예, 등기.

0: 아무 비날 가서 있단 말이야. 할지 말이 가서 여섯 번 일어나던 게 집은 한 번 어떤 날 미녀가 일어난다고.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콩팥을 든든히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예, 예.
0: 예,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밥만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 맥도 나고, 예. 손발이 차고 추위를 세게 타서 이걸 해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게 안 났던 게 이게 또 익었어지니까 막 뭐 몸이 따뜻하고 이러니까 막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제가 이 약을 먹어볼까 해. 그거 얘기 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해. 내 몸에 맞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해. 냉수병도 문이 없습니다.
1: 예.
0: 우리 친구가 예, 원래 백내장이 있었단다. 그런데 저기 당뇨병으로 인해서 마트성이 들어가지고 시력이 완일생 떨어진단다.
1: 예.
0: 예, 그제라도 좀 아주 이
1: 거의 보이지 않아서 소경으로 가는 근성도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영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몇 좀 이하로 좀 수수문에 말할까나 그거 조금 문의를 해달라고 지금 도탄 쓰였다고 소리. 그래서 좀 문의한다.
1: 지금 이제 친구분이 백내장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내장은 그대로 치료하지 않고 나선다면 서양으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별로 기본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백내장을 비롯한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종합으로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기본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견지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피가 들어가야만이 정상 대사를 유지하는데 여기 당귀란 성분 같은 게 들어가면서 피가 충족하게 눈에 전달돼서 눈에 좋은 영양이 공급되고 로페버리제 때 빠지게 돼 이게 수정체 혼탕이라는 게 백내장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점차 앞이 흐려지고 뭐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잔투이라든지 그러니까 매미껍질이라든지 찔레라든지 우선 성분이 집중적으로 눈에 좋은 성분이 여기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 습열을 쳐주고 종합으로 쳐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병 치료에서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그 친구분이 빨리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많이 들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이 사지본에 한 가지 담은 합시다.
1: 예.
3: 네, 이 사지본에 써보니까 지금 예, 여러 방면으로 여기 좋은데, 우리 여기저기 그런 노인이 한 분 있는 게, 방광이 자꾸 염증이 생기는 소리.
1: 예.
3: 그래서 자꾸 오실오실 치부면 이 감기를 자꾸 하고,
1: 예.
3: 그 다음에 이, 어제 기침은 하나도 안 한단다. 근데, 목에 가래 딱 붙어서, 예. 그냥 그 가래 들어와서 이건 고상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사지원에서 내 지금 어제 얘기를 하니까 좋다면 그거 좀 먹어야 되겠는데 문의해달라고 그러기 된다.
1: 그분한테 사지원에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지 우리 몸에서 가짓수를 해서 하면 얼마나 많은 질병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소변에 문제 생기고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는 되는 사지원액입니다.
3: 그렇죠.
1: 사지원액 빨리 쓰라 하죠. 이거 쓰게 되면 기본상 한 반년, 1년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다 없어질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기회가 차려진 사람이 행운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차려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부르리라 부르고 멈춰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성공의 화려한 순간 앞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인내하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언제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자신조차 계속 가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결혼 15년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거요? 없는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여러분도 15년차 남편과 같이 답을 하지 않나요? 한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호기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의 모든 게 궁금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이 착각이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2, 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남편을 안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나이 42.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죠. 22, 풋풋하다 못해 아릿하던 대학 시절에 만나 32에 결혼 도장을 찍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남자를 20년을 봐왔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20년이나 곁을 지킨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고중통창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제 삶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부모님 다음으로 바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 수 있을까? 저희 사이엔 이제 설렘의 파동도 갈등의 폭풍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다 못해 고여있는 연못 같죠. 사실 저희 관계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집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8살 딸의 제잘거림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메마른 지 오래됩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직 지극히 정말로 기능적인 것뿐들입니다. 애 화금비 냈어? 애 학원비 보냈어? 응? 곧 어머님 생신인데 뭐 사드릴까? 난 상관없어. 당신이 골라. 오늘은 당신이 집 청소 좀 해줘. 나 나갔다가 와야 돼. 육아, 교육, 집안일, 경조사. 그리고 생활비. 저희의 언어는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용어들로 점철돼 있죠.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가끔은 사무실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툭 까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봐온 사람인데 남편의 식성, 잠버릇,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가는 핸드폰의 각도까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끔찍이도 싫어하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 국물 요리를 원하는지 비빔밥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화가 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 결혼 8년 차인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결혼 연차는 비슷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사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그릇 무늬 어때? 당신 취향인가? 나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당신 요즘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끌려? 요즘 이상하게 복잡한 게 예뻐 보이더라. 사소하다 못해 시시 끌렁해 보이는 물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8년을 살았음에도 서로의 취향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림없이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약 2년만 연애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들처럼 서로를 궁금해하며 살고 있을까? 저희의 연애 10년이 너무나도 길었던 탓에 결혼 생활의 설렘을 연애 시절에 미리 다 가불에 써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억울함마저 들었죠. 물론 친구 부부를 보니 사소한 다툼도 꽤 잦아 보였어요. 서로를 잘 모르기에 생기는 오해와 충돌이겠죠. 반면 저희는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묻지 않으니 충돌할 지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라는 지레짐작이 평화를 부정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모르게 박제된 나비처럼 생동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알 수 없는 회의감이 저를 덮치는 걸까요? 20년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봤는데 왜 갑자기 이 고요한 평화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8살 된 딸아이의 눈에 비칠 말 없는 부모의 모습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친구 부부의 그 유치한 질문 세례가 진심으로 부러웠던 걸까요? 결정적 계기는 아마 며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짧은 글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매일 배우자에게 새로운 질문 세 가지씩 하세요. 아직 몰랐던 것을 물어보세요.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제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질문? 2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난 그 바쁜 그 사람 뼛속까지 다 아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묘한 반항심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퇴근하는 내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누워 등 돌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여전히 20대 때 말했던 유럽의 어느 수도일지인지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언제 던져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는데 이 질문 세 가지를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건조하게 나랑 질문 게임을 좀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분명 피곤하게 왜 그래 라며 단칼에 거절할 것만 같아요. 아니면 무슨 사고 쳤어? 돈 필요해? 라고 의심부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해왔는데 막상 이 제안을 던졌을 때 남편이 지을 표정만큼은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무표정일까? 당황일까? 아니면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일까?

제가 남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남편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메마른 입술을 열어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당신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하지만 낯선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게는 거대한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싶습니다. 징글징글한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궁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며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던 관계에서 되려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낯선 설렘을 발견한 지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설렘은 두 분의 관계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층위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건강한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은 상대에게 추궁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로 모르는 거 세 가지씩 질문하기로 해 보다는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이잖아.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요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놓치고 사는 것 같더라. 우리 다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로 말을 꺼내보세요.

20년이란 시간은 서로를 다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기에 더없이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다 안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변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궁금해할 때 몸이 건조했던 20년 차 인연으로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함께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굽업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대는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굽어액은 또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시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5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5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굽어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발명 특허를 하게 되면 보통 허가가 아닙니다. 보통 특허라는 건 있지만 해도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이재호에서 구체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을 놓고 말하기라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적은 돈을 갖고도 큰 향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게 되었는데요. 백자방 구박의 한 각의 가격이 398원인데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0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고 큰 효과를 누리는 좋은 우대활동 기회인데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구봉약 한 각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나이가 드셔서 범하는 여러 가지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로 인정하고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여러 가지 많은 약을 쓰니까 간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콩팥이 부담이 가던데 백처방 구박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한 가지 제품 자체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일제다의 제품으로 손색이 없더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들 제하수오, 인양호,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 개 장기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순환장애로부터 시작해서 간에서 충분하게 모든 그 대사,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콩팥이 든든해지는 부간선 해주는 게 바로 제하수오라는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수염이 머리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흰머리가 검머리로 변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수오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 윈양화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쉽게 나이가 드셔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추워하고 그리고 습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발목이 붓는다든지 혹은 부종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부종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초의 왕으로 불리 우가 있어요. 바이초지성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체를 모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없고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여러 가지 많은 약을 쓰기보다도 이 제품으로서 여러 개 방면의 효과를 보게 되었고 자기 전에 한 대만 딱 그 복용하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모든 정상 공능을 회복하는 데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두발 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 사고로 인해서 예, 여자만 탈출이 4호가 됐습니다.
0: 예.
2: 그리고 무릎관절도 또 이거 예비상하고 그래서 예, 그전에는 약을 많이 써서 좀 괜찮던 게 아, 어서는 나 먹구나 니까 예, 그게 옛날 게 다 도선다 말인다.
0: 예.
2: 그래도 아프지 예, 침도 맞아보고 그 약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별로 아 효과 그닥 된다.
0: 예.
2: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두월패가 이게 또 국가 비준번호도 있고 국가의 그런 거기 그 탓에 그러니까 발명특허를
0: 받은
2: 예, 발명특허를 예. 타서 그러는지 이게 흡수 잘 되고 효과 좋습니다.
0: 예.
2: 얘기하고 바르고 안마하고 먹고 할까에 아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관절약을 써본 것보다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2: 그런데 나는 이게 요새만 탈출이 있으니까 예, 이래 야, 조금 서서 오래 있으면 허리 또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0: 이미 허리 상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부분이 다시 또 발작하게 되어 있으면서 치료하지 않게 되면 심지어 일어서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그거 한 몇 미터, 한 20미터 가다니 다리 저리다 말인다, 이게. 예.

신경통을 놓게 또 또 니리 두디리 뭐 또 제이크에 그래 뭐 또 이래서 걸고 그랬단 말인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 이중 사이 많이 없어지고에 아 허리도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에 좀 오래 서서

0: 하든 제품은 예.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이것이 제일 앞인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예, 이게 위를 자극 하나 파해준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예, 밥이 되게 맛있고 어쨌든 이 약 제조 한 분이 정말 조명한다.
0: 아, 예, 그렇죠.
1: 기술이 예, 예. 특별하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이 제 예, 그런 10가구 쌈을 12가구 줍니까?
0: 두골 때는 10가구 쌈이 12가구 줍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이 두골 패리, 어쨌든, 좀 이걸로 한 오랫동안 써서 완전 이럴 거면 조금 더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강과 콤파스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놓고 쓰면 됩니다. 위에 부, 예. 다른 부작용이 없고 하니까.
1: 예, 예.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고가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열 꽉 싸서 그랬다. 12통 더 배달 받사고.
0: 어,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전화번호. 501-775에다 연락하세요.
1: 예, 501-775번.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하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0: 백자방 구박약 쓰세요?
3: 예. 예. 저는 예, 이 미치겠고 어림진하고 입이 쓰겠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도 그래야 되고 머리가 흐릿흐분해서 정말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0: 괜찮습니다. 예, 예. 기침하시고. 예,
3: 백자, 예. 백자방 그랬었는데 먹기도 헐구에 한 번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잘 때 한 시간 두고 그랬었는데, 아, 그 어느까지 잠들었는데 모르겠다. 소변도에 그리 잤던 게 그래도 할 말 봐서 두 번 먹고. 그냥 한 번씩 봤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0: 그렇죠.
3: 맥도 나고.
0: 대단하죠.
3: 힘이 나고. 예, 예. 예.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두골 패까지 썼습니다. 저는 예, 배고 치다가 이 허리를 상한 쪽이 많아서 발목도 없고 예,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 약은 친구 아픈 친구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 이 두골 패는 바르고 먹고 위를 자극 아예 하고 할까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서 몸도 헷갈려가지고 그래 활동 못하던 게 이제도 한 50% 돌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0: 잘했어요.
3: 그래, 얼마 됐습니까? 예. 몸도 헷갈려가지고 새 생물을 찾은 것도 안 가지고.
0: 예.
3: 예, 그래. 또 다시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0: 어, 그렇죠. 백자방 구박액과 두골대가 배합이 잘 예. 맞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노인답지 않게 씩씩하게 만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3: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골대 자문, 나 두골대로서 쓴지 한 넉 달아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바른 약이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예.
4: 그래서 바르고, 예, 그거 암마하고 그렇게 나서고, 예, 안세 한 1, 2분 나면 됩니다. 그래도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세 번씩 바른다, 나네.
0: 됩니다.
4: 선생님.
0: 예, 예.
4: 예, 예 그래는 게, 그래서, 그래는 한 날에 두 번 바르다만, 발목에, 손목에, 그 다음 무릎이 있고, 두위가, 예, 별 이렇게 불러가게 나온 것 같아요. 막 자꾸
0: 물어보시는
4: 거죠.
0: 예, 예, 그렇죠.
4: 근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0: 아, 그게, 예, 예.
4: 예, 예. 예. 한 어떤 높다 반, 예, 발랐을까네.
0: 예.
4: 그래, 이게 바르는 게, 그게 뭔 물가다 먹으니까, 그 개미가 그 얼마나 힘이 세니까
0: 설리마라 그렇죠.
4: 선생님 말씀하기 맞을 때다 그
0: 예,
4: 얘기
0: 예.
4: 예 힘이 세다 말입니다 예. 그랬거나 그 다음에 이 풍수고 난이 주로 이렇게 주민들 보게 되면 자꾸 몸이 무거우면 풍습이 있답니다 풍습이 예.
0: 그게
4: 개미라 예. 풍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0: 풍습을 제거하는 데는 개미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 여기 성분들이 기본풍 한습을 몰아내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관절 통해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4: 예. 맞습니다 위를 자극해야지 풍습 올 때는 나흘이 흐름 벌써 제절이거든 전날부터 그래서 예. 무릎이 아픈다 발목이 아픈 게 붓기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서 붓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0: 예.
4: 바르고 먹고 할까요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데 너무 큰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아주 퍼센트를 높게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으니까 501-775에다 연락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0: 이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가방에 제 동생이 쓰고 있습니다.
3: 좋은 제품 의사할생 되겠습니다.
2: 예, 예. 내 동생 뭡니까? 그 이미 중풍이 두어 왔는데, 백성 내경색으로 두어 왔는데, 이 백가방 쓰니까, 예, 지금 이거 올밤에 이게 들어서서 예, 이날까지 한 번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3: 예, 예.
2: 다리가 무력하고 발음만 해놓고 밥 먹다가 밥술 떨구지 그렇죠. 그랬습니다. 겨우 예. 떨리기도 하고 그럼 다리 지내 맥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다리 맥이 남답니다.
3: 그렇죠.
2: 걸어도 예 지팽이를 조금씩 던지고 예. 자기들 이렇게 좀씩 걸어댕깁니다.
3: 전사 백서방 구복에 건 길게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다른 부작용이 없고 전면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예.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2: 예. 그래서, 예, 용 기뻐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예, 어떻게 가면, 선생님, 나는, 예, 어떻게 가면, 이, 과신병이 있고, 이 신경이 자꾸 발달합니다. 약간 피곤하거나, 좀 차거나, 이러면, 예, 이쪽, 왼쪽 가슴이 자꾸 아프면,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내리저리면 이렇게 아프단 말입니다. 나도 이 약을, 나도 이거 좀 썼으면 되겠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3: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개선은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전반을 놓고 말하게 되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 황정을 비롯해서 이런 그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이런 성분이 심장과 폐경락의 상초에 속하는데 이거 도와주는 성분이 황정이나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 중초에서는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거고 그리고 곰팥은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곰팥이 기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이 조절받고 노폐물이 소변은 단순히 소변에서 소변을 끝나는 것 아닙니다.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구를 두 바퀴 반 가볼 만한 이런 혈액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혈액 가운데 뒤섞이게 되는 거 이건 누가 처리하는가 하면 몽땅 이 피가 곰팥에 들어옵니다. 1분에 그 두근 능량이 피가 들어오면서 온 하루 동안 그 유통하는 과정에 피가 곰팥에 들어와서 몽땅 뇌가 돼서 깨끗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과 함께 독성물질과 함께 곰팥을 통해서 뇌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충분하게 완성하는 제품이 바로 백서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니까 몸이 거푸나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밥맛이 있고 골격통에 해결받고 머리가 희덩게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모로서 경락이 잘 소통되고 이를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고 황계란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 하고 단삼이란 성분 자체가 오해를 한대 뭉친 거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사분이 백자방 구복에 그렇게 선택한 게 너무 잘 됐습니다.
2: 예,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과 내 아픈 증상이 딱 맞습니다.
3: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약자 얼마 줬습니까? 황정, 황계란 막 들어갔지.
3: 그렇죠.
2: 아주 좀 내가,
3: 예.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
2: 예, 그래 내게 딱 적합합니다. 내 동생도 내 동생도 이야기 딱 까먹고 예 혈압도 지금 조절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

0: 이제 장야롱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 보긴 하면 하룻밤 자기 전에 딱 한 대만 드시면 되니까 한 대를 드셔도 두 번, 세 번 드 그 효과를 넘쳐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0: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확실한 효과를 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노련이 들어서게 되면 아픈 데를 머리끝부터 발끝에 해게 되면 오장육부가 안 아픈 곳이 거의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나이가 병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병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서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뇌졸로 뇌수명을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백사방 고봉역에서는 한 산데 언제 한 반년 이상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제나라면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심장
1: 그렇죠.
3: 아프고 심장약을 먹고 혈압 조절해야 돼서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니
1: 혈압약은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3: 예, 밤잠도 잘 못 자지 먹는 것도 가슴이 더부룩하니 소화도 안 되지 자관 진짜 예, 여러모로 용 힘들다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3: 소변도 작고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골관절도 그 자꾸 이렇게 아프고
1: 여기저기 다 아파요.
3: 예, 예. 여기저기 진짜 종합병원처럼 것도
1: 아,
3: 여기저기
1: 그렇죠.
3: 나 있으니까 예, 예 다 그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래 뭐 약을 뭐 이것저거 많이 써봤는데 그게 효과 못 보다가 내 이 우연히 박 선생님이 이 광고하는 거 이거 듣고 방송 들어보고서리나 내 이거 약 접해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초점이 이 가슴이 후들거리던 게 나사진다.
1: 심장 공력이 좋아진다는
3: 거.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1: 그럼요.
3: 그다음에 가슴이 더부룩하게 밥 맛이 없던 게 밥 맛있고. 예. 예. 예, 결국 이 소변 닦고 자관 어쨌든 이 걸음이라미래 나가서 활동하자 불편했는데 이 증상이 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도리가 통하기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죠.
3: 예, 자관이 한 가지 가지고 여러모로 용 몸이 불편했는데 용 지금 좋아서 지금 만대로 나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이게 좋으니까 예, 저 어쨌든 이거 그냥 포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좀 더 배달받자고 그래서 나 했습니다.
1: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너무 예.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계십시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게 바로 오장육부 그 어디에든지 모병이 생기는 거 이것을 치료하고 저쪽에 영향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제가 이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서는 우리 시초에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하신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백자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대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데 많은 제품은 지금까지 이 제품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씩 드신다는 제품은 거의 이 제품이 거의 한 가지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약 힘이 아주 셉니다. 100근을 줄여서 한 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제품을 드시는데 편리하다면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해 과정이 필요 없이 제가 무엇 때문에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용해하자면 용해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수여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절에 흡수가 됩니다. 이미 구복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그 긴 시간

0: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유효기가 만 야득게 올려질 수 있는가면 보통 구매액은 2년, 길어서 3년입니다. 유효기가.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온 농축했기 때문에요. 고온 처리했으니까 모든 그 멸균 처리를 완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8개월 보관해도 절대적으로 변질하지 않고 여기에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불간선하게 되었다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이래서 간에 부담이 가지 않고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게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박액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가 노인님들이 이미 앞에서 많은 고생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애들 키우느라고 많이 걱정하고 공작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공작했는 이미 이런 많은 고생을 하며 지나갔는데 노년에 들어와서 몸이 아프지 말아야 향수를 할 수 있겠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또 여기저기 많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약을 쓰니까 위에 간에 콩팥에 부담이 가는데 이 제품 자체는 위, 간, 콩팥을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출하해주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좋은 제품이니까 이건 또 과학기술 집단에서 화신,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박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아픈 데가 없고 소화가 잘 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무니까 백자반 구박액은 국약 준주 허마가 있는 OTC 국약이니까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노년성 질병을 해결해서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골 때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 제품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아파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던 게 지금 관절통이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이 햇빛 조임도 하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하루에 몇천 보씩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간을 좋게 하면서 콩팥이 양을 돌아주는 차원에서 흑개미를 위주로 한 이런 관절 전문 치료 제품인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특히 흑개미는 본초 강목에서 현마라고 부르는 이 개미는 모든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큰 공신자로 나설 수 있는 한 개 다리가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한다니까 여섯 개의 다리가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실을 넣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는 우수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9일은 중국 관광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관광인데요. 관광은 그저 마냥 놀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넓고 멋진 세상을 느끼는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관광이 가진 즐거움과 의미를 알아보고 관광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수칙도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높고 웅장한 산, 맑고 시원한 계곡, 푸르고 넓은 바다, 드넓은 들판과 초원까지, 그리고 고궁 같은 관광지와 특색 있는 마을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광은 바로 이런 곳들을 찾아가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배우며 마음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인데요.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녹수청산을 보내드립니다.

두 배가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선물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풍속과 습관, 특색 있는 음식, 아름다운 전통 예술, 그리고 옛날 이야기와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생생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경치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맑아질 수 있는데요. 관광을 통해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추억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일, 인상 깊었던 풍경,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들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관광을 할 때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바른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관광 예절과 규칙을 함께 배워봅시다. 제일 먼저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잘 서며 함부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조경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산 넘어 저쪽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산과 들에서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 야생동물을 억지로 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보물이죠. 김호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같이 울면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과 역사유물을 아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궁궐, 조각, 벽화, 기념물 등은 모두 귀한 문화재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죠. 네 번째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혼자 가지 않고 물에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광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면 모두가 즐거운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흰나비, 노란나비, 검은나비를 보내드립니다.

관광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관광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바른 대절을 지키며 즐겁게 관광하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욱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최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넓은 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

0: 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상속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풍경은 계속 바뀌었으며 차 안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차가 상숙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눈앞에는 고급 주택이 펼쳐졌다. 푸른 기와에 흰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집 앞에는 련못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서 총재는 나이 60살이 훨씬 넘었으며 체구는 중간 정도였다. 서 총재의 곁에는 절강 지방 출신의 친구인 정 사장과 40살쯤으로 보이는 여비소 소환이 나란히 서서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리리는 아버에게 먼저 내리도록 권유했다. 곧 서 총재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리리도 차에서 내렸다. 정 사장은 이 저택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 총재가 이 집을 얻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저택으로 완성했습니다. 집 전체에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옛 건축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문의 벽은 안희성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거실에는 출련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려 있습니다. 집 내부에는 서양식 소파, 소규모 객실, 긴 탁자가 구비된 회의실, 자체 보일러 시설, 깊은 욕조, 사우나 시설, 전문 안마 기계까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우측에는 1930년대 상해 중산층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이 다섯 칸 마련되어 있었다. 객실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대, 흔들 의자는 물론 구식 선풍기와 옛날 달력판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뒤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고 방 안에는 탁구대와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 총재는 자신의 저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은 소중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항상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고 교대로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소환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소환은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비서로서 함께할 뿐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는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온 집안이 귀중한 소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 총재는 웃으며 물건들은 정 사장의 소장품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때 집사가 들어와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두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 총재는 집주인 자리에 앉으며 리리를 곁에 앉히려 했지만 리리는 왕아 씨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자리를 사양했고 정 사장은 왕아 씨와 리리가 서 총재의 왼쪽 오른쪽에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즉시 자리에 앉았고 어쩔 수 없이 리리도 자리에 앉았다. 리리는 손짓으로 아버를 곁에 앉히고 그 옆에는 장아 씨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찜닭, 기름에 튀긴 닭, 뼈를 제거한 물고기, 흰 소스로 맛을 낸 죽순, 맑은 국물로 조리한 토끼 요리 등으로 화려하게 식탁을 채웠다. 수아는 일어나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했다. 특히 죽순은 이곳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죽순 껍질을 말아서 자르고 생선살과 새우살을 싸서 쪄낸 뒤 다시 죽순과 채소, 황금 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요리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왕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맛있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요리를 왕아 씨 앞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게 요리가 식탁 중앙에 올라왔다. 수아는 일행 모두에게 이 대게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이 게의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은 바로 인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름하여 게 인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여덟 가닥의 가는 발끝 부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것이 게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다른 일행 모두는 소환이 15만 원대로 게발의 가장 가늘고 뾰족한 끝부분을 먼저 꺾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꺾으니 정말 가느다란 살 한 가닥이 빠져나왔다. 아버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며 오늘 인삼을 먹었다고 감탄했다. 모두가 게 인삼을 맛보았다. 오직 왕아 씨만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소아는 왕아 씨에게 배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왕아 씨는 아까의 열정이 모두 사라진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갑자기 오래된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서청재는 왕아 씨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게를 먹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아 씨는 갑자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그냥 황주만 마시고 싶다고 고집했다. 술 이야기가 나오자 서청재는 리리를 바라보았다. 리리는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승낙하며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리리의 승낙을 얻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되었다. 서청재는 이곳에 아주 좋은 황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아리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양조주이며 맛이 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청재, 정사장, 왕아 씨 세 사람만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게를 맛보았다. 서청재는 왕아 씨가 술을 마시려 하니 술자리의 규칙에 따라 먼저 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리리도 이에 동의하며 왕아 씨가 드물게 술을 마시려 하니 세 잔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는 입술을 살짝 부풀리고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여자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적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배하며 한 사람씩 한 잔씩은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권했다. 왕아 씨는 이에 동의했다. 리리는 아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자신이 예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가볍게 웃을 뿐 별다른 말 없이 경청했다. 만찬이 끝난 뒤 서청재와 아주머니는 왕아 씨를 부축하며 우측으로 올라갔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있다. 소아는 말없이 걸으며 사람들을 2층 객실이 있는 곳까지 이끌었다. 소아는 한 사람 한 칸씩 정성껏 객실을 배송했고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창밖에서는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아버는 정 사장에게 소장품을 수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 왔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점차 수집하기 시작했고 계속 수집하다 보니 흥취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요즘 자신은 청동기 화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분명 전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아버가 방법을 찾아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가벼운 수다를 이어갔다. 3시가 되자 정원에서 소환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라는 안내였다. 아버와 정 사장은 아래로 내려가 뒤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성 일행이 소안의 안내에 따라 따라왔고 리리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아 씨와 오아 씨는 단정하고 고운 차림으로 나왔고 진아 씨는 평범하게 방 슬리퍼를 신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 리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청제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소아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이때 정원의 작은 극장 안에는 남녀 두 명이 앉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 배우는 푸른색 긴 옷을 입고 위엄이 있었고 여배우는 붉은 바탕에 매화 모양이 그려진 둥근 기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가 매우 가늘었다. 두 사람은 목을 풀고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해에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는 멋진 시 한 수를 읊었다. 이어 현악기 연주 소리가 다시 울렸고 상숙에서의 첫 공연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해덕이 탄 배가 이제 막 부두에 정착했다고 말했고 은봉은 아이를 안고 해덕을 맞이하러 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곧 우측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은 주변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열쇠로 문을 여는 작은 소리가 이어지고 바닥 틈새로는 열두 세줄의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소모는 은봉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어 주변을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는 예상과 달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안겨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해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소모의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은봉이 장을 보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2층 아저씨도 아래로 내려와 은봉을 조용히 쳐다봤다. 해덕도 아래로 내려와 소모에게 부드럽게 미소

소문을 지었다. 소문은 이웃 형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해덕은 치약을 꺼내 소모의 칫솔에 정성껏 한 줄로 치약을 짜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해덕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이날 아침 소모는 옆과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황혼육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1: 네,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때에 진땀을 빼며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인순의 황혼육아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 로인순.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월에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 등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를 돌보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육아 방식에서의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황혼 육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 육아 방식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손자 손녀 교육엔 우리 늙은이가 경험자지. 김노인은 요즘 사위와 딸의 자식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손녀가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딸은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고는 휴일에도 어린 것한테 쉴 틈을 안 주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노라고 야단이었다. 어린 것은 엄마가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여리디 어린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어떤 때는 너무 싫어서 울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김노인네 량주는 방 안에서 단가마 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히 방을 나설 엄두를 못 낸다. 딸이 노인들이 애 교육을 잘못시킨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손녀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일로 김노인은 딸과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는지 모른다. 오랜 교육자인 김노인은 우리 그땐 조기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규정에 따라 8살에 학교를 붙였어도 넌 대학까지 가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냐 라고 질책했다. 딸은 딸대로 요즘은 다들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시작이 늦어져 평생 뒤떨어진다며 양보할 생각을 안 했다. 조부모들은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다. 하기에 자녀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간섭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대가족 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조선 3대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조부모는 다르다.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인지라 손군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상대적으로 작다. 흔히 격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타이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격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대소변 가르기 훈련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동요며 옛말도 들려줬다. 격세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격세 교육의 미풍량속이 거의 사라졌다. 65세의 오로이는 퇴직 후 친구들과 같이 장기도 두고 낚시도 다녔다. 또 아내와 함께 광장 무용도 쳤다. 그런데 이처럼 다채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살짜리 손자가 집에 오면서부터였다. 오로인의 며느리는 외자 기업에 출근하는데 평소 출장이 잦았다. 그리하여 아이가 촛돌이 되자마자 아예 젖을 떼고 시집에 맡겨버렸다. 오노인의 량주는 모든 취미 생활을 접고 손자를 키우는 일에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 손자는 밤중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두 노인은 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곤 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지쳐버린 오로인의 량주는 륜번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다. 먼저 오노인이 밤 12시까지 손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어나서 오노인을 대신했다. 손자는 쪽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대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다. 그 바람에 량주는 오밤중과 새벽에 혼비백산해서 몇 번이나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른다. 오노인의 량주는 2년간 손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애보러 왔는데 올 적마다 놀잇감이며 간식을 한 알음씩 사들고 왔다. 애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고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들었고 게다가 밥은 먹으려 들지 않고 사탕 과자만 담했다.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간 뒤면 2, 3일간 손자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한 번은 손자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손자놈이 혼자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넘어지면서 손자가 이마를 살짝 벗겼는데 그번 주일에 애 보러 온 아들 며느리가 죄인 다루듯 오노인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오노인의 량주는 손자가 잠깐만 안 보여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오노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오노인은 혼자서 아내를 보살피랴 손자를 돌보랴 하루 종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지만 아들 며느리한테 미움을 살까봐 손자를 데려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워낙 낙천적이던 오노인은 하루 종일 이 근심 저 근심에 쌓여 있었고 그런 정사가 한밤중까지 이어지면서 실면까지 겪었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핵가족이 늘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황혼 육아 과정에 많은 조부모 세대와 젊은 부모 사이의 모순 충돌은 허다한 경우 젊은 부모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데서 초래된다. 애가 열이나 온몸이 불덩이구만 병원에 안 가고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하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젖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혔어요? 이러니까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감기 들 수밖에 없죠. 자꾸 애만 감싸더니 애가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손주를 해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런 말들은 황혼 육아에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예리한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된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 양육을 맡기는 황혼 육아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미리 규칙을 정한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워한다. 때문에 아이 부모는 연로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모순을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함께 육아 지침서를 쓰거나 육아 방침과 육아 기간 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드린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칭찬 먼저, 요구는 나중에, 그리고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드린다. 노인이 불만을 말할 때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차여차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육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사항 같은 건 육아 지침서에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를 보느라 무엇이 힘들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충분히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황혼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있더라도 육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육비보다 돈 봉투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모순을 피하고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교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식을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억지로 맡기고 맞는 관계의 육아가 아닌 서로 에너지를 주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황혼 육아. 격세 교육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한데요. 육아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지요. 네, 이슬기로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젊은 세대는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잘 헤쳐나가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김인덕의 쌀 요기견 잡담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쌀 요기견 잡담 김인덕. 생활이 요족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고 있다. 현대통신수단이 발달되면

하면서 인간 간의 연계가 훨씬 원활해진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은 날로 단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개인은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보상받기 위해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원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흰 배를 드러내놓고 네 다리를 강동거리곤 하는데 음식물을 얻고자 하는 유기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한때는 주인의 손끝에서 애지중지의 호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의 처지가 십분 처연하다. 하지만은 갈 길이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유기견에 맞닥뜨릴 때마다 연병이라도 걸릴까봐 물지감치 피해가기가 일쑤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의 마당에서 유기견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요인 대신 배가 항상 뚱뚱 불러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직장의 마음씨 고운 선배가 유기견에게 굴을 지어주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준 것이었다. 그 선배는 유기견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어 비만이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굴 옆에 음식물을 함부로 갖다 주지 마세요 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후에 그 유기견이 새끼를 뵌 것을 알고 집에 데려다가 보살폈는데 얼마 후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동물들은 인간 먼저 지구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저마다 삶의 공간을 차지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가 나타나고 개발이라는 명목이 생기면서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급 민간단체만도 500여 개를 웃돈다. 하지만 동물보호 민간단체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줄로 안다. 우리도 이제는 먹고 살 만하게 되었으니 유기견 보호를 세움으로써 유기견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죠. 심심하면 뭐 키우고 귀찮으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날로 늘어난 유기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다음으로 박진아 씨의 이 시간 지나면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이 시간이 지나면 박진화. 처음 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던 것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맞는 첫 겨울방학이었다. 겨울은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내 아이에게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나는 그날 아이를 붙들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와 덜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 딴에는 최대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기대 가득 차하며 물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 더하기 3은 얼마일까? 돌아오는 대답은 5였다. 처음엔 그래도 참을만 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을 봐서는 그제야 알아들은 상 싶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여전히 답은 5란다. 그게 왜 5야? 엄마가 말했잖아.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고. 너 그럼 말해봐.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2 더하기 3도 5고 20 더하기 3도 5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끝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으며 아이가 겁에 질려 하건 말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제 딴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디에도 쏟을 길 없는 화만이 점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한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아이에 대해 했던 커다란 착각에서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느 엄마들이 다 한 번쯤은 느끼는 이를 테지만 내 아이는 왠지 전제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크레용으로 원색을 벅벅 칠을 해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 그 어떤 미술적인 천부가 느껴졌다. 어른들도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도 두어 번 듣고 나면 척척 곡조를 따라 넘기는 것이 음악 세포도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주워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을 할 때면 제법 근사한 단어를 불쑥불쑥 내뱉는다. 얘가 문학적 소질도 갖춘 걸까? 블록놀이도 잘한다. 내가 보기엔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립체 도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블록을 맞춰가는데

얘가 누굴 닮아서 공간 감각이 이리도 뛰어난 건지 찬탄이 절로 나갔다. 아, 이쯤 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 대한 환상이 고작 20 더하기 3, 5에서 깨지다니 나는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일 거라고 문제 사고력은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라며 나설로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올림픽 수학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다. 극성스레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강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어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진도를 따라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깊어만 갔고 그럴 때면 나는 제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와 영락없이 소리를 지르고 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아이의 올림픽 수학 과외를 그만뒀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그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학년이 된 아이에게 이제 20 더하기 3이 왜 5가 아닌지를 깨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대신 다른 어려운 것들이 많고도 많다. 요즘은 시간 익히기를 배우는데 그놈의 시바늘과 분바늘은 왜 그리도 헛갈려 하는지. 그래서 어제는 남편과 둘이 총동원을 해 아이에게 맹훈련을 들이댔다.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어렵던 시바늘과 분바늘의 차이도 척척 알아보고 시간도 제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낸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덜기를 척척 계산해낼 때 내 아이는 고작 20 더하기 3의 발목을 묶여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간을 척척 보아내고 곱하기 나누기도 식은죽 먹기로 해낼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시바늘과 분바늘을 가려내지 못하니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엔 이 어미의 배포가 그리 크지 못하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난다. 올림픽 수학 과외를 견지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공부 지도반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갈팡질팡 마음이 어수선하다. 1년 동안 수없이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덤으로 아이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엄마이다. 내가 이런 엄마라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같이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때면 나는 아이처럼 당황해지고 만다. 20 더하기 3은 왜 갓기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나의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한때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으로 등떠밀린 사람 중 하나였다. 9년의 의무교육 과정을 거쳐 고중에 입학했고 공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상큼한 추억 몇 개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른바 청소년 시기를 흘려보냈다. 그 시절 내 생활의 키워드는 공부 그리고 시험 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순위로 한 사람이 평가됐던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두루 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 이 같은 도리를 누누이 설명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수긍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나 할까요를 몇 번 외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생각하며 혼자 씩씩 마음속 분노를 삭혔다.
이 한 물이 입시 대우는 먹이를 찾아서 떼를 지어

천이하는 룡양의 무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내쳐 달리기만 한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테니 말이다. 아이에게 도하기 덜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이까 도하기 덜기 나중에 계산기가 다 알아서 두드려줄 것이고 시간은 휴대폰 액정의 숫자로 고스란히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한테 더하기와 덜기의 변종으로 출제된 수학문제의 풀이 방법을 납득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며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아이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래, 바로 사고력을 키워 아이의 논리적 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야. 급기야 나는 어렸던 내가 힘들게 익혀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입시 대오에 뒤섞여 휘청거리며 달리던 날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대수나 기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답을 얻어냈을 때의 그 잠깐의 희열에 대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외웠던 원소 주기표와 암만 생각해도 나랑은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전력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추리해보던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날들을 지나오면서 지식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은 그나마 봐줄 만한 어른으로 자라있는 게 아닌가며 나에게 우겨봤다. 실로 살아가는 것은 덧셈과 뺄셈을 푸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짜장 말 한마디를 해도 글 한 편을 써도 깊이 있는 사고로 리치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는 종종 느끼곤 한다. 그것이 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내가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며 연관 지어본 적도 있다. 세상에 헛된 배움이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러는 나를 한 후배가 지적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다. 아무렴 그때도 내가 이 깊은 도리를 다 알고 있었더라면 난 올챙이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개구리였지. 그러니 모든 개구리는 다 올챙이의 시절을 지나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아이에게 무작정 올챙이를 뛰어넘어 개구리가 되라고 하니 그건 잘못이어도 큰 잘못이라고 후배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 밤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노곤하게 잠이 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마음이 자꾸만 알지근해 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이토록 치열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절대 알 리가 없는 나의 올챙이. 아직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가느다라며 여린 아가미로 숨을 쉬는 작고 말캉말캉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거리며 내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챙이에게는 뒷다리도 생기고 앞다리도 생겨나 제법 높이 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로 되겠지.

네, 가족끼리 무엇이든 배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가족한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없어지는데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천천히 남에게 배워왔는데 말이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 즉 생각, 올챙이는 뛸 수 없다며 남을 하게 되죠. 네, 내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역, 제작의 정선례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 주당리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당년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여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혜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 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 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 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추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 세포산업 공정 중심 주임인 류모군,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은,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 부회장이며 거시안 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 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서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레이가 도시 거리에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차요 간선 도로 및 상업 거리에서 문명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입니다.
0: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 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례의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례의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2: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성령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용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의 문화오락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촬영가협회 삼합진 촬영창작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

0: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화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경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지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예의 힘을 주입하려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하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결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론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 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론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 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지도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 증서를 수여하며 홍색 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0: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충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하계충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충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0: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문화의 경의를 표현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1: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승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지도중심 주임 증근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 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장,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우리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는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소 예방지식을 잘 알아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가정, 학교, 직장, 야외 활동 시 알아둬야 할 자연재해 예방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예방과 대피 상식입니다. 지진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몸을 낮추고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보호한 뒤에 든든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신속하게 들어가 몸을 피해줘야 합니다. 절대 뛰어다니거나 소리치지 말고 창문, 유리창, 천장 조명 아래에 서 있지 말고 실내 건물 안에 있을 때는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요. 또 진동이 완전히 멈춘 뒤에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서 질 수 있게 낮은 층으로 천천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고층 빌딩, 전선대, 가로등, 광고판, 담장 등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넓고 평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에 무너진 건물 잔해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부상자, 발생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을 하며 안전구역에서 대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여름철 홍수 산사태 예방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철에는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요 하천, 변 그리고 또 계곡이라든가 지지가 낮은 곳 산비탈 아래쪽에 머무르지 말고요 야외 산행이나 계곡 물놀이 또 야외 캠핑을 가급적 자제해줘야겠죠. 비가 연속 내릴 때는요 산비탈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땅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탈길을 걷지 말고 안전한 도로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졌거나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흐르는 물길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낮은 지대를 벗어나 높은 지형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지하실과 1층 저층 공간에 물막이 판을 설치해주고요 중요한 서류와 전자기기 생활 필수품을 높은 곳으로 미리 옮겨두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강풍 태풍 시 안전수칙입니다. 기상국에서 태풍 또는 강풍 예보가 발표되면요 가장 먼저 집안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외부 베란다에 놓인 화분, 가구, 철제 물건, 현수막 등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실내로 안전하게 옮겨줘야 합니다. 네, 강풍이 불 때는요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요 나무 아래나 간판 아래 또 전선 밑에 서 있지 말고 대피를 해줘야 합니다. 네,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락착을 해서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한 태풍과 강풍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가정에서는요 미리 손전등 그리고 예비 건전지, 비상 식량, 생수, 구급약품을 준비해두고요 가족끼리 정전 시 행동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산불 생활화재 예방 기본 수칙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면요 산불 위험이 커지거든요. 등산 중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피우기 그리고 쓰레기 태우기 등 모든 불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산 주변에서 농사용 쓰레기 소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져 초조한 살림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소화기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직원이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배워둬야 합니다. 평소 비상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요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119, 110, 120 이렇게 비상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 생활 속 꾸준한 대비가 최고의 예방 방법입니다. 자연재해는요 예측이 어렵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평소 재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해두고요. 가족끼리 비상시 만날 장소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재해 예방 꾸준히 받고 또 간단한 구급처치 방법을 배워두면 지혜롭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력 유지이거든요. 좋은 체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요,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대학 입시와 고등입시를 맞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죠. 오늘 시간에는요, 특별히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양소가 필요되며 이 체력 유지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연변대학의학원의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 박사이신 우리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체력 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3: 아, 네.
2: 이 부모님들은요, 특히 자녀의 영양 섭취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름.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3: 네, 지금 수험생들은 이미 장기간 집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필요한 거죠. 뭐 딱 어느 영양소가 뭐 얼마 더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의 기본 구조를 보면 첫째는 곡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밥 혹은 그 빵 이런 음식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밥을 먹되 좋기는 뭐 잡곡밥 혹은 거기다 현미 혹은 그 보리 이런 그 이런 탄수화물 있는 이런 그 잡곡을 섞어서 맨 이 밥을 먹지 말고, 이러면 이 탄수화물이가 점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죠. 우리 맨 이 밥을 한 공기 먹는다 할 때는 그게 너무 빨리 흡수되고, 그리고 빵을 어떤 아이들은 그 빵을 좋아하는데 빵도 마구 그 흰 밀가루로 한 그런 빵보다는 통밀로 한 이런 빵을 먹는 것이 혈당을 올리는데 천천히 올리면서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의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단백질, 특히 그 양질 단백질이 많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살코기, 그리고 생선을 많이 이용해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다 좋습니다. 달걀 매일 달걀 두 알씩 먹어도 좋고, 그다음에 두부 그리고 모든 그 콩류 다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이 특히 질이 좋은 이런 단백질이 많이 포함돼서 이런 음식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채소류입니다.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적지 않은 그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 밥, 고기 주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사실 채소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 세 가지 그 영양소가 이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채소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채소가 뭐

0: 우리 지금 제철 채소, 이파리 채소, 그리고 색채가 아주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산나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많이 이용하고, 네 번째는 과일이 포함해야 됩니다. 과일은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이 제공하고 광물질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그 섬유질도 제공해서 이 과일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과일에는 바나나, 뭐 감귤, 블루베리, 키위, 뭐 모든 과일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적당히,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은데 뭐 하루 한 반근씩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에 유제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유제품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유제품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잠 자는데도 숙면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제품을 사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 마트에 가보면 적지 않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살 때 그 순수한 우유, 우리가 그 천 유나에 뭐 이렇게 하니까 순수한 우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뭐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딸기 맛이 나는 걸로 또 무슨 블루베리 맛이 나는 거 이런 첨가한 첨가제를 첨가한 이런 맛이 아주 뭐 맛있다 하는 이런 그 유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우유 제품을 유제품을 먹으려면 좋기는 그 아주 순수한 이런 그 유제품을 우유를 먹는 것이 좋고, 혹은 그 그릭 요거트도 좋고, 치즈 이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라면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을 그 흡수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이 영양소는 장기간 흡수하는 그 속도가 늦어서 장기간 에너지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견과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서 뭐 우리 아몬드 뭐 그리고 또 다른 그 뭐 호두,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수험생을 둔 가정들에서는 요즘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류 음식을 식탁에 많이 올리고 납니다만, 평소보다 음식 습관이 너무 달라도 뭐 좋다고는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0: 네, 그래요. 그 이 시기에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지치고 해서 사실 신체 상황이 아주 약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항력도 낮고, 그래서 갑자기 뭐 고기를 평소보다 달리 고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다 하면 특히 그 위장도 기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기를 뭐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도 기능도 많이 쇠약했고 이래서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도 부담이 커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일단 위장염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공부가 지금 이 학습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위장도 뭐 위장염도 걸리고 이래서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시험 치는데도 아주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되, 고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섭취하되 아주 적정한 양으로 매 끼에 뭐 한 양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한량 혹은 조금 더만 뭐 손바닥만큼 이렇게 먹는 것이 좋죠. 너무 많은 것은 정말 피면해야 돼.
1: 네.
0: 네.
1: 시험을 앞두고도 긴장한데 다가 너무 피로까지 겹쳐서 입맛을 잃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참 좋을까요?
0: 네, 입맛이라 하면 그 수험생들이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해서 뭐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뭐 이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식욕을 돋구려면 첫째는 식욕을 돋구는 그 식욕을 깨우는 이런 음식으로서 그 아주 상큼하고 좀 신맛을 띈 이런 과일들이 우리 식욕을 돋구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 감귤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 방울토마토도 좋고 지금 이런 그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그 소화가 아주 편한 이런 고단백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우리 적은 량으로 우리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 량은 적지만 그 영양소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그 식단에 두부 병아리 콩 뭐 이런 음식들을 식재를 많이 이용해서 두부전도 좋고 병아리 콩으로 병아리 콩을 삶아서 샐러드를 하든지 뭐 이래도 그 아주 맛있고 제가 해봤어요. 이것이 그 식욕을 돋구는데도 좋고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좀 담백한 이런 단백질 음식은 뭐 새우도 좋고 명태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 수 없다면 뭐 음식을 딱 한 사발 혹은 한 살을 한다 해도 한 그릇을 하는데 이 한 그릇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많이 되도록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호박죽 해도 좋고 혹은 그 채소죽 채소죽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를 먹더래 먹어도 여기다 견과류를 좀 곁들여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오색나물 비빔밥도 아주 좋습니다. 오색나물 비빔밥에 고추장을 좀 넣고 거기다 소고기 볶아서 좀 넣고 이렇게 비빔밥을 해먹으면 이러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수험생들에 있어서 하루 세끼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 수험생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며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이 수험생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 두뇌의 회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반드시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탄수화물보다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가 많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천 음식은 잡곡, 역시 잡곡밥입니다. 그 입살에 맨 잡곡을 하지 말고 입살에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 정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입살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서 이렇게 그 잡곡밥을 하면 이 탄수화물이 흡수하는 속도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빵을 먹으면 통밀빵 이런 것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 있어야 되고 견과류 좀 한 점씩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 과일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과일을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물 무침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수업과 자습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든든해야 하지만 한방면으로는 그 식곤증을 예방해야 돼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오후에는 졸리잖아요. 그래서 식곤증을 예방하도록 소화가 잘 되어가는 이런 음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보면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많으면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천하는 음식은

0: 용두가 있어야 돼. 단백질 섭취하려면 살코기 그리고 해산물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그 구이도 좋고 두부도 좋고 이런 단백질이 있는 이런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소는 또 떠날 수 없죠. 녹황색 채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고추 이런 채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지친 몸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위장에 부담이 적어야 하는 이런 음식들을 저녁 식사에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보면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스 안수원 이 영양소가 많은 음식. 우유. 그래서 저녁에는 우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려면 채소 그리고 그 호박씨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호박씨도 한 점씩 요구르트에 섞어서 이렇게 호박씨를 믹스해서 요구르트에 섞어 이래 먹으면 마그네슘 보충이 아주 좋죠.
1: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적당히 밤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0: 네.
1: 밤 간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0: 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11시, 12시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잠이 안 와서 또 1시, 2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그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저녁 식사 6시에 하면 그 다음에 11시 12시 되면 이미 이것이 거의 6시간 5시간 6시간 지나죠. 그러면 배고프고 에너지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 밤잠에 밤잠을 좀 야간에 좀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공복 상태면 저혈당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첫째는 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너무 정제된 과자요, 사탕요 이런 걸 말고 복합탄수화물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오트밀 혹은 통곡물 과자. 통곡물로 만든 이런 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서 호박씨, 호두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리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 혹은 두유 콩물 한 컵 이렇게 해도 좋고. 그리고 병아리 콩물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곁들여서 간식을 먹는 것도 아주 좋고. 그리고 수면 개선에 저는 그 약선차를 제비로 만들어 드립니다. 약선차를 하려면 대추 두 알에 연자를 한 10g 정도, 백합에 3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끓여서 한 30분 동안 끓여서 이 물을 그 차로 마이면 그러면 숙면에 아주 좋죠.
1: 이 수면질에 영향 주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식품이 밤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0: 첫째는 그 고지방 배달 음식입니다. 지금 보면 배달 음식이 너무 보편화돼서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닐 방법 없죠. 그러면 이 고지방 배달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 피자 이런 그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을 피면하고, 이런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료, 특히 그 커피를 모두 수험생들이 저녁에 오래오래 공부하려고 정신 좀 치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를 저녁에는 밤 정말 커피가 수면에 영향이 많이 큽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찬물을 마시는데 아주 농하게 찬물을 마셔도 이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이 숙면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다 피면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자극성이 있는 이런 음식도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죠. 시험 치는 날까지 면역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요즘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제 부모님들이 간혹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0: 네, 이 면역력을 좀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신체 상황을 아주 좋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

0: 부모님들이 영양제를 고려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뭐 균형 잡힌 식단이가 최고이지만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영양제를 조금씩 곁들여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한다 하면 첫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E 면역력을 높이려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호흡기관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B. 비타민 B라 하면 여덟 가지 비타민이가 비타민 B가 다 포함된 이 B 종합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한테 좀 자문해가지고 적당히 보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아이들, 뭐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소화도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그 영양제를 좀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 하면 우리 중국말로 이성균이라 하는데 이 이성균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비타민C죠. 너무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하면 채소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는다 하면 비타민C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보충하지 말고.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험을 뭐 성공적으로 봄에 있어서 시험 당일날의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0: 네네.
1: 시험 치는 날, 시험 바로 치는 날에 음식 섭취에서 알아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시험 치는 당일에는 첫째는 식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모든 먹는 음식은 정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식품 원료를 시험 치는 당일에는 정말 되도록 그 집에서 선수 부모님들이 선수 지은 이런 음식들이 최고이고, 그리고 식품 원료는 꼭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정말 집에서 이렇게 선수 만들어서 절대 이 바깥의 음식을 배달 음식 혹은 지금 그런 음식도 많잖아요. 수험생을 위해서 뭐 어느 판점에서 수험생 음식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식단 만들어서 판다고 이런데 이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위장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평상시에 많이 먹던 그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먹던 것을 뭐 특별히 새로 오늘이는 시험 친다 하면 뭐 새로 뭐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수험생이 가장 즐겨 먹고 가장 편안한 이런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날에는 시험 치는 날에는 모든 보양식을 다 금지해야 됩니다. 보양식이 이 날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음식을 많이 쓴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또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이 좋고, 여기에 현미를 입살에 현미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당뇨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뭐 긴장도 들고 뭐 좀 더 자신감도 포만감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1: 다소 긴장을 확실히 완화시켜주죠.
0: 예. 그리고 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네네.
1: 썩은 거 먹기보다.
0: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알지만. 그런, 예.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이미 그 충분히, 검증된 이런 사실인데, 사탕이나 초콜릿의 그 당분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

0: 돼가지고
1: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주고.
0: 아, 네네네. 그래요. 기분도 좋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에너지도 뭐 이렇게 보충할 수 있고. 어, 이렇습니다. 특히 그 초콜릿에 그 다크 초콜릿에 그 검은색이 나는 그 다크 초콜릿에는 그 테오브로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로 커커젠. 이 커커젠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 신경 기능에 작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사고력을 증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지만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그렇게 분비하면서 혈당이 퍽 올라갔다가 퍽 내려오는 이런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치기 한 20분 30분 전에 한두 알씩 먹으면 됩니다. 뭐 한 5알 6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은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1: 어떤 음식을 시험 기간에 삼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이 시험 치는 기간에는 이 배탈이 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시험 치는 날에 첫째는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배탈이 참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면하고 그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도 피면하고 너무 매우 맵게 먹으면 위장도가 자극이 와서 배탈이 나고 단백질이 너무 풍부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배탈 나고 그리고 물론 위생불결인 이런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1: 네. 그랬네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0: 네.
1: 끝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시험 기간에 음식 섭취에 대해서 각별히 돌려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님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되죠. 다 함께
0: 네.
1: 하나가 되는 시간 가족이 이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다면은 꼭 이런 얘기를 들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아이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더 처져가죠.
1: 네,
0: 아주 긴장하고 네. 그래서 가슴이 졸이고 계실 그 부모님들의 그 정성과 노고에 아주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내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아이에게 큰 이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밥상에는 꼭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정말 잘 챙겨서 시험치는 그날까지 밥상을 잘 챙겨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게 응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그리고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1: 그렇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 치는 날 뭐 그 전후로 해서 뭐 집안에서 뭐 늘 먹던 음식 제일 편안한 음식 위생 음식 안전에 또 주의를 돌리고 시험 당일 날에 뭐 저혈당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만인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조심했으면 하는 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는 지난 시간대에 갈고 닦았던 그런 성적, 좋은 성적을 발휘해야 되죠. 열심히 했던 만큼.
0: 마지막 시험. 뭐 3년 동안 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온 것이 사실 시험 치는 그날에.
1: 맞아요.
0: 최고.
1: 그렇죠. 좋은 답안지로
0: 네.
1: 가족에게 학교에 훌륭한 학생으로 또 남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네,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요 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보완을 잘 해주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시험 날까지 또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 복습 시간이 지나갔고요.
1: 네.
0: 여러분이 많이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아리랑으로 네. 가르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새로운 아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네네네. 새로운 아리랑.
1: 가깝게.
0: 네. 제주 아리랑.
1: 어떻습니까?
0: 네, 좋습니다.
1: 네. 제주 아리랑.
0: 네.
1: 네. 그 참 지역별로 우리가 아리랑이 많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주 아리랑. 네.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0: 그 제주 방언이 많이 또
1: 방언이
0: 들어갔죠?
1: 많이 들어갔죠.
0: 네. 네.
1: 여기서 무슨
0: 놀멍 슈멍 넘어갑서.
1: 갑서.
0: 네.
1: 갑서.
0: 가세.
1: 가세.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1: 놀멍

0: 제목 놀면서 쉬면서
1: 넘어가자.
0: 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1: 네. 네. 그래서 재밌죠, 방언이.
0: 네.
1: 네.
0: 그래서 엄머리 장단.
1: 네.
0: 8분의 5.
1: 또 장단 좀 찍기가 어렵겠죠.
0: 그렇죠. 똥, 딱, 쿵, 딱, 똥, 딱, 쿵, 딱, 똥, 딱, 쿵, 딱, 똥, 딱, 쿵, 딱. 네. 뭐, 영천아리랑, 뭐
1: 강원도아리랑.
0: 강원도아리랑 다 배웠으니까.
1: 네.
0: 이것도 이제, 뭐, 쉽게, 그 장단이 터득이 되리라 믿습니다.
1: 네.
0: 네. 자 그럼 배워볼까요?
1: 네, 가사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아,
0: 가사말 전해드리고
1: 네. 아리아리
0: 려를 빼주세요. 려를
1: 아라리로 그럼 뭐 려를?
0: 예, 구까지
1: 아라리로 구
0: 네
1: 얼씨구나 넘어갑소?
0: 네. 네
1: 아 그랬네요.
0: 네네
1: 려를 빼고
0: 네
1: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거는 아리아리 아라리로 구 얼씨구나 넘어갑소 쓰리 쓰리 쓰라리로 구 절시구나 넘어갑소 그 다음 놀멍 쉬멍 넘어갑소
0: 네 여기까지가 이제 후렴이 되겠어요.
1: 여기까지 네. 후렴 네.
0: 후렴은 앞뒤로 두 번을 합니다.
1: 앞뒤로
0: 네.
1: 네 그래서 우리가 해조아리랑처럼
0: 네.
1: 네 앞뒤로 그런, 가고
0: 네 비슷하죠.
1: 네 그리고 1절 사설은 제주라 한락산 한라산 님 따라 오른 산 네. 네. 철 따라 피는 꽃 뱅색이 웃는 구려
0: 빙색이
1: 아 빙색이
0: 네네
1: 빙색이 웃는 구려
0: 네. 빙그레 웃는
1: 빙그레 웃는 구려 예 네. 네. 빙색이 웃는 구려
0: 왜 이상한 소리가 나죠?
1: 네

0: 이의소송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나요?
1: 네.
0: 네. 이소성으로 어머님 우리 학생들은 이소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여러분 일절이 끝납니다.
1: 네. 어때요, 여러분?
0: 표정 어 이렇게 이런
1: 아 괜찮네.
2: 네. 다른 개수입니다.
0: 네.
3: 네.
0: 네. 우리 학생분들은 저성을 조금 낮춰서 해야 돼요.
1: 네.
0: 자, 아리아리 하라리 로구 여기까지 로구까지 아리아리 아라리 로구 두상단입니다. 여기까지 아리아리 아라리 로구까지 두상단 먼저 두상단 해봅시다.

0: 널멍시멍
1: 널멍시멍
2: 널멍시멍
1: 네. 멍이 올라가지 말고 널멍시멍
3: 한 손
1: 네, 한 손 자.

0: 러구 음이 똑같습니다. 스리스리 할 때는 스리스리스라리 러구. 자,
1: 스리스리스라리 러구.
0: 내려가지 말고
1: 러구 그냥 천천히라.
0: 네. 아리아리 아라리 러구 할 때는 음이 내려가요. 아리아리 아라리 러구.
2: 아리아리 아라리 러구.
0: 그 다음에 그 음에서 얼씨구나 넘어갑소.
2: 얼씨구나 넘어갑소.
0: 스리스리 할 때는 스리스리.

0: 자.
1: 얼씨구나.
0: 그 어렵지 않죠?
1: 쓰리쓰리. 네. 쓰리, 쓰라리라고 절시구나 넘어갔어 해서.
0: 네.
1: 자꾸 더 넘어가면은 그 장단에 벗어나요.
0: 그렇죠.
1: 네. 네.

0: 서얼 서둘 서둘 둘까지 가야 됩니다. 세까지 가면 안 돼요.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둘 얼씨
0: 그 바로 그 다음 둘까지 하고 바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야 돼요.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둘 널멍실멍대
0: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고 바로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2: 네 지금 아주 네. 여기 널멍실멍 넘어갑서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관계를 안 하고 지금
0: 상관을 안 하시고
2: 절시구나 넘어갑서
0: 끝난 게 아니니까
2: 더 있어요.
0: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네.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널멍시멍 넘어갑서
0: 널멍실멍 널멍시멍 넘어갑서 네 저는 자꾸 널멍실멍
1: 널멍시멍 넘어갑소.
0: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넘어가야 돼요.
2: 널면서 쉬면서 네. 넘어가자.
0: 이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이 됐든지 다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때요, 우리 오 선생님?
3: 좋습니다.
0: 네.
3: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후렴이 조금 헷갈리죠.
1: 절시이구나. 저 지르는 목 있어요.
0: 네, 지르는 목. 그러니까 절자는 올라, 음을 확 올려야 됩니다. 네.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로구 로구
1: 아리 로구.
0: 그다음 얼자와 구자가 같은 의미예요.

0: 걸시고 나 넘어갔어. 또 음이 어떻게 돼요?
1: 또 스리
0: 구음으로 다시 내려오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스리 스리 스라리 로구
1: 로구 또 같은 음.
0: 네, 로와구와 음 같은 음이죠. 그 다음 절자가 절자의 음은 확 올라가야 돼.
1: 걸시고 나 넘어갔어. 그래서 이 서절이 다른 부분이 뒷부분에 와서 절시고 나는 완전히 또 얼시고 절시고 네. 우리 추임새도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0: 그럼요.
1: 네, 절시고 나 넘어가서 얼멍 쉬고 넘어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0: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2: 너무 재밌습니다.
1: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0: 안 어려우시죠? 아, 너무 쉽다.
2: 재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0: 네, 어려운지 예. 쉬운지
1: 그럼 좀 큰 소리로 하세요. 괜찮아요.
0: 자신 있게.
2: 나치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기서 이제 1절 들어가면

0: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1: 빙색이 여기까지 한 장단이에요.
0: 네.
2: 빙색이 웃는구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기까지. 네. 제주랑 한라산, 님따랑 오른산. 이 부분이 음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0: 하아알
1: 하아알
0: 라아
1: 라아
0: 하알라아
1: 하알라아
2: 예, 삼각형이 아니고요. 삼각형 두 개에서 한 변이 없어요. 다섯 박자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야지. 지금 여러분 하시는 건 8분의 6박으로 지금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0: 하알라 길게 하지 말고 하알라 다섯 개입니다.
2: 하알라
1: 하알라
2: 하알라
3: 하알라 산산
0: 하알라
2: 산 산은 또 조각 두 장단이 갑니다. 두 장단이
0: 네 산자가 열 손가락이거든요. 산 이렇게 자

0: 여기까지 삼각형. 네. 내어
1: 두 박자.
0: 두 박자. 자꾸 그 한 박자씩 자꾸 넣.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이렇게 가고 싶은데 네. 이게 엄머리 장난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네. 둘.
1: 자 제가요. 네. 그 어미란 선생님하고 둘이서 서로 주고받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어미란 선생님 따라하세요.
0: 네.
1: 장단 치면서.
0: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0: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1: 이어서 다시 한번

0: 자, 그리고 조금 키를 높이려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제주라 한라산 그 다음에 님 따라 할 때 네. 가성을 좀 썼으면 됩니다.
1: 그렇죠.
0: 님 따라 오른산철 따라 비는 꽃 빙 내려오면서 다시 진성으로 그렇죠. 바뀌어서
1: 지금 네. 이 상태는 지금 여러분 아마 낮으니까 네. 정서도 안 나시죠. 그렇죠. 솔직히
0: 네. 자, 높여서 확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네.

0: 이렇게.
1: 아, 재밌다. 네. 근데 선생님, 지름길을 알려줬으면 더 좋겠는데, 어찌 아예 알려줍니까?
0: 알려줄 때가 됐습니다. 예.
2: 지름길을.
1: 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빨리 접수라.
2: 아, 있어야 돼요? 예. 좀 키를 높이니까 네. 확실히 정서가 좋죠.
0: 좋지요.
2: 그렇죠. 아리아리하다가 달분의 오박을 예전에 저희가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네, 네. 강원도 아리랑 영천 아리랑 제주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왠지 자꾸 한 박자를 늘고 싶은 장단이 엄머리 장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 두 개 긋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아리 아리 여기까지입니다. 아리에서 그러면 저, 제가 이렇게 크게 글자를 써드렸잖아요. 공간을 띄운 이유가 여기에다 여러분 추임새를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아라리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로 아라리 로구 그다음 예 로구까지 또 두 박자 얼 로구 얼시구나 넘어갑소 넘어갑소 하나 둘 두 박자입니다 다
1: 얼시구나
2: 얼시구나 넘어갑소 얼시 얼시구나 넘어갑소
0: 갑소 갑소가 아니고 갑소예요. 갑소 하지 마시고
2: 놀다 갑소 아니고 놀다 갑소. 그다음 두 번째 악보로 갈까요?
3: 네.
2: 쓰리 쓰리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쓰리 쓰리 쓰리.

0: 병으로 병으로 쭉 가야 됩니다. 여기다 병으로 간다고 죽고
1: 어디까지입니까?
0: 쓰라리로구
2: 쓰라리로구
0: 여기까지 또 두 박자 갔죠. 로구가 두 박자입니다. 네. 그래서 절시구나에서는 좀 우리가 좀 위에다가 확 던지는 느낌으로 절시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절시구나 여기까지 또 두 박자 구나 두 박자 넘어갑서 넘어갑 여기까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써 두 박자
3: 써 두 박자
0: 두 박자인데 자꾸만 넘어갑서 그 다음
4: 넘어실머
0: 이러면 다른 집으로 가지
4: 그렇죠 다른 집으로 가지
0: 뒤에 넘어실멍 있습니다. 넘어실멍
1: 이래 알켜주 압니다
0: 예. 예. 그리고 절시구나 넘어갑서 그리고 널멍 쉬멍 같은 음입니다.
1: 그게 삼각형.
0: 널멍 쉬멍 두 박자. 쉬멍. 널멍 쉬멍. 널멍 쉬멍. 널멍. 널멍 쉬멍. 널멍 쉬멍.
1: 넘어갑서.
0: 넘어 여기까지 삼각형 하나. 넘어가.
4: 저
0: 아깝소 넘어갑소
1: 갑 두 박자고 그죠 거기
0: 그렇죠 여기까지 넘어까지 하나의 삼각형이잖아요 갑소 서가 열 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열 박자 들어갑니다
1: 네
0: 장단이 그렇게 가죠. 널멍 쉬멍 넘어갑소. 그다음 1절. 제주. 저 1절이?
4: 제주라.
0: 제주라. 여기까지 한 장단. 제주라. 여기까지 한 장단.
1: 제주라.
0: 네. 제주라. 여기 잘 안 된다고 했죠. 할라 아 하알라 아
4: 라라 아
0: 하알라 아
4: 남
1: 락까지
0: 하알라 아 이러면 할락 나죠. 네. 그래서 산에서 두 장단이 갑니다. 사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산에서 다섯 박자 삼각형 하나 두 박자 예 네.

0: 그다음 산이죠. 막상 하나 둘넷 하나 둘넷
1: 다섯 개 열 박자
0: 그렇죠. 산이 열 박자죠.
1: 산이 열 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열 개.
0: 예수님 따라 오른 산님 따라 여기까지 한 장단 오른 산 사안 하세요. 그럼 두 박자 갑니다.
2: 님 따라
0: 님 따라 오른 오 오른 산 네 오른 산 한 장단
3: 네? 오른 두 박자인가요?
0: 오른
1: 세 박자
0: 사안
2: 산
0: 두 그렇죠. 어 두 개를 갑니다. 맞아요. 분리하면 오른 사안 그다음
2: 안은 또 해야
0: 절 따라 여기 또 한 장단 절 따라 피는 꽃 네 여기도 여기는 반찬초
2: 네 다시
0: 절 따라
1: 철 따라가 한 박 다섯 박자 한 장단
0: 따라 하 피는 피는 삼각형 꽃 분리하세요. 꽃 아니고 꽃
3: 아 꽃
0: 네 이러면 쉽죠. 두 박자 그다음 빙색이 빙색이 한 장단이잖아요. 빙색이 그렇죠. 네. 다섯 박자죠. 네. 되죠?
3: 네.
0: 빙세키 그다음 뭐죠? 웃는 구 웃는 구
1: 웃는 세 박자
0: 웃는 구려 그 장단을 이어집니다. 던다다다
1: 웃는 구려
0: 장단이 갑니다.
1: 웃는 구려 두 장단
0: 빙세기 웃는 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번 둘 셋 하나 둘
1: 아 그렇게 세 장단이네요.
0: 네, 네. 장단 넘죠.
1: 자
0: 지름길이 됐죠.
2: 예
0: 아, 이제 잘 보실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1: 그리고 호렴을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네. 하고.
0: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1: 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 네. 조금만 더 하자.
0: 네.
1: 왜 갑자기 훈련 안 하시나 했더니 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 어땠었어요?
2: 재밌습니다.
1: 재밌죠?
3: 정말 재밌습니다. 네.
0: 한 여섯 절 정도
1: 네.
0: 가사가 다 재밌어요.
1: 재밌죠?
0: 매 가사마다.
1: 이어서 배워보도록.
0: 일단은 네 절을 보내드렸는데.
1: 그렇죠.
0: 여섯 절 정도 합시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리영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리영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0: 상속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풍경은 계속 바뀌었으며 차 안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차가 상숙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눈앞에는 고급 주택이 펼쳐졌다. 푸른 기와에 흰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집 앞에는 련못이 있었으며 뒤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인 서총재는 나이 60살이 훨씬 넘었으며 체구는 중간 정도였다. 서총재의 곁에는 절강 지방 출신의 친구인 정 사장과 40살쯤으로 보이는 여비소 소환이 나란히 서서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리리는 아버에게 먼저 내리도록 권유했다. 곧 서총재가 앞으로 나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리리도 차에서 내렸다. 정 사장은 이 저택의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1: 서총재가 이 집을 얻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성껏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저택으로 완성했습니다. 집 전체에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옛 건축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대문의 벽은 안희성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거실에는 출련이 하나도 빠짐없이 걸려 있습니다.
0: 집 내부에는 서양식 소파, 소규모 객실, 긴 탁자가 구비된 회의실, 자체 보일러 시설, 깊은 욕조, 사우나 시설, 전문 안마 기계까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우측에는 1930년대 상해 중산층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이 다섯 칸 마련되어 있었다. 객실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대, 흔들 의자는 물론 구식 선풍기와 옛날 달력판까지 세밀하게 마련되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뒤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었고 방 안에는 탁구대와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총재는 자신의 저택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곳은 소중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만져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항상 일꾼들이 대기하고 있고 교대로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리는 이 모습을 보며 소환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말했다. 소환은 공손하게 자신은 그저 비서로서 함께할 뿐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는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온 집안이 귀중한 소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총재는 웃으며 물건들은 정 사장의 소장품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때 집사가 들어와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모두 주방으로 들어섰다. 서총재는 집주인 자리에 앉으며 리리를 곁에 앉히려 했지만 리리는 왕아씨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자리를 사양했고 정 사장은 왕아씨와 리리가 서총재의 왼쪽 오른쪽에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말했다. 왕아씨는 즉시 자리에 앉아

받고 어쩔 수 없이 리디도 자리에 앉았다. 리디는 손짓으로 아보를 곁에 앉히고 그 옆에는 장아 씨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찜닭, 기름에 튀긴 닭, 뼈를 제거한 물고기, 흰 소스로 맛을 낸 죽순, 맑은 국물로 조리한 토끼 요리 등으로 화려하게 식탁을 채웠다. 수아는 일어나 음식들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했다. 특히 죽순은 이곳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죽순 껍질을 말아서 자르고 생선살과 새우살을 싸서 쪄낸 뒤 다시 죽순과 채소, 황금, 햄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요리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왕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맛있다고 말했다. 서청재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요리를 왕아 씨의 앞으로 옮겨놓았다. 이때 개 요리가 식탁 중앙에 올라왔다. 수아는 일행 모두에게 이 대게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이 개의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은 바로 인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름하여 개인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8가닥의 가는 발끝 부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것이 개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다른 일행 모두는 소환이 씹어마는 대로 개발에 가장 가늘고 뾰족한 끝부분을 먼저 꺾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꺾으니 정말 가느다란 살 한 가닥이 빠져나왔다. 아버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며 오늘 인삼을 먹었다고 감탄했다. 모두가 개 인삼을 맛보았다. 오직 왕아 씨만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소아는 왕아 씨에게 배가 불편한 것이냐고 물으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다. 왕아 씨는 아까의 열정이 모두 사라진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왕아 씨는 갑자기 오래된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서청재는 왕아 씨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은 원래 계획대로 개를 먹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아 씨는 갑자기 몸을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그냥 황주만 마시고 싶다고 고집했다. 술 이야기가 나오자 서청재는 리리를 바라보았다. 리리는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승낙하며 조금만 마시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리리의 승낙을 얻자 술을 마시기로 결정되었다. 서청재는 이곳에 아주 좋은 황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항아리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양조주이며 맛이 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청재, 정사장, 왕아 씨 세 사람만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게를 맛보았다. 서청재는 왕아 씨가 술을 마시려 하니 술자리의 규칙에 따라 먼저 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리리도 이에 동의하며 왕아 씨가 드물게 술을 마시려 하니 세 잔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는 입술을 살짝 부풀리고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여자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적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배하며 한 사람씩 한 잔씩은 마셔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권했다. 왕아 씨는 이에 동의했다. 리리는 아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자신이 예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가볍게 웃을 뿐 별다른 말 없이 경청했다. 만찬이 끝난 뒤 소총재와 아주머니는 왕아씨를 부축하며 우측으로 올라갔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정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소아는 말없이 걸으며 사람들을 2층 객실이 있는 곳까지 이끌었다. 소아는 한 사람 한 칸씩 정성껏 객실을 배정했고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아보가 방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사장이 찾아왔다. 아보는 웃으며 소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크게 웃으며 소환은 여러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잘 조절할 줄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고 수다를 떨며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아보는 정 사장에게 소장품을 수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왔고 가격도 매우 저렴했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점차 수집하기 시작했고 계속 수집하다 보니 흥취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요즘 자신은 청동기 화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분명 전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했다. 정 사장은 아보가 방법을 찾아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가벼운 수다를 이어갔다. 3시가 되자 정원에서 소환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아래로 내려와 차를 마시라는 안내였다. 아보와 정 사장은 아래로 내려가 뒤정원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성 일행이 소환의 안내에 따라 따라왔고 리리는 물방울 모양이 그려진 치마 정장으로 갈아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아씨와 오아씨는 단정하고 고운 차림으로 나왔고 진아씨는 평범하게 방 슬리퍼를 신은 채 편안한 모습으로 나왔다. 리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총재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소아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다. 이때 정원의 작은 극장 안에는 남녀 두 명이 앉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자 배우는 푸른색 긴 옷을 입고 위엄이 있었고 여배우는 붉은 바탕에 매화 모양이 그려진 둥근 기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가 매우 가늘었다. 두 사람은 목을 풀고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해에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는 멋진 시 한 수를 읊었다. 이어 현악기 연주 소리가 다시 울렸고 상숙에서의 첫 공연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해덕이 탄 배가 이제 막 부두에 정착했다고 말했고 은봉은 아이를 안고 해덕을 맞이하러 갔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뒷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곧 우측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은봉은 주변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느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작은 소리가 이어지고 바닥 틈새로는 열두 세줄의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뒤로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소모는 은봉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어 주변을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는 예상과 달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안겨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해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소모의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은봉이 장을 보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2층 아저씨도 아래로 내려와 은봉을 조용히 쳐다봤다. 해덕도 아래로 내려와 소모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소모는 이웃 형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해덕은 치약을 꺼내 소모의 칫솔에 정성껏 한 줄로 치약을 짜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며 아침을 시작했다. 해덕은 시간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이날 아침 소모는 옆가 저택으로 향했다. 격투기 선생님은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소모에게 주먹이 예전보다 단단해졌는지 물어보고 소모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소모를 제자 영근에게 소개해 주었다. 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석쇠를 가리켰다. 소모는 이 석쇠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고 영근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를 붓고 무게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며 실제 무게는 200근 조금 넘었다. 석쇠는 한 쌍이 30근, 다른 한 쌍이 42근이었다. 영근은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가 석쇠를 직접 들어보려 하자 선생님은 함부로 다루면 손을 다치기 쉽다며 주의를 줬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 입관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라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 있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0: 접한 것이 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예, 이 사람 말입니다. 예. 한 분이 순천자라고 예.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예. 이 약을 내렸는데 예,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예.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악요 제약 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악요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신 안에 제가 좀 문의하다 드립니다.
0: 네.
2: 어찌나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이긴 색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잡습니다. 그래갖고 네. 잡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에 문의한다.
0: 벌써 노후에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성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도
0: 잘 수 있을까? 예, 이런 기운격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금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스 안에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정도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네,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예,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니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 니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니까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닭갈질 한단 말입니다.
5: 네.
4: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5: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4: 오,
5: 예, 약간 전문적인 건뇌보신 아니기 때문에, 예,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망증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파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4: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하여튼 기억력이 많이 떨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 말아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대단하셨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5: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5: 네.
6: 저는 코업에 대한 답을 봅니다.
5: 네.
6: 이등병을 이 근육 고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5: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예.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젖들고 이게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1: 네. 네.
6: 알아서 받아 쓰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5: 우리 머리에는 내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내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라 말입니다. 내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내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추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이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째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 조직 위축 거중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내 세포가 죽어나가

0: 하고 관상동 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네 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골암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이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져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는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썩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워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마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3: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제 구박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반마디 당연히 밥 잡고 맥이 나고. 내가 약 먹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방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째 봤습니다, 방사변은.
1: 방사변 잤던 사람들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0: 오, 그래, 내가 이거 구하여 쓴다부터 방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1: 근데
0: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았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두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멍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났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일단 냉목 구별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폰에 시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당가 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4: 그분이 대단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아니면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랬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네.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쓴가,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도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엮어서 어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니트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소박한 고백을 엄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성비 작사 리메 작곡의 연길 창가입니다. 연길, 그리운 그 땅의 산과 강, 그리고 사람 냄새, 고향의 전경을 한 편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어제의 길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계신 분들 한동의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은 자식이 가슴 한켠에 뺀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홍매 작사 은한 작곡의 부모라는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희생과 사랑이 다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자식에게 주는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미소, 따사로운 손길, 그 먼 기억이 음표 하나에 깃들여 있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정가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부르는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냄새, 소리,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인정,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 숨기는 고향정가를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박현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입니다. 가끔은 흔들려도 결국 자신 혼자만이 걸어갈 인생길. 자신을 향한 다짐과 누군가에 보내는 진심을 응원을 노래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eongmi'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검철입니다. 날씨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 폭설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관광 일정을 어기게 하며 야외 활동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면 맑고 쾌청한 날은 야외 관광과 촬영, 레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이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등산, 해수욕,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여행에서는 날씨 예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한 날씨는 여행자의 기분과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좋은 날씨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추억을 오래 남기지만 나쁜 날씨는 피로를 높이고 기분을 가라앉힙니다. 현재 기후와 풍토에 맞는 옷과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날씨에 대한 대비이며 이것이 편안한 여행의 기본입니다. 결국 여행은 날씨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날씨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며 자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여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족 동지 팥죽 제사 기술 성급 전승인인 리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리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지와 그리고 동지에 먹는 음식인 팥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1: 동지는 음력 11월을 동지달이라고 부르는데 24절기 중 22번 세절기가 동지입니다.
0: 네.
1: 12월 22 혹은 23일이면 동지가 해당됩니다.
0: 네.
1: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은 설에 떡국을 먹듯이 동지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듯이 동지의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0: 네.
1: 그것은 가을부터 짧아졌던 해가 극한에 이르러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바로 동지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0: 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12월 22일 혹은 23일에 해당되고 이날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해서 일명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이날에 동지 팥죽을 먹으면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동짓날에 특별히 팥죽을 먹는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동지날에는 붉은 팥죽을 쓰는데 팥을 푹 삶아서 으깨서 채로 거른 다음 쌀을 넣어서 끓입니다.
0: 네.
1: 찹쌀가루를 익여서 빚은 잘 심을 넣어서 그냥 끓입니다.

0: 이렇게 만든 팥죽, 팥죽을 꿀을 타 먹거나 사타카를 타서 먹는 게 별미였습니다.
1: 그렇다면은 옛날부터 이 팥죽을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0: 아, 옛날 사람들은 동지날에 팥죽을 먹으면 액을 막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잔병이 늘어나면서 쉽게 늙는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리하여 팥죽이 다 되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전에 돌아간 조상들에게 팥죽을 올려 차례를 지냈고 팥죽을 문지방 부엌 문턱 골목에다 뿌려서 담장 등에 뿌려가지고 붉은 팥이 양기를 갖게 하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음기가 찬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초상을 당했거나 이사를 할 때는 붉은 팥으로 두죽을 써서 집 안팎에 뿌리기도 하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였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아, 이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은 액을 막고 또 팥죽을 먹지 않으면은 잔병이 늘어나서 쉽게 늙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날에 팥죽을 먹었군요. 그렇다면은 일명 또 애동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애동지는 동지와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0: 아,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네. 중순에 들면 중동지, 말일에 들면 로동지라 하는데 애동지가 드는 해는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 해의 동지가 애동지라면 팥죽을 쓰지 않고 팥떡이나 기살미를 해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 동지는 뭐 수천에 걸쳐서 발전하며 또 독특한 절기 음식 문화를 형성했고 우리나라 조선족 사회에는 아직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는 전통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는 이 팥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0: 팥죽을 만드는 제일 처음으로는 옛날에는 팥에 돌이 많기 때문에 네. 잘 깨끗이 씻어서 돌을 잘 잃어야 됩니다. 잘 인 돌을 1대 1이 비례로 끓입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바꿔서 한 40분 동안 끓이고 삶습니다. 삶은 팥을 체에 담고 나무 주걱으로 으깨서 체에 걸읍니다. 팥 껍질은 버리고 아래로 내려온 팥물을 잠시 두어 전분이 깔아지면 우쪽이 맑은 팥물을 따라냅니다. 씻은 쌀을 팥물에 넣는데 물과 쌀의 비율은 대략 1대5로 합니다. 끓기 전까지 나무 주걱으로 그냥 젖어야 합니다. 밑에 눌어붙지 않게 죽이 끓어오르면 약 한 불로 낮추고 쌀이 퍼질 때까지 끓인 뒤 깔아친 팥물 전분을 넣고 계속 졸입니다. 찹쌀가루에 죽 팥물을 조금씩 넣어가면 반죽하여 새알 심이랑의 새알만큼 크기로 뭉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찹쌀떡 그 알심을 네. 예, 죽여다 엮어 끓여서 그 알심이가 떠오르면 다 익은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먼저 이 팥을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리고 물과 팥의 비율을 또 1대1로 해서 센 불로 끓인 뒤 약한 불로 바꿔서 한 40분 동안 끓인다고 하는데 이 팥죽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군요. 자, 아래 그렇다면 이 팥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0: 네, 동지 팥죽은 팥과 잡쌀떡으로 만들어 색과 향이 그리고 미가 모두 뛰어나며 팥 자체는 가을 겨울철에 좋은 보양식으로 수종, 소중, 해독, 거습, 건비지사 등이 효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조선족 동지 팥죽 제사 기술 상급 전승인이신 리숙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무형 문화 유산인 조선족 동지 팥죽 제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사 기술은 그럼 언제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까?
1: 2011년 11월 달에 성급 비물질 문화 유산 등록됐습니다.
0: 아, 2011년에 그러니 뭐 네. 거의 15년 전에 이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술이 등재되는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사실 저는 음식업을 하면서 네. 또 우리 민족 요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때부터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걸 한다면 정말 발량하고 계승해야 하고 또 우리 민족 음식이 잊혀지지 않는 풍속을 이어나가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등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0: 그렇다면 이 등재를 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좀 더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의 민족 음식을 또 계속 전승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은 누구한테서 배우셨습니까?
1: 우리 외할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0: 네.
1: 근데 그때 외할머니 배웠을 적에는 우리 이렇게 동지 날이 되면 애들 다 묻어놓고 배워줍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째서 깨끗해야 되고, 또 이게 뿌릴 땐 어째서 뿌린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0: 네.
1: 그때는 그게 알아 못 들었고요.
0: 네.
1: 그냥, 그래서 할머니 말하는 게 쑥그럽고, 그냥 할머니 하면 되는데, 우리 네. 먹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해야지? 그때까지는 인식을 못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커가면서, 어머니가 해주면서, 어머니가, 이거는 우리 풍속이기 때문에
0: 네.
1: 알고 지내야 되고 동지날에는 팥죽을 어째서 먹는다는 거 너네 알아야 호시한테 이거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
0: 네.
1: 그때는 조금 생각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0: 네.
1: 그래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0: 근데 그 어릴 때는 할머니께서 뭐 손녀들을 앉혀놓고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예 뭐 왜서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뭐 어른이 되면서 어머니가 만드는 것을 드시면서 또 어머니가 이것을 또 우리의 민족의 풍습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머니한테서 본격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1: 아, 글쎄요. 어머니한테서 배웠죠. 그냥 어머니한테서 배우고 사실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이 이게 다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그때는 좀 정신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부단히 내가 이렇게 같은 기술로 해야 되겠지만 또 갱신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함께하는 그 직원들도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모든 사람한테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어지고 계속 내야 되는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우리 민족 음식 문화가 단지 우리 민속 것만 아니잖아요. 나라의 거잖아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지키고 계승해야지 우리가 안 한다면 정말 잊혀지고 그냥 빛바랜 뭐가 되겠죠.
0: 그래요. 지금 또 전승인으로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릴 때 할머니가 이것을 꼭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직접 이 동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을 받았고 지금은 또 전승인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동지 팥죽과 관련된 뭐 추억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아, 제가 음식업 하면서 해마다 제가 뭐니까 동지 전날이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결국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결국 단골 손님들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내일은 동지니까 와서 동지 팥죽을 먹고 애원을 맞고 새로운 한 해 복을 받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그 모습이가 저를 더 안 그래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인 협회 가서 그 죽을 쏘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로인들한테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드렸을 때 그 로인 분들이 화난 모습 있잖아. 와, 우리 시대에서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이서 우리가 고맙다고. 내세는 분들 그런 얘기 했을 때 이게 그냥 2차해집니다. 깨거나 그냥 계승해야 되고 발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0: 그렇군요. 동지 전날에 준비를 많이 해서 친한 친구분들 그리고 또 이 로인협회에 가져다 주면서 이 풍습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뭐 동지 팥죽 하면은 동지 날만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죠. 사실 이 동지 팥죽은 그냥 동지만 먹는 게 아니고 정월 보름날에도 먹고 홍날에도 먹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취수하고 취하나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음식 중에 보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먹어야 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요즘 젊은인들 보면은 동지 팥죽은 동지 날이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특히 이 어르신분들이 좀 동지 팥죽에 대해서 뭐 많이 애착을 가고 요즘 뭐 서시장에서 이 팥죽을 파는 그 매대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에 이 동지 팥죽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예, 그래요. 지금 애원은 하지만 집에서 하기 번거롭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할 걸 요구하고 집에서 번거로움을 덜자면 사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장이나 낮 시장들을 가보면 이 팥죽 장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잘 되고 있어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이제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이 전승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지 좀 말씀 주시죠.
1: 아, 이제 또 얘기했지만 97년도에 오픈해서 가게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이 동지 날이면 정말 큰 문관에다 동해시해서 우리 오는 손님마다 다 이렇게 드리고 또 벤도에다 싸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전해서 와서 드시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꼭 이거는 우리가 이어갈 한 세습 풍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음식 문화를 전승해가고

0: 있습니다.
1: 네. 근데 97년에 이 음식업에 그 창업을 해서 뭐 우리 또 아주 큰 영예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아, 제가 저만까 음식 연구를 하면서 네. 우리 음식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우리 정말 우리 조선족 떠난 네.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 음식을 즐기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만까 연구하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이가 저는 네.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파하자면 네. 그냥 집안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2000년도 연변 음식 그 메시지 할 때부터 시작해서 네. 저는 그 국내외 그 거지 권위도 비싸에 하나가 됐습니다.
1: 아, 모든 그 시합에는 다 참가를 했다 그 예, 말씀이군요. 예. 네.
0: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 솔화분양면을 발명 특허했고요. 중국화밍주안리.
1: 네. 예.
0: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제가 영양학 공부도 하고 영양학을 배운 거 우리 실제 써먹고
1: 네.
0: 매개체 하나 해도 허투루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우리는 건강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 온 손님들한테는 정말 우리 한 끼 식사가 사실 우리 생명과 같다고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비록 한 접시째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1: 네.
0: 우리 민족 음식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참가해서 쭉 나왔습니다.
1: 아, 네. 그러니 또 이 우리 민족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또 국내외 많은 분들한테 또 선전하기 위해서 영양학도 공부를 하고
0: 아, 예.
1: 네.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이 맛있지만 이 음식에는 어떤 영양이 또 포함이 되고
0: 아, 그렇죠.
1: 그리고 뭐 조미료는 거의 뭐
0: 아, 예.
1: 네.
0: 저는 그 添加剂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된 채를
1: 네.
0: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도에는 그 우리 조선족 요리협회 대표로 참가해서
1: 오.
0: 세계 국제 관광 그러니까 비싸에 참가해가지고
1: 네.
0: 예, 그 대표 일원으로 금상을 받았고 11년도에는 전국 중국 중찬 창신 대회
1: 네.
0: 거기서 터진장 받고 중재사에 가서 중국 창신 능소장 받고
1: 아주 굵직굵직한 상들을 많이 받으셨군요.
0: 아, 예, 파리 거지 15년은 파리 거지 메시제 가서 수산 진장까지 받아왔습니다.
1: 네, 97년도부터 이 음식업을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의 민족 음식을 또 전 세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국내 국제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승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지밭죽은 뭐 지역적 또 민속적 절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조선족 전통 음식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속 절기 식품으로서 그 전승과 발전 과정에 조선족 민족의 전통 문화적 특징이 집약되어 있으며 조선족의 생활 습관과 식문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문화의 민족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 민속문화적, 학술적 연구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나라봐 떠나봐 나를 봐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아팠다. 감정은 들쑥날쑥했고 이유 없이 우울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해졌고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점점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흐릿했고 잇몸이 약해져 임플란트를 두 개나 했다. 왼쪽 팔은 들기도 힘들었고 밤이 되면 더 아팠다. 그쯤 생리도 멈췄다. 중학교 때 알았던 기관지염이 다시 도졌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이제 좀 나를 돌아보라고. 떠나고 싶었다. 명치께 뭔가 걸린 듯한 답답함. 큰 숨을 쉬어도 숨이 트이질 않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갱년기였다. 벗어나고 싶었다. 떠나면 나아질 것 같았다. 떠나야 나아질 것 같았다. 그렇게 떠났다. 미국으로. 중년이 되어 처음으로 떠난 곳이다. 처음이라는 건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품는다. 여행 준비 내내 들뜨고 우왕좌왕했다. 날씨를 체크했음에도 어떤 옷을 챙겨야 할지 몰라 옷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돼 고추장과 김, 카레와 즉석밥, 라면까지 챙기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땐 하나

하나 결정이 쉽지 않았다. 자유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시누이 부부가 우리와 함께 가기로 했다. 나이 들어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라 불안하기도 했지만 함께 간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동물과의 만남도 인상 깊었다. 차 가까이 곰, 사슴, 엘크, 버플러가 보였다. 갈색 털로 뒤덮인 거대한 버플로 무리가 묵묵히 길을 건너는 모습은 삶을 탈구하는 듯했다. 자동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도 개의치 않은 여유, 인간과 동물의 평화가 거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는 삶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숨이 막혀서 우울해 죽을 것 같았다. 도망치듯 갱년기를 피해 여기에 왔는데 내가 웃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남편도 웃었다. 공간만 옮겼을 뿐인데 어느새 내가 달라졌고 가족들이 날 보며 안심했다. 그곳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자랐으며 방금 웃은 걸 잊은 채 또 웃었다. 방황하는 나를 품어주고 흔들리는 나를 잡아준 곳. 그곳이 내 여행의 시작이었다. 다녀온 여행은 마음의 곁을 바꿔 놓았다. 엉켜 답답하던 세월이 차분해졌고 눈에 보이는 성취 대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다. 나라봐 떠나봐 나를 봐는 갱년기라는 예기치 않은 신체의 변화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묻기 시작한 한 중년 여성이 여행이라는 통로를 지나며 자신을 회복해가는 기록입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 멀리 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떠나며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돌아온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들려줍니다. 이 책 속 여행은 치유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우울과 불안, 로화, 엄마라는 역할, 중년 여성으로서의 몸과 시선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풍경과 겹쳐 담담히 드러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자는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애쓰는 삶으로 옮겨가는 미시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여행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만족도는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날씨는 여행의 계획부터 진행, 안전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날씨는 여행지 선택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봄의 온화한 기온은 벚꽃 구경이나 등반에 적합하고 여름의 무더위는 바다나 계곡으로 향하게 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날씨는 단풍 여행과 역사 명소 탐방이 최적이며 겨울의 추위는 스키와 온천 여행을 즐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각 계절의 날씨 특징에 맞춰 여행 스타일을 바꾸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교육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우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하나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던 집 한 채, 겨울가에 피어있던 노란 봄꽃들이 피어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잠시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소록이 짙어가는 계절, 5월에 산은 싱그러운 잎새와 들꽃으로 가득하죠. 나무도 바람도 우리 마음도 가끔은 산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죠. 계속하여 박장길 작사, 라성도 작곡의 양설야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자 이 노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테죠. 계속하여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은 가요,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는 저녁 노을과 함께 하게 되죠.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가 차려진 사람이 행운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차려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부르리라 부르고 멈춰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성공의 화려한 순간 앞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인내하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언제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자신조차 계속 가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결혼 15년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거요? 없는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여러분도 15년차 남편과 같이 답을 하지 않나요? 한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호기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의 모든 게 궁금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이 착각이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남편을 안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나이 42.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죠. 22, 풋풋하다 못해 아릿하던 대학 시절에 만나 32에 결혼 도장을 찍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남자를 20년을 봐왔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20년이나 곁을 지킨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고중통창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제 삶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부모님 다음으로 바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 수 있을까? 저희 사이엔 이제 설렘의 파동도 갈등의 폭풍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다 못해 고여있는 연못 같죠. 사실 저희 관계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집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8살 딸의 제잘거림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메마른 지 오래됩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직 지극히 정말로 기능적인 것뿐들입니다. 애 화금비 냈어? 애 학원비 보냈어? 응? 곧 어머님 생신인데 뭐 사드릴까? 난 상관없어. 당신이 골라. 오늘은 당신이 집 청소 좀 해줘. 나 나갔다가 와야 돼. 육아, 교육, 집안일, 경조사, 그리고 생활비. 저희의 언어는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죠.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가끔은 사무실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툭 까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봐온 사람인데 남편의 식성, 잠버릇,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가는 핸드폰의 각도까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끔찍이도 싫어하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 국물 요리를 원하는지, 비빔밥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화가 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 결혼 8년 차인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결혼 연차는 비슷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사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그릇 무늬 어때? 당신 취향인가? 나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당신 요즘 이런 기하학

쪽인 무리가 끌려? 요즘 이상하게 복잡한 게 예뻐 보이더라. 사소하다 못해 시시 끌렁해 보이는 무름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름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문의생활 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문의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 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열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1화,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은 희망의 속눈이보다 절망에 속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제는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 속에서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은 뜻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혼자의 식사. 혼자의 식사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처량하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는 혼자 먹는 식사가 나름 행복하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즐길지 내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혼자의 식사야말로 나만을 위한 하루의 선물이 아닐까. 집 식구들의 음식을 할 때는 실수할까봐 주로 해보던 요리를 하게 되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요리 연습이 될 수 있다. 간혹 새로운 음식을 해먹는다고 영양을 따져가면서 채소와 고기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별난 요리를 할 때가 있다. 한입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서 얼굴이 찡그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여 요리 솜씨가 느는 것 같다. 이 몇 년간 나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 메뉴를 정하고 맛을 보고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다. 온전히 내 손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은 자신과의 달콤한 대화 같기도 하고 음식 빛깔은 나의 삶의 열정을 닮은 것 같아 먹다가도 웃는다. 나의 반찬 접시는 예술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해온다. 누군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오면 나는 선뜻 요리라고 대답하리라. 혼자의 식사는 자기 돌봄이다. 혼자 식사하면서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풍미를 탐구하는 것도 일종 향수이다. 혼자라는 공간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젓가락으로 집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먹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일이 흥미가 붙으면 사는 일도 신명이 날 것이다. 12년 전 함께 생활해오던 남편이 없이 혼자 밥을 먹자니 고역이었다. 혼자 벽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니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서글프던지.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서 밥맛을 잃을 때가 많았다. 색다른 음식이면 입맛이 돋을까 싶어 가끔 식당에 찾아가기도 했다. 혼자 앉아 꾸역꾸역 먹을 때 옆상에서 부부끼리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걸 보면 부러워서 채 먹지도 않고 일어설 때가 있었다. 부부간에 의논하며 채소 사는 모습을 봐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하루 강둑길에서 우연히 사촌 언니를 만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편이 돌아간 이후로 불면증도 생기고 밥맛도 잃어서 외롭고 서러운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라도 슬픔을 들키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차 사촌 언니를 만나니 가슴에

보뚝은 터졌다.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어찌됐든 살아야 한다. 상실의 슬픔을 오래 안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부가 못다 산 못까지 사는 게 제부한테 미안해.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혼자의 식사도 제대로 갖춰놓고 먹는 것이었다. 그때는 2018년 남편이 나를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절로 행복을 찾아 후반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에 남편 곁에 가리라 속다짐했다.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핸들을 틀었다. 생각을 바꾸니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사도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간혹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무엇을 먹고 싶으면 훌쩍 맛집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즐긴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밥도 맥주도 커피도 혼자 잘 즐기는 편이다. 혼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별 재미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다 정성 들여 집에서 요리한다. 이건 순수한 먹는 즐거움보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자아위안에 가깝다.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노력이다. 밥상이 예쁘게 차려지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먹는데 고작 10여 분이 걸려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없더라도 나를 잘 대접하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보통 혼자 음식점에 가면 포장하겠는가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 식당에서 나온다. 또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들어서면 몇 분인가고 묻는데 혼자라고 하면 칸막이를 설치한 1인 전용 좌석을 안배하기도 한다. 혼자의 식사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에너지를 충전받는다. 혼자의 식사도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어떤 일에 수고했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을 때 나는 나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스스로를 격려한다. 작품을 투고한 날, 작품이 발표된 날, 원고료를 받는 날, 쇼핑을 즐긴 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라도 음식점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나에게 대접한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성취를 하고 나면 나는 오히려 나에게 식사를 선물한다.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면서 나는 혼자의 식사로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허전함을 채워가며 그 속에서 고갈된 사랑을 얻는다. 혼자의 저녁 식사는 괜찮다. 이쁘게 담긴 육회 한 접시에 생맥주 한 컵, 거기에 국밥 한 그릇이면 온 하루 창작 노동에 지친 피로가 풀려나가니 이 얼마나 좋은가.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 머뭇거렸고 다들 동행이 있는데 혼자 앉아 먹고 있는 모습이 왜서인지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눈치 보인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가끔은 모멘트에 내가 먹는 음식도 올리면서 혼자 하는 식사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즐긴다. 혼자의 식사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다. 계속하여 글 한 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가 곱고 사유가 명석하다.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는 인터넷 구매에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동년배들이 굳이 젊은이들처럼 힘들게 배우느냐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오히려 배움을 멈추고 늙음을 한탄하는 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나와 함께 수영을 배웠다. 걱정스러워하는 수영 코치의 염려와는 달리 할머니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수영을 배우면서 오히려 나의 동작을 지적해줄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서도 할머니는 수영장에 남아 좀 더 연습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영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았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 배웠기에 할머니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했다. 할머니는 뭘 배우든 종례로 허투루 대한 적이 없었다.
학위의 할머니는 기왕 배우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한 매번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0: 늘 강조했다. 생활을 요래하고 모든 게으름 없이 배우는 할머니의 인생 태도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엇이 자신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만사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노년을 느긋하게 보내는 할머니 인생 태도는 줄곧 나의 본보기로 되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 모습에서 나는 진정 어떻게 해야 노년을 여유롭고 지혜롭게 보낸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할머니로 인해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한 만년을 보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고창립 작사 리니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맑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어릴 적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석화 작사 거창모 작곡의 돌다리 준비했는데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산간마을에 가면 늘 다리가 있죠. 그 다리가 흐리는 돌다리로 되었는데요.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동년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박연현성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40년대 창작된 전청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 계절의 변화에 맞춰 농사를 지으며 느끼는 기쁨을 반영한 이 작품은 분배받은 땅에서 벼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흥겨운 노동 생활을 하는 한 폭의 그림처럼 형상화한 노동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담은 가요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모습, 강화 안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홍렬 작사 김광 작곡의 런앤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런앤을 즐겁고 여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수 마법자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사과배, 연변의 특산인 사과배를 소재로 다룬 가요.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혼자서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죠.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 용기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험을 통해 큰 성장을 하는 꽃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예쁜 꽃토끼예요. 먹이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우여곡절을 겪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이에요.
1: 네, 이야기는 혼자서 해내기 어려웠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며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꽃토끼와 친구들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봄이 되어 산골짜기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맛있는 산딸기와 오리 등 다양한 과일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고 신선한 산나물들도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는 엄마를 위해 맛있는 먹이를 모으러 홀로 산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는 느리지만 꼭 따라오는 거북이 친구와 뾰족뾰족 가시가 특징인 고슴도치 친구가 함께 따라왔어요.
1: 꽃토끼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언덕에 다다랐어요. 언덕 비탈의 나무에는 노랗게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달콤한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꽃토끼는 너무 기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 우로 올라가 과일을 따려고 했어요.
0: 그런데 꽃토끼는 그 돌이 산 위에서 굴려내려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꽃토끼가 돌에 올라서자 돌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대로 언덕 아래로 빠르게 굴려가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도 그 돌 위에 탄 채로 함께 굴려가고 말았어요.
1: 큰 돌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꽃토끼는 물레방아 돌리듯 발을 힘껏 굴렸지만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따르던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힘을 다해 쫓았지만 굴러가는 돌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0: 그렇게 굴러간 큰 돌은 산 중턱의 다른 바위에 툭 부딪혔어요. 그 강한 충격으로 꽃토끼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가 깊은 계곡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지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꽃토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1: 운 좋게도 꽃토끼는 떨어지는 동안 절벽을 스치며 커다란 나무의 가지를 꽉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나무를 타는 방법을 전혀 몰랐고 가지를 꽉 움켜쥐고 매달린 채 힘껏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2: 도와주세요!

0: 도와주세요!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1: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둘 다 키가 작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꽃토끼의 팔은 점점 아파나고 힘도 다 빠져가고 매달린 나무 가지도 점점 휘어져가 이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2: 그때였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굵고 튼튼한 발이 뻗어나왔어요. 바로 숲에서 살던 큰 곰이었어요. 곰은 다급하게 아래를 내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0: 꽃토끼야! 어서 내 팔을 잡아! 어서! 늦으면 위험해!
1: 꽃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곰의 굵은 발을 꽉 잡았어요. 곰은 부드럽게 꽃토끼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지친 꽃토끼를 돌보며 말했어요. 꽃토끼야,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먹이를 모을까?
2: 꽃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3: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위험했어.
2: 이렇게 꽃토끼는 거북이, 고슴도치, 그리고 새로운 친구인 곰과 손을 잡고 다시 모기를 모으러 길을 나섰어요.
1: 내 친구는 손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 아름다운 숲에 다다랐어요. 높은 산이 펼쳐지고 계곡에는 맑은 산물이 흘러가고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피어있었어요. 나비들이 바삐 날아다니고 햇살이 잘 드는 언덕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있어 숲속이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2: 나뭇가지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언덕 뒤에는 산나물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계곡의 습지에는 또 싱싱한 소초들이 가득하고 바위 옆에는 큰 버섯이랑 다양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1: 모두들 기뻐하며 각자 먹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계곡 습지에 자란 수초를 캐고 싶었지만 습지가 미끄러워 들어가기 겁났어요. 그때 거북이가 등을 내밀어 꽃토끼를 태워주었어요.
2: 또 나무 위에 과일을 따고 싶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곰이 꽃토끼를 들어올려주어 과일을 따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물을 뽑고 싶었지만 힘이 부쳤을 때는 고슴도치가 재빨리 땅을 파줘서 물을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니 모두가 정말 기뻤어요.
1: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꽃토끼가 가져온 대나무 바구니는 금세 맛있는 열매로 가득 찼어요. 꽃토끼는 바구니를 들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3: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큰 보석도 구했으니 정말 기뻐하시겠지?
1: 하지만 꽃토끼는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며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 거북이랑 고슴도치랑 곰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절대 구할 수 없었을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이 할 수 있구나.
1: 그때 갑자기 숲속으로 으르렁하는 무선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숲 깊은 곳에서 나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꽃토끼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어요.
4: 토끼야, 또 만났네? 오늘은 혼자 있구나? 넌 오늘 내 정신이 돼야겠어.
1: 하지만 이번에는 꽃토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씩씩하게 서서 늑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0: 이번에는 예전처럼 너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말해두지. 나한테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 네가 날 해치려

0: 어떤 순간 친구들이 날 도우러 올 거야.
1: 늑대는 꽃토끼의 말을 듣고 얼굴을 굳히고 더욱 사납게 꽃토끼를 향해 덤벼들며 말했어요.
2: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친구가 있을 리 없어. 누구도 너를 구해줄 수 없어.
1: 하지만 꽃토끼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큰 나무 뒤로 피해 숨고 큰 바위 우로 뛰어올라 힘껏 외쳤어요.
0: 얘들아, 빨리 와줘. 늑대가 나타났어. 빨리 와서를 도와줘.
1: 거북이와 고슴도치와 곰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먹이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갑자기 네 명이나 되는 상대를 보더니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며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3: 고토끼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늑대의 앞다리를 강하게 잡고 늑대가 아파서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꽃토끼를 물려는 순간 곰이 달려와 늑대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늑대가 고개를 돌려 곰을 물려 할 때 고슴도치가 또 빠르게 달려와 늑대의 뒷다리를 찔렀어요. 늑대가 다시 몸을 돌려 고슴도치를 향할 때는 거북이가 달려와 늑대의 꼬리를 꽉 물었어요.
1: 그렇게 네 친구는 늑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용감하게 싸웠어요. 늑대는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를 절며 꼬리를 낑낑 끌고 산골짜기로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3: 나쁜 늑대를 쫓아내고 네 친구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먹이를 가득 실은 바구니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줄을 맞춰 걸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1: 한편 꽃토끼의 엄마는 집에서 숲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때 멀리에서 꽃토끼가 열매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날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3: 엄마는 꽃토끼를 보고 기뻐하며 달아나가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커다란 버섯 하나를 꺼내 향기를 맡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0: 얘야, 이렇게 많은 먹이를 내가 혼자서 다 구한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1: 꽃토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4: 아니에요, 엄마. 이건 거북이 친구랑 고슴도치 친구랑 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함께 구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었어요.
3: 엄마는 꽃토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꽃토끼와 엄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함께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0: 친구들, 오늘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기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위험에 처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꽃토끼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나누는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 두 배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도 느꼈어요.
0: 친구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면 세상이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이른 아침 햇님이 반겨주는 학교 가는 길, 구름 따라 우리 맘도 도둥실 멀리 멀리 떠난다. 아빠 엄마 당부를 양 마음에 새기고

날 손을 저으며 어서들 오라고 우릴 부른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빗전 울린다. 창문 밝은 배움터로 어서 들가자, 어서 빨리 가자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빗전 울린다. 창문 밝은 배움터로 어서 들가자, 어서 빨리 가자야.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에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1: 예, 예, 네, 덕분에 잘 보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서 예, 길태중립 문진부에서 예, 수고를 하시는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에, 이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1970년대에 장춘중야군을 졸업한 분인데 에, 졸업한 뒤끝에 에,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길시 에, 중요원에서의 주임직을 에, 맡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양천공 14년도에 에, 올해 연길에 있는 연길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에, 퇴직을 한 뒤 그때 최근에는 우리 길태중립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에, 이분은 일찍이 연변명리로 말이요 명리 칭호를 수여받은 분입니다. 에, 우리 중리에서의 환자를 진찰할 때 한어로 말하면 왕원원체라 하는데
0: 네.
1: 이 네 가지 말조의 진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왕원원체의 진찰 방법에서 특히 말조의 맥진을 잘합니다. 진맥을 잘한단 말입니다. 능리의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조의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을 띈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0: 아, 그리고 또 설진을 잘합니다. 설진이라 하게 되면 에, 중리를 배워본 분들이 많이 인식하겠지만 해를 내보내셔 하기는 해의 설질이라든가 설태라든가 이걸 관찰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환자가 또 무슨 정황인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윤덕이 주의 뭐냐 첫째로 예,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예, 뇌졸중으로 인한 예,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아래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관심병에 이러한 말이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아, 이외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운증, 예, 머리가 어지럽다, 예,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예,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 하늘로 쓴 장르의 거란, 예, 비뇨기계통입니다. 예, 이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만성신염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 에,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변이 작고 급하고 아, 절연하고 예,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아, 병증에 방광염 뇨도염 아, 특히 보게 되면 뇨실금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에, 소아내과 교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에,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이러한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결장염으로 나타나는 복통이라든가 설사하는 병증 변비증이 그리고 만성간염 담낭염 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예, 예,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말이죠 예,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아, 예견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이 윤덕이 주임이 예, 실면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예,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예, 정도부동하게 말이죠. 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에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하늘로 또한 치스면증이 예,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 예, 예, 석 달 이내에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달, 몇 년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완고성 실면증에. 이래서 단기 실면증하고 완고성 실면증을 놓고 생각하는 분들을 통계를 해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대략 3억 정도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심리적인 문제로 이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별난 일이 아닌데 생각이 많고 늘상 말이죠. 긴장해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 속에서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와이웬싱이라는데 외적 원인으로 또 말이죠. 이 참 자기 바쁨 이런 말이죠.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의 인소에
1: 네.
0: 이사를 왔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에 그리고 말죠 예,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가 말죠 소음이 많다든가에 그리고 말죠 예, 기온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방 사람들이 남방으로 갔거나에 남방에서 북방으로 왔거나에
1: 네.
0: 또 외국으로 갔거나에
1: 네.
0: 이렇게 되면 또 말이죠 이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말이죠 생활 환경 생활 사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다가 말이죠 연세가 되어서 말이죠 리직을 해야 된다. 특히 말이죠 급이 있는 분들이 자리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계시니까.

0: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60이 됐으니까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그, 중대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말이죠. 또 이, 담당하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종 질병으로 인해서, 특히 서약을 쓰는 분들이, 모종 약물을 잡쌌을 때, 이 실면증으로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상에서 말이죠. 예. 담배를 반가워하는 분들 속에서,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 속에서,
1: 네.
0: 또 어떤 분들 말이죠. 카페라는 게,
1: 네.
0: 이런 걸 말이죠. 이 다시기 좋아하거든요. 예.
1: 네.
0: 이런 분들 속에서 또 말이죠. 예.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 어째내 서약을 말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되지도 않고, 아, 또 말해서 중의도 배워봤는데 어째 되지 않더라,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생활상에서 말이죠. 너무 말이죠.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 그리고 말이죠. 정신노동하고 육체노동하고도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말이죠. 예? 일을 힘들게 했거나 필요하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정신노동에 종사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예? 이 심비를, 예? 심장에, 비장에,
1: 네.
0: 중의학적 각도에서 말하는 심비량실합니다. 예? 심비를 손상주고 기혈이 허약해지고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의학의 신주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심장에 신명을 주관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명을 주관해 주는 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잠들기 바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박윤덕 주임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저녁에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혈압도 높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아프고,
0: 예, 예, 예.
2: 그래, 그 다음에 기억력도, 예, 없고, 공방 생각했던 것도 까먹고, 이래가지고, 박용덕 주임이한테서 참약을 갖다가 썼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예, 그 다음에 시원해서 많이 나가져가지고, 예, 오늘 또 가서 약지르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증상이 비 오기 전이랑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0: 예,
3: 숨이 막 잘 안 올라오고,
0: 예, 예.
3: 그런 증상이 많고.
0: 말씀하세요.
3: 예, 그런데 이런 병은 절대중의 박창호 선생님이 잘한다고 들었는데.
0: 예, 예, 예.
3: 예, 그러면은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박창호
0: 예, 선생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박창호 선생님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요일날까지 그냥 나오십니까?
0: 일요일에는 쉽니다.
3: 아, 오전나 호개호 다 하십니까?
0: 네, 토요일에는 오전만 합니다.
3: 그렇습니까?
0: 네, 쉬어야 되죠. 다 70 넘었는데.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집에 선생이 저기 고혈압도 있는데다가 당뇨로 한 7, 8년요 오래 앓았습니다.
0: 예, 예.
4: 그래가지고 예, 온몸이 맷도 없고 살이 빠지고 예, 그렇죠. 정말 아랫다리 맷도 없고 예, 예. 움직이기도 싫어하면서 예, 소변도 잦으면서 예, 밤에 잠도 잘 못 쉬었습니다.
0: 그렇죠. 예.
4: 그래.

0: 이로수도 맞고 무슨 소약도 많이 먹었는데 예, 증상이 잘 낫지 않아가지고 그 길태숭이 박윤덕 선생님이 그 약을 예,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는 한 세 번 먹었습니다.
1: 예예. 예, 예.
0: 그런 게 예, 효과 영도 없습니다.
1: 예,
0: 밤에
1: 예.
0: 못 자던 게 예, 잠도 잘 자고 특히 예, 정말 소변이 다 사서 예, 정말 자꾸 화장실 달아가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본인이 형 좋아한다.
1: 예예예. 예, 예,
0: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늘이 약을 지금 꾸준히 더 쓰겠다고 오늘이 약 쓰러 갔다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예. 예. 그냥 오시죠. 예, 오세요.
0: 예.
1: 오전에.
0: 알겠습니다.
2: 예,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예.
3: 저는 예, 그, 합니다.
2: 네.
3: 예. 소화기타에 안 좋아서 예, 가기 시작했는데, 가서 치료하면서 여기저기 아픈데 많아서
1: 예.
3: 또 여기 아프다 하면 여기를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하다나이가 어전에 여러 달 다녔습니다. 그런데
1: 예, 예.
3: 야 수건자 정말 예명입니다.
1: 예.
3: 치료 효과가 형 좋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오늘 또 예, 약 치러 가려고
1: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냥 오세요.
3: 예.
1: 예약이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다.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 뭐니까, 예약하자 그럽니다. 저, 박용달 선생 이사 그거 저 예약하겠어.
1: 예, 예. 그냥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4: 예.
1: 예.
4: 아마.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네.
1: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씀 주세요.
5: 예, 무슨 분이에요, 하시다.
1: 어느 분이십니까?
5: 네.
2: 아, 신호가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5: 네.
2: 어느 주임? 여보세요.
5: 강재임.
2: 네.
1: 예,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강철수 선생님.
2: 네.
1: 예.
2: 네. 그래요.
1: 예.
5: 어디, 예?
1: 예, 예.
5: 한번 가보려고요.
1: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신경성 위험으로 많이 앓고 있어요.
1: 예.
6: 예. 근데 이 길태성 방송 들으니까 거기 그런 신경외과 그 박윤덕 교수님이 영화단 성운이 자살해갖고
1: 예, 예, 예.
6: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1: 예.
6: 그 여러 병원 다니면서 많이 봐야했는데 서약 계속 먹은 그런지 대비 그런 별로 낯선 거 모르겠어요.
1: 예,
6: 그래서
1: 예.
6: 한번 예, 그 박윤덕 교수님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어전에 오세요.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7: 무슨 일이 많냐?
2: 말씀하세요.
7: 어이.
2: 네. 예,
1: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7: 됩니까?
1: 예, 예, 예.
7: 선생님 수고한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7: 예, 내가 군수인데.
1: 예.
7: 주관자의 환담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았어요?
7: 그래, 내가 습진을 해서, 여기서 말했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3년.
1: 예, 습진을. 예, 예.
7: 그게 형 떨어졌습니다.
1: 오, 좋은 일입니다.
7: 주관자가 내 말한 게 분포이가 한 20년 내지 30년 된다 하니까 그런가 하던 게 두통도 다 떨어졌습니다.
1: 오, 좋은 일입니다. 그게 예. 다 치료 안 되는데.
7: 그 전에 두 달 반 내 이제 두 달 반 기다리고 왔습니다. 다시 떼나무 어떻게 하니까 전화를 와야 하는데
1: 예.
7: 이런 전화는 제대로 말해야 되니까
1: 예.
7: 두 달 반 동안 기다리고 왔는데 지금 그 습진하고 그
1: 분포이
7: 분포이 떼야 해놨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7: 부원장님이 아주 그 정의라는 거 말하기 쉽고 사랑을 지금 냉변에 이게 바톤다 바톤지 한다 역사란다
1: 예.
7: 집에 내전에 다른 것도 몰라 갈까 해야겠는데
1: 예.
7: 그 심장 좀 좋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1: 예. 그냥 오세요.
7: 예, 거기서 잘합니까?
1: 예, 예. 심혈관 예.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7: 예, 예, 예. 예. 박수님 수고합시다. 예.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저기 수근사 보이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예, 얼굴도 붓고 이 다리도 많이 붓고 다리 무겁고 예, 허리도 예. 아프고
1: 예.
8: 지지한 병이 많습니다.
1: 예.
8: 그런데 지금 몇 번 약 갖다 먹었는데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8: 그래 요새 지금 또 가사가 꾸렵니다. 약질라.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오시면
8: 예,
1: 됩니다.
8: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내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9: 아, 선생님 아침마다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9: 예, 선생님 나는 지금 무슨 정말인가 하면 예, 심장이 좀 아이 좋고 예.
1: 예.
9: 그 다음에 남결석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9: 그래서 어느 선생님 보였으면 되겠는지 해서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일단에는 네. 지금 소개라고 했는 예, 윤덕이 네. 주임을 찾으세요.
9: 박윤덕 선생님.
1: 예, 윤덕이라 합니다. 예.
9: 아 박윤덕.
1: 예.
9: 예.
1: 예.
9: 그러면 오전만.
1: 예 이분은 예, 우리 길대 중에서 내세 가장 많은 분인데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9: 아, 그럼 나는 용서인데 그럼 입식이 좀
1: 들어. 예, 그렇죠. 예, 예, 예.
9: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9: 고객님,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밤잠 잘 자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나기만 막 어지럼증이 나요.
1: 예, 예.
10: 예, 입안이 마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박윤덕 선생님은 몇 번 사서 가서 약 많이 재먹었는데 많이 나사져서 오늘도 또 이거
1: 예 어떠니 오세요 예
10: 예 예, 알았어요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10: 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는 수원장 보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1: 지금 장경화 초기고 이도 안 좋고 그래서 수원장 배우고 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11: 그런데 지금 좀 잠도 자고 밥도 조금 먹고 괜찮습니다.
1: 예예. 예,
11: 그래서
1: 예.
11: 한 번 더 진료하죠. 수원장 어느 날 또 나올까?
1: 예, 매일 나옵니다. 예, 일요일 내는 코. 예.
11: 그렇습니까?
1: 예예. 예.
11: 예. 그리고 진맥도 잘하고 병도 잘 짚어냅니다.
1: 예예예. 예,
11: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11: 그러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 예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11: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예 저 신경성 두통으로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12: 정상적으로 예, 이 수통이 발동하는데 어째 알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12: 발작할 때는 예,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1: 예.
12: 화가 달라면 예,
1: 예 그렇죠.
12: 잘 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예.
12: 예. 그리고 예, 정서가 그냥 불안정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12: 그래서 그게 길태중이 그 저 박윤덕 그 저 교수님을 좀 뵈려고 그랬습니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12: 오늘 시간 되는가요?
1: 오전에 오면 됩니다. 예,
12: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12: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

0: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아, 내 전화 맞습니까?
3: 예, 맞습니다.
2: 예, 예. 나는 그 진가가 오늘이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데이터 예약하자 그랍니다.
3: 예, 어떤 전화입니까?
2: 나는 예, 주약에 어제 위 나쁜 사람은 변비 온다던데 나 설사를 하네 이 위 나쁘단 말입니다.
3: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2: 어, 근데 내 동의들이랑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더 굳고
3: 예, 예.
2: 그 다음에 위 나쁘다 합니다. 근데 나는 설사를 계속 하고 위 나빠서 예, 내, 예. 야, 내 정말 약을 예, 내 이 용서인데 연기력 그래서 예, 좋다는 선생님 많이 댕김에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그래도 이 방송 듣고 서리 내 그 길태병원에 선생님들 모두 용하다까나에 주약의 그 박창호 주인 선생님이 위에 정말 잘한다는 이런 소문 듣고 내 거기 가서 예, 또 약을 제다 먹었습니다.
3: 네.
2: 근데 내 지금 예, 요지간에 내 이게 지금 해체해서 나오고 막 이래져 그뭡니까?
3: 네.
2: 나 그래 그거에 만대로 먹고 있습니다.
3: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그리고 어찌인가 이게 위 이래매에 이게 설사를 나가면 아침에 눈 탁 뜨면 예, 벌써부터 화장실부터 따라가고 이랬습니다.
3: 예, 예.
2: 근데 내 요새 내 딱 이거 계속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3: 예.
2: 근데 내 어전에 한 열 며칠 됐습니다. 저 열세 날인가 그런 행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딱 제 시간에 딱딱 가,
3: 예.
2: 많이 가는 시간에 가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기분도 좋고 난 영 그래서 별로 요지 안에 사는 것 같더라 합니다.
3: 예.
2: 걔네 아무래도 영 고사했던 한 그 생각은 내 오늘이 시간이 될 때 내가 오늘 갔다 올려고 그랬다.
3: 예, 예.
2: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해 주십시오.
3: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 그냥 오시면
2: 예,
3: 됩니다.
2: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전번에 박창호 선생님이지요. 예, 전번에 좀 치료 받아보니 허리 아픈 게 좀 지금도 어째 좀 시원치 않습니다.
3: 예, 예. 박창호 주임 뭐였습니까?
4: 예,
3: 예, 예.
4: 예. 예.
1: 네.
4: 그래, 저 치료를 하려고.
3: 예.
4: 예.
3: 그냥 오시면 그래. 됩니다.
4: 그래요?
3: 예, 박주임은 매일 문진 합니다.
4: 예. 그래,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5: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5: 그, 저는 이, 이 규태중이 박윤덕 중 이사의 환자입니다.
3: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큽니다.
3: 예, 예.
5: 그, 이 소치 피전 한 개의 심장이 크다고.
3: 예, 예.
5: 그래서 눈동안에 가서 보냈습니다. 뭐, 퇴초도 하고, 무슨 심장 두다. 근데,
3: 예.
5: 심장이 크고, 맥박이 또 너무 높고, 예, 뭐, 접어있던데, 약이 무슨 구슬에 보고는, 라인들 다 있다면 약이 별로 없습니다.
3: 예, 예, 예.
5: 그런 게, 자꾸 이렇게 가슴이 후덕덕 후덕덕 하고, 그럼 또 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예, 답답하고
3: 예.
5: 이런데, 무슨 약이 없지 해서, 그, 광고를 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윤덕 주인이 산대 가서, 예, 중약으로, 이래, 심장, 뭐, 고충하고 뭐 기약하라는지 그래서
3: 예.
5: 중약을 저는 한 세 번 개나 먹었습니다.
3: 예.
5: 굉장히 숨이 차고 뭐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났고 결국 맥박이 없는 게 그것도 이렇게 맥박이 어저는 한 50몇이 올라옵니다. 막 40몇 지르고 내려버렸던 게 그래 영 상태 좋습니다.
3: 예.
5: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 이사야 하고 오늘 가서 또 더 지르고 그랍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 네.
3: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주의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냥 그 약국에 가서 예, 약방에 가서 임의로 말이죠. 예, 진정제라든가 수면제를 잡수지 말고 예, 병원에 오셔서 예, 이제 소개를 했지만 박윤덕 주임처럼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한 분들을 찾아서 첫째는 원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자

0: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5월 17일 연길에서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회장 권순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권순기 일행에게 환영을 표하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가 장기간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우세가 뚜렷하고 자원 천품이 우수하며 우대 정책이 중첩되고 발전 기세가 강대한 바 저력이 깊고 상업을 중시하며 전망이 밝은 투자 옥토입니다. 작년 연변은 습군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여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지역 특점,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학 건강, 의료 미용 및 건강 양생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며 발전의 새 우세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전문가, 기업가들이 심층 고찰한 토대에서 실무적 협력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호의 상생의 접점을 파악해 연길 의료미용 소진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산업혁신을 연변에 배치하고 더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연변에서 전화하며 더 많은 량질의 대상과 팀, 인재가 연변에 자리 잡도록 적극 추천해 세포산업, 생물제약, 의료미용 및 건강양생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연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각 과학연구팀,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권순기는 참가한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경영 환경이 우량하고 정책 우세가 두드러지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미래를 향해 연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과의 실무적 협력을 깊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협력 의향이 실속 있는 대상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주동해 연변 경제가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 양의신,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고급 자문 전문가이며 국가 세포산업 공정중심 주임인 류모군,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겸 생명과학사업위원회 회장이며 심수시 북과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호준은,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이며 거시안 집단 리사장인 박걸, 중국 아시아 경제발전협회 생물경제사업위원회 부회장이며 북경통화 립태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인 리영준, 주 지도 일꾼들인 주금성, 왕길보, 권대걸 및 주직서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5월 17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8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안도현 2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75%를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서 도나시에서는 문명 도나 양보 선행을 핵심으로 다각도 선전, 전방위 문명 인도 등 조치를 통해 광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동적으로 교통 루습을 벌여 문명 레이가 도시 거리에 가장 따뜻한 풍경선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도시구역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 도로 및 상업 거리에서 문명교통 인도 활동을 펼쳐 자동차 운전수가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고 행인들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행인에게 양보하는 운전수들에게 문명 레이 양보 선전품을 발급하고 교통법규와 문명 운전 지식을 보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명하게 운전하고 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 주민 동금과 합니다.
0: 평소 차를 운전해 출퇴근할 때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 행인들에게 양보합니다.
1: 행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도나의 교통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운전수들이 행인들에게 양보하고 행인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에 출행이 편안하고 안심됩니다. 우리는 응당 교통규칙을 더 자각적으로 준수해 문명 도나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종합관리중대 중대장 손혜입니다. 횡단보도는 행인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며 또한 도시의 문명선입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횡단보도에서 양보하는 것은 법률 명문 규정이자 도나 주민들의 문명 자질의 직접적인 체현입니다. 우리는 도시 주요 도로 입구, 주요 자유 간선도로, 상업거리 등 중점 구역에서 문명하지 않은 교통 혼란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문명 교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문명 레이 양보가 점차 일상에 융합되고 습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따뜻한 문명 레이 양보로 도시 새 기풍을 함양하고 도시 문명 온도를 부단히 높이게 됩니다.
2: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 첫 상영 가동식 및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이 일전 명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문학예술계연합회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최하고 룡정시 당위 선전부 등 단위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는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변경 공공문화봉사를 더욱 완선하고 변경 주민들의 문화오락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는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연변촬영가협회 삼합진 촬영창작기지 현판을 제막하고 책 증정식 및 휴대폰 촬영기법 공익 양성을 진행했으며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색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을 방영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정은룡입니다. 오늘 삼합진에서 가동한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과 문화로 변강 침윤 빛과 그림자 331 주제 사진전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15호 문화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변강 향촌지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을 문화로 마음을 적시고 문화관광에 힘을 실어주는 종합진지로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문의의 힘을 주입하려합니다. 이 다기능 디지털 영화관은 영화 관람, 문예 공연, 정책 선전, 주민 토론, 예술 전시 등 기능을 일체화하는 바 상시화 운영을 하고 분기마다 전시 작품을 승격해 331국도 연선 문화관광 융합 새 주목점, 민족 단결 선전 새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변강 향촌 진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불씨 전승을 주제로 한 연결시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

0: 제2회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 대회 및 신시대 홍색 이야기 쉼터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층에서 온 선전 강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들이 정체로운 홍색 무대극으로 활동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 대회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소방구조, 청년 간부, 사회구역 기층, 중소학생 및 연변대학 간호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언어와 포만된 정감으로 전장에서 불꽃 인생을 밝히다, 12살 김금녀의 봉화 절창 등 감동적인 홍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체로운 표현과 생동한 이야기는 현장 관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공훈 로병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홍색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익숙한 선율은 관중들이 혁명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간호학원 학생 리흔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홍색 이야기의 선전 강연자가 돼 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영웅의 정신이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를 거쳐 대회에서는 문명 선전 강연 샛별 등 상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지도 일꾼들은 수상한 선전 강연자들에게 영예 증서를 수여하며 홍색 문화 전승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기여를 긍정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홍색 유전자를 잘 전승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1: 청년 무형문화재 전승인이고 연도 무형문화재 인물이며 짧은 영상 계정 @강심천 9월을 운영하고 있는 류화정이 일전 안도현에서 조선족 학춤 연수를 마친 후 완정판 하계춤 짧은 영상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을 찾아 배우고 영상으로 구현하기까지 그녀는 청춘의 시각과 뉴미디어 표현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수가 담긴 전통무용을 생생하게 젊은 대중의 시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이고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의 상징적 보물이며 안도현은 이 무형문화재 종목의 핵심 전승 및 보호 진지입니다. 정통 학춤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류화정은 주급 학춤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리영화를 따라 몰입식으로 학춤의 춤사위, 운율 및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신체 동작에서부터 정신적 핵심에 이르기까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리영화는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으로서 현재 안도현 문화관 무용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형문화재의 본연을 지킴과 동시에 무용 주제와 표현 형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전통 학춤이 현대인의 심미에 더욱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문화관 창작 안무부 무용연출이며 조선족 학춤 제5대 주급 대표적 무형문화재 전승인인 리영화입니다. 학춤의 어려운 점은 단순히 학의 표정과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의 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류화정은 안도에서 학춤을 연수하면서 무형문화재 기록, 예술 창작을 핵심으로 삼아 학춤의 형태와 선악의 이미지를 시적인 영상으로 융합시켜 아름답고 치유적인 짧은 영상 형식으로 창작 표현을 완성했습니다. 청년 전파자의 시각으로 가장 진실한 학습 과정과 가장 순수한 무용의 경지를 통해 조선족 전통 문화에 경의를 표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학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후의 민족 이야기를 요해하도록 함으로써 오래된 무형문화재가 당대에 살아 숨쉬고 미래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학춤 짧은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승에 청춘의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0: 양광지혜 공익교실컵 제1회 연변주 특수아동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이 일전 연변주 주산속셈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재정국, 주교육국에서 함께 주최한 이 활동은 전성 최초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미 주산속셈 융합전시활동입니다. 활동은 교수 성과를 검증하고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특수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돕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당일 전주 각 회복

0: 치료기관과 특수교육학교에서 온 수십 명 특수아동들이 교원,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동반하에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주산속셈, 꼬마 달인 등 취미 종목을 마련했으며 창의적인 조작 순서도 배치했습니다.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손, 눈, 두뇌 협조 능력과 집중력을 단련했습니다. 연변주 장애인 종합회복치료 지도중심 주임 증근남입니다. 올해 5월 17일은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입니다.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계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아를 전시할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도 검증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렵니다. 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따뜻하게 성장하도록 돕길 호소합니다. 취미 경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단은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1등상, 2등상, 3등상을 선정했으며 모든 참가 아동에게 경연 참가 증서와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찬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여 사람마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바라고 있는데요.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사회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성은 어릴 때부터 키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오늘에는요, 아이들의 이 사회성 키워주기를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는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일부 지방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오리수 삼림 화재 위험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기상 조건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바라고 그에 또 필요한 사회성 어릴 때부터 키워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요, 이 또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생각 밖으로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사회성 발달 방면이 문제로 학교 적응이나 또래 관계 등 면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0: 네.
3: 그 전에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성 발달은 뭐 성장 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이 감소된 등 원인으로 사회성 형성에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그 영향이 뭐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란 가정이나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지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규범,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반사회적인 충동과 행동을 통제하여서 원만한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0: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 이런 시기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자기 통제와 또래관계 형성, 갈등 해결 능력 등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배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배우고 성인기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사회성이 잘 키워지지 않으면 또래관계에서 따돌림이나 뭐 충돌이 잦아지는 문제나 학교나 사회생활 부적응 등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이런 연구 결과나 또 저 같은 경우 이런 심리상담 사회도가 결부해 볼 때 제일 보편적인 하나의 문제는 이 심리 건강 면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는 면에서 힘들어하면서 뭐 청소년 우울증 등 이런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심리 건강 조사 결과를 봐도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청소년 관대는 뭐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자기 행위나 타인을 상해하는 이런 충동적 행동을 하는 등 이런 심각한 이런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바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우라는 근년에 이런 쇼웬치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1: 네.
0: 이거는 그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으로 뭐 따돌림을 한다거나 또 지금은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상대방을 비방상해하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래 우리가 심리학적 각도에서 볼 때는 이런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이런 사회성 발달에서 문제를 바로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가정들에서 부모님들도 고심하는 하나의 문제가 이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게임 중독도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보면은 그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깊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관계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또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에서 내가 친구를 어떻게 만나거나 이런 게 두려우니까나 그 가상 세계로 바로 도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온라인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그 현실보다는 오히려 그 온라인 관계에 더 집착하는 바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 적응한데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 그러면 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교 가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부모나 뭐 선생님들 영향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떤 애들은 그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여러 명이고 함께 그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계속 자기 방에 혼자서 있었는데 여러 명이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 못하거나 또 어떤 학교의 그 학습이나 또 생활의 그 대인관계 면에서도 이 부적응으로 뭐 대학에 가는데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갔는데도 뭐 휴학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초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직장 취직이나 사회생활 면에서도 그 영향을 주어서 이런 사회 적응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뭐 은둔형 위터리라 하죠. 집에만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낯선 사회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그 학교 생활 등에 생성되는 이런 또래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나 하는 거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 등과 이런 같은 이런 가족 관계가 바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이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비교적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또 중시해야 할 격적 과제로 취급해서 가정과 학교 또 지역사회가 전체가 이렇게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요. 아, 참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뭐 아이들과 잘 어울렸으면 잘 보냈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또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사회성 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0: 자립성 약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게 되면요, 그 어떤 공통된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름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청소년 시기 사회성 능력이 발달은 주로 자아개념이 발달과 또래관계의 형성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체가 이런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래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 사회성 능력이 발달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겠죠.
0: 네.
1: 그래서 실제 상담사들을 봐도 이 방급에서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해서 혹은 또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기소침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아이들마다 어떤 구체적인 고민은 다르지만은 공통된 문제점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0: 네.
1: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두 개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아개념은 우리가 뭐 어떤 자기개념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느낌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인식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아기로부터 자신을 표하게 때 보통 그 뭐 애들이 그러죠. 나는 누구보다 키가 크다거나 뭐 힘이 세다. 난 누구보다 더 곱다. 이렇게 그 자신의 특성을 쉽게 애들은 그 또래와 비교하면서 바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독특하다는 것을 비교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대를 내면은 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이상적인 자아상과 현실적인 자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자아반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해서 바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한 그 자기 탐색과 또 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은 바로 공통한 문제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기 비난 또는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선 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표현을 우선 먼저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우리 어찌 보면 사회 상호작용에서 아주 제일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 감정을 표달하는 것 전달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거나 또 회피적인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 어떤 충돌이 많아지거나 또 혹은 관계를 아예 잘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 관계에서 어떤 그 전에 한두 번 어떤 실패했던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게 되면 아이들은 새로운 어떤 또래 관계를 맺는 자체를 어떤 그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어차피 아들한테 뭐 인기가 없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는데, 그래서 이런 뭐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이나 선생님들은 타인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지 못하고 또 학업 성취 등에도 바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또래 관계 부분에서 보면은 또래 집단은 아동이 사회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아기로부터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은 그 친구를 사귀는 법이나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등 사회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회성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을까. 유치원 애들 가운데도 그 애들을 리드하고 막 지휘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따르기만 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 그 단순한 성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그때부터 사회성이 발달해서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그 공통한 문제점으로 우선 그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 그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바보처럼 보일까 봐 혹은 또 내 요청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서니까 친구로 사귀자는 말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되면서 그 또래 관계 형성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이 이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 학교에서 자신 한번 쳐다봤는데 아, 나를 무시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애는 그저 지나간 눈길 한번 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 웃으면은 아,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방어적이거나 혹은 또 어떤 자기를 깔본다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또 충돌도 많아지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0: 네.
1: 다음으로 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운데는 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 실패해서 이런 것도 바로 공통한 문제점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고급 학년이나 초등생성도로 크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어떤 인지적인 부분은 이 공감하는 데서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어떤 정서적인 공감 여정이 부족해서 그 친구가 보내는 이런 감정적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잘 맺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감정들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바로 관계에서 분열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통한 문제들은 가운데서 이 각 아이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려움이 바로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맞춤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가끔 보게 되면은 뭐 집에 자네가 사회상에 떨어져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 학교에 보내게 되면 잘하겠지 잘 어울리겠지 뭐 집에 오게 되면 별 말이 적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1: 예.
0: 이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사회성 부족 신호가 아,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1: 네, 그 자녀가 가정에서 이 부모와 교류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안정되어서 그 매일매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또래 관계나 선신형과의 사회 관계 등 사회적 교류에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나타난 신호들을 어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적응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집에 와서 부모와 교류한 거는 뭐 필반 어제와 오늘 다름없이 또 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상황에서
0: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보통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1: 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상담사들 보면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이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그 어떤 학교 생활 부족으로 해서 아예 뭐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하거나 또 어떤 그 바로 심각하면 어떤 자해 행위를 하려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악화된 후에야 이 부모님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대책을 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론 어떤 병원의 어떤 정신공학과나 심리 상담으로 개선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힘든 과정이고 또 효과를 본지도 불리하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그 자녀의 사회성 부족 신호를 알아차리고 또 대책을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주의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아래 그 자녀 영역 과정에서 흔히 홀쉬할 수 있는 이 사회성 부족 신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1: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나마 발견하기 쉬운 신호로 또래 관계 활동 이런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또 뭐 친한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부모님도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어디 보면 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가하거나 뭐 방과 후나 휴식일에 또 함께 원래 활동을 했는데 뭐 어제는 안 하거나 혹은 또 계속해서 피하려 한다면은 바로 경고 신호인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초대받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부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학교 일상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그 뭐 학교 가기 싫다거나 더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수호선생님 뭐 남한시대처럼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관계를 지목하는 부정적인 발언이 반복된다면은 더욱 지나치지 말고 애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그 애들이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정말 중시하고 또 애 말에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관련된 이럴 때 부모님들이 어때는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뭐 선생님 말은 뭐나 다 맞고 선생님 따라 배웠으니까 자녀를 기억할 때도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과 관련된 일이면은 아 선생님도 늘 더 잘하라고 그랬겠지 그래도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같이 선생님 입장을 대변한 말을 하거나 애를 그 도리로 설득하려 한데 바로 이것이 너무 급급하게 하면은 그 애 말 잘 들어주지 못하니까 애 상황 잘 파악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는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애의 그 인지적 판단에 오류가 생겨서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애를 교육하려 하기보다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학업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학업 성적과 사회성의 연관성을 확실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관련 연구들을 보면은 학교에서의 사회성 그리고 또래 관계나 선생님과 관계에서 원활하여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학업에서의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이 높고 행동과 감정 조절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래 관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은 학업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기 쉽고 학업 성취도 더 낮아지는 경향이 바로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부모들이 뭐 별다른 이유 없는 애가 계속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또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면은 이게 뭐 어떤 학업 능력의 문제보다는 자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중심을 돌리고 또 이 사회성을 켜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넷째로는 그 애가 자네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성 부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가 사소한데도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전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바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춘기면 애들이 보통 그 형성 과정에서 어떤 그 바로 뭐 짜증을 내거나 말하기 싫어하거나 하는 이런 이건 어찌 보면 정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하고 사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할 수 있고 어떤 또 실제로 두 가지 영향이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특히 그 신체적 증상도 동반해서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계속 뭐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데 얘가 자주 그 뭐 머리 아프다거나 또 어제는 아침에 그 학교 갈 때 되면은 뭐 배가 아프다 하면서 이 호소한다면은 이 더 경각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 적응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신체화된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자주 물어보고 선생님과도 소통하면서 이 학교 생활 상황도 잘 조회해야 됩니다. 네.
0: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할진데 보게 되면은 아이들의 사회성은 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잘 키워줘야 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합니다. 부모들은 이 양육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들의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네, 가정은 사회성 발달이 첫 번째 학교이고 또 부모님은 어떤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명확히 밝혀졌듯이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그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은 갓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시기부터 이 사회성 발달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너무 조급할 필요 없이 이 뭐 사회성이 발달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직접 혹은 간접적인 수많은 사회적 체험들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의 성장 단계에 맞게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애들이 집에서 뭐 형제 자매들과 놀거나 또 동네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우는데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놀이 과정에서 사회성을 키워주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기로부터 약 4살까지 유아기는 기본적인 이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또래와 함께 놀면서 사회적 규칙을 익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서 뭐 이 놀이기구를 놀거나 할 때 이번에 내 차례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이런 차례를 지키거나 이런 사회적 규칙을 아이들의 사회적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수요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게 그 부모님들이 될수록 풍부한 언어로 애와 이 자아 표현을 하는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는 그 애들이 언어도 발달하니까 부모님들 언어를

0: 풍부하게 쓸수록 애도 바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언어도 바로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시기에 제일 기본적인 어떤 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같은 이런 그 교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고 애가 이걸 바로 습관화로 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약 4살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 이거 뭐 거의 유치원 다닐 이럴 때인데 이때는 그때가 바로 애들이 그 속구놀이를 좋아할 때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구놀이를 즐겨할 때인데 이럴 때 그 애들이 어떤 협력과 의사소통력을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양하면 되는 겁니다. 애들이 그 뭐 아빠 엄마 놀이를 하거나 뭐 그 의사선생 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하나 익히게 하고 또 애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과 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면 되는데.
1: 네.
0: 또 그리고 이때는 그 그림 보고 뭐 그 이야기를 만들거나 혹은 또 상상한 것을 말하는 등으로 이런 자기 표현력을 높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혹은 너는 어떤 걸 원해? 이런 질문을 자주 하면서 이런 대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친구가 슬퍼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로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도 키워주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소학교 저급 학년 정도에서는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과 팀워크와 경쟁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축구 시합 한다면 어떤 규칙을 따르거나 이미 그 전에 약속한 어떤 전술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도 바로 알려주고 그 애들이 그것을 또 이 반급이나 소조 등 이런 팀워크로 다른 집단과 경쟁하는 이런 구조도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실점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면 그 막 시합에서 지거나 하면은 막 어떤 정도 불안이 생기거나 싸우거나 하는데 그래서 특히 경쟁이 있으면 바로 충돌 등도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 감정 조절과 감정 표현을 이런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1: 네.
0: 제가 어때는 그 뭐 화가 났을 때 뭐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깊은 숨을 쉬거나 하면서 이런 조절을 한다거나 혹은 또 감정과 사건의 어떤 자초지종을 조리종에게 말로 표현하는 이런 훈련 등을 바로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소학교 고급 학년 정도에서는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 함양을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워주고 또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이 타인과 타협하는 이런 법을 배워서 사회적 책임감을 체험하게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좋고 또 학교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행사에도 애가 그 참가해서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어떤 체험도 하고 또 활동에서 그 리더 역할을 경험해 보도록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초등 때부터는 자신을 찾아서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기인데 이럴 때는 애들이 사회성 발달이 비교적 뭐 순조롭게 이미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회 개혁과 보편적 윤리 규칙이 기반한 어떤 도전적 판단이 가능해진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때문에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리와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부모님들이 그 정서적 이런 지지와 공감으로 이 불안정한 시기를 잘 지내게 할 수 있으면 바로 이런 사생을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예?
1: 예. 그래요. 보게 되면 자녀들의 뭐 모나란 인간 관계에서도 부모님들의 모범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0: 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제일 처음에 뭐 자기의 인간 사회를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지지하는 그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애가 사회성을 키워서 사회적 자신감을 키우고 또 사회적 기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범적 역할이 당연히 아주 중요하겠죠.
1: 네.
0: 그래서 자녀의 사회성이 건강한 발달을 해서 이 모범을 보여주자면은 부모님들이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본보기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첫째로는 부모님들 스스로 그 자기의 어떤 사회성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어떻게 대화하는지 내가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뭐 타인들과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그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0: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지켜보며 관찰하며 학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먼저 부모님이 스스로 자신이 바로 이런 인공관계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뭐 부부 싸움을 한다거나 할 때 뭐 욕을 하거나 뭐 물건을 파괴하는 이런 폭력을 휘두른다면은 그 자녀가 그 어린 애가 아주 어릴 때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갈등 해결의 올바른 방식이 바로 폭력이나 공격적인 것이 이 틀렸다고 애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방식인가 잘못 배울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부싸움을 해도 아, 지금은 화가 나서 우리가 좀 대하기 어려우니까 한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것들로 이런 감동 조절을 하는 이런 모범을 보인다면은 자네도 바로 그런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성이 형성 과정은 바로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행동을 수없이 보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언행이 A 사회성 발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바로 점검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바로 의식적인 노력을 부모님들이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둘째로는 이 배양하고 싶은 자녀의 사회성 기능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행동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는 너는 어떻게 하라 하면서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교제 방식이나 혹은 습관 등이 실전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자녀에게는 바로 그것이 교과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쭉 가다가 면목 안 사람 만나면은 그 애한테 인사해라고 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야, 인사해라, 누구다 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한테 이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근데 애는 뭐 인사할 줄 잘 모르거나 부끄러움을 타거나 또 어색해서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등 이런 부모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은 가면 아직 이 어린애한테는 인사가 아직 몸에 배웠던 자연스러운 사회성 습관으로 되지 못했다는 표현인데
1: 그렇죠.
0: 그럴 때 바로 인사해라 우리가 뭐 그저 지시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람 만날 때 깍듯이 인사하는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따라가면서 뭐 엄마 아빠 뒤에 숨는다든가 어떤 사람도 잘 안 하는 경우인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무적극적으로 남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면은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로. 뭐 우리가 저기 아파트에 살면서도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 만나면 뭐 엘리베이터에서나 복도에서 내려 만나면은 그 부모님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을 자주 하면은 그 애는 바로 자연스럽게 배워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부모님이 시키지 않거나 부모님 없는 곳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바로 이처럼 그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그 모범적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실천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다채로운 생활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해보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떤 친구들이 모이면 하는데 자녀도 동반하거나 또 또래들과 함께 어떤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거나 어떤 가족 여행이나 뭐 박물관 견학이나 이런 그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 기능을 배우고 응용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은 이 사성을 키우는 단련을 시킨다고 애가 그 싫어하는 곳에 억지로 데려가거나 또 싫어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건데.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애가 어릴 때 어때 보면 부모님들이 아, 우리 집 애가 너무 그 내향적이다 혹은 친구가 적단적으로 억지로 그 뭐 애가 싫어하는데 격투기 같은 것을 어떻게 배우게 한다거나.
1: 그렇죠. 예, 예, 맞아요.
0: 예, 그리고 또 애가 애들이 많은 곳에 가 놓으면 좋다 해서 애는 싫어하는데 그 놀이터로 이 정도 들어가서 막 애들이 만들 막 밀어넣거나 이런 부모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바로 어떤 권위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괴롭히는 잘못된 분위기를 그 본보기로 보여준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급해하지 말고 그 애이사를 존중하면서 바로 이런 실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성격 키워준다고 해서 성격 가장도 보게 되면 중요하잖아요.
0: 예.
1: 애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부끄럼을 탄다든가 아니면 뒷공물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참 우리 부모들 잘해준다고 하는데 오일성 어떤 경우는 반작용 놓을 때도 있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애들이 그 사회성 발달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내향적이면은 뭐 사회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격과 관계없이 뭐 어떤 아이들이 다 자신에게 적합하든 훌륭한 사회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애들이 뭐 친구가 많아야 된다거나 많은 애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어른들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에서 애들이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떤 뭐 너무 많은 애들과 접촉하거나 자선 접촉보다는 그 좋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서 애들과 같이 놀아도 기쁘게 놀고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래들과 사귀는 것도 어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그 능력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개성에 맞추어서 자녀가 자신을 알고 또 타인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을 터득하는 그 사회성을 바로 키워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사회성에 약한 아이들을 위한 해결책 뭐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0: 네. 그러니까 옛적에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가정이나 동네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사회 변화와 함께 의식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한 가정, 학교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는 과제로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업을 통해 익히는 많은 지식과 능력이 효율적인 기계나 뭐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에나 꼭 필수적인 사회성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돌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약한 아이들이 사회성을 강화하거나 또 보다 건강하고 풍만하게 사회성이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이 변화무쌍하고 또 불확성이 높아지는 현대사회 상황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오늘 많이 얘기했지만 간단히 개괄하자면 첫째는 나를 알고 지키는 기초 역량을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또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나는 키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고 또 협력하고 남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기능들을 습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기초상에서 바로 실제로 그 타인들과 갈등과 충돌이 생길 때 그걸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바로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회성이 약한 아이들은 바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방면에서 힘들어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성 발달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건데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애라고 이렇게 락인을 찍지 말고 그 아이의 강점과 장점에 수준을 맞춰서 자아존중감 회복을 중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사회성 병에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건강한 사회성은 청소년들이 현재와 또 장래의 이런 행복과 성장을 촉진하며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모두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회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창 이 자라나는 자녀의 사회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셨던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오늘 프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현명한 인도로 해서 아이들마다 또 사회성을 갖추어서 행복한 삶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주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정말 아낌없이 좋은 말씀 주신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도 저희 프로 청취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시게 다시 인사드리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